0: 오늘 첫 곡은 이무진의 살다 보면이었습니다. 또 다른 느낌이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보죠. 돈 걱정 없는 특별구역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가 수요일의 경제 버팀목 나의 머니 오렌지나무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아, 오늘 뭔가 상큼합니다. 아, 뭐죠? 오늘 약간 뭔가 인사부터 상큼한데요.
1: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네, 아무래도 좀 텐션을 올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상큼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0: 맞습니다. 이제 진짜 조금 덥다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올라가더라고요.
1: 그 제가 이제 주말에 네. 좀 일이 있어서 바닷가 근처를 갔었거든요. 네, 벌써 바닷가에 몸을 담그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그래요? 네. 아, 너무 좋겠다. 부산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아, 정말 부산에서 일찍부터 올라와 주셨을 텐데 요즘 SNS 보면 부산 사투리가 엄청 인기예요. 알고 계세요?
1: 네, 그 보면서도 오, 저게 부산 사투리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컨텐츠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막 많이들 따라하시고 또 이제 뭐 경기 사투리, 부산 사투리 어떤 게 어느 지역 건지 맞춰보세요.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두 분은 딱 들었을 때 뭐가 그렇게 다르던가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1: 이게 사실 사투리라는 게 이제 집안마다 쓰는 좀 단어들도 다르고 이제 어투도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경상도 사투리라고 하면 뭐 밥 못 나.
0: 네,
1: 밥 못 나.
0: 밤문나.
1: 몇이고, 몇이고, 뭐 이 차이 정도라고.
0: 지금
1: 보시면
0: 뭐가
1: 되는데.
0: 차이가 있었던 거죠? 네.
1: 이게 경상도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제 경상도 이외에 계신 분들은, 저 그 말이 그 말인데, 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0: 아, 경상도.
1: 네.
0: 경상도. 부산. 네. 아, 경상도랑 네. 부산이랑 달라요, 또?
1: 뭐, 비슷비슷한데, 좀 약간 그 억양이나 악센트가 네. 다른 경우가 꽤 많죠.
0: 아, 부산만?
1: 네.
0: 경북, 맞아요. 경남도 아니고.
1: 그렇죠. 보통 경남은 이제 뭐, 밤문나라고 하면 경북은 뭐, 밤문나.
0: 밤문나.
1: 뭐 네, 똑같죠, 뭐.
0: 전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2: 뭐, 그 콘텐츠 보면 좀 네. 극단적인 상황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 사장님을 부를 때, 요, 예,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0: 요, 예?
2: 네네네. 그 부산에서는 그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차이가 있어요. 경기도 사람 표준어 쓰는 분들이 일부러 사투리를 쓰는 것과
0: 네.
2: 이 경기도 그 경상도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표준어를 쓰면은
0: 네.
2: 그 표준어 쓰는 분들은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0: 네, 네.
2: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표준어 쓰시는 분들이 일부러 이 사투리를 쓰려고 하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그 경상도 지역의 영화를 볼 때
0: 네.
2: 이 사투리가 조금 불안정하면 좀 보는 재미가 좀 떨어지는 건 있죠.
0: 저희 엄마도 합천 분이시거든요.
2: 네.
0: 근데 제가 명확하게 아는 건 하나 있어요. 엄마 쌀 해봐 쌀. 쌀.
1: 아니죠.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쌀 다 됩니다.
0: 아, 우리 엄마 왜 안 네. 되는
1: 네.
0: 거예요 그러면?
1: 이제 네. 그 예전 어르신들이 좀 발음이 좀 어려웠던 거지. 네. 요즘 와서 이제 뭐 그
0: 쌀 정도는
1: 네, 쌀 다 가능하죠.
0: 아, 그거 하나 네. 있었어요. 저희 아기가 그 저희 엄마를 만나고 집에 와서 질문을 하나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엄마 근데 왜 할머니는 세세세해. 이거 뭔지 아세요?
1: 아, 네네네.
0: 원래 우리 뭐 세세세 푸른 하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네. 저희 엄마는 세세세. 예, 그런 얘기
1: 충분히 공감할 수
0: 예,
1: 있어요.
0: 있었습니다. 네. 밖에 PD 어머니도 경상도 분이신데 우리 PD 이름이 효진이거든요.
1: 네.
0: 근데 딸을 잘 못 부르시네요. 호진아 이렇게. 왜 효도 안 돼요?
1: 네, 뭐 그런 발음들이 네, 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이제 그 국수와 국씨의 차이를 아냐. 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거고 국씨는 밀가리로 만든 거다.
0: 아~
1: 이게 어르신 경상도 어르신 분들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요.
0: 너무 멋진 말이에요.
1: 국씨, 밀가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0: 네. 그렇군요. 아, 참 또 사투리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아, 오늘 재미있게 또 끝까지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볼 텐데요.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요, 생방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수요일 부산 사나이 두 분께서 새로운 코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0: 브라보,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두 분 확실하게 입을 맞추고 오셨습니다.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진짜 돈 이야기 오늘 첫날인데요. 마 이게 돈이다. 이거 안 되네. 한 번만 다시 들려주세요. 마.
1: 네. 마 이게 돈이다. 네.
0: 맞아요? 아까랑 다른데요. 네. 마 이게 돈이다. 네. 예. 어떤 시간인가요?
1: 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경제라고 하면 이제 어렵고 복잡하게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자, 근데 진짜 경제는 이제 우리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 이게 돈이다. 이 코너는 자,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그 몰라서 못 챙겼던 돈들. 알면 이득이지만 모르면 생돈 날리는 그런 실속 정보들만 쏙쏙 골라드리는 시간입니다.
0: 제가 오늘 것도 미리 살짝 봤는데 저도 진짜 몰라서 못 챙긴 것들이 있더라고요. 생활 밀착형 경제 이야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할 때 절세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2: 네, 요즘 주식시장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이 8천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이 주식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요즘 이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 많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먼저 이 IS 계좌를 꼭 활용하셔야겠습니다.
0: ISA, 지난주에도 저희가 국민절세 계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식 투자와 ISA요? 오,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1: 네, 그 제 조카가 이제 이때까지 모았던 용돈이 한 500만 원 정도 됐는데 네. 제가 이제 투자를 해서 한 1,400만 원으로
0: 우와!
1: 만들어줬습니다.
0: 거의 3배예요. 네.
1: 자, 이렇게 투자 할 때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국내 주식을 투자해서 발생되는 이제 배당 수익은 이제 과세가 될 수밖에 없죠.
0: 네.
1: 하지만 이 ISA 계좌를 만들어서 이 통장 안에서 국내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제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초과된 금액은 9.9% 분리과세가 돼서 네,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저는 ISA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압니다.
1: 많은 분들이 뭐 네. 처음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0: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드나요?
2: 네, 일단 ISA 계좌 개설은 매우 간단한데요. 자주 사용하는 증권사 앱 접속 혹은 이제 영업점에서 개설이 가능하거든요.
0: 네.
2: 이후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일임형이나 신탁형, 중개형 중 운용 방식에 맞게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1일 1계좌만 가능하고 이 의무 유지 기간 3년 이내 해지하게 되면 혜택이 사라지고요. 이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 또한 있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0: 네, 그러면 해외 주식 투자도 국내 주식 투자와 세금이 동일할까요?
1: 아, 다르죠.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팔았을 때 세금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있고요. 배당을 받았을 때 내는 이제 배당소득세 이제 둘 다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국내 주식은 팔았을 때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건 비과세, 배당소득세만 존재하지만 네, 해외 주식은 둘 다 이제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럼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연간 실현 손익을 합산해서 세금이 얼마가 부과되느냐? 22%의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0: 22%?
1: 네. 다만 이제 전액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연간 이제 250만 원 기본 공제 후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게 이제 팔면 바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0: 네.
1: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시점에 이제 확정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 같은 해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A 종목에 이제 그 8천만 원, B 종목에 이제 마이너스 800만 원 이제 수익이 발생했다.
0: 200만 원.
1: 네, 그럼 A라는 그 주식에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을 벌었고 B라는 주식에 투자를 해서 이제 800만 원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200만 원 수익을 본 게 되겠죠.
0: 네.
1: 하지만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까지는 이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200만 원을 벌었지만 세금은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0: 아, 이해가 아주 쏙쏙 됐습니다.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배당 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또 미처 몰랐습니다. 뭐 배당금을 많이 받아봤어야 알지요. 그러면 해외 배당금도 국내처럼 세금을 알아서 떼고 주나요? 아니면 이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네, 일단 해외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배당 소득세는 배당금이 지급될 때 증권사에서 세금을 떼고 입금하는 이 원천 징수 방식이거든요.
0: 네.
2: 이때 현지 세율과 국내 세율 14% 중에 높은 쪽을 적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현지 세율 15%가 국내 14%보다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15%를 떼고 국내에서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국 등은 현지 세율 10%로 국내보다 낮기 때문에
0: 네.
2: 차액 4% 및 지방세를 국내에서 추가 징수되거든요. 이 해외 주식 또한 연간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0: 네, 이거는 세금을 떼고 입금하는 원천징수 방식이다.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방법은 있지만 이제 ISA 계좌를 활용하는 건 좀 힘들다. 왜냐하면 ISA 계좌는 이제 국내 주식 투자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되거든요. 해외 주식 투자 시 이제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이제 연말에 수익이 좀 많이 났다라고 하면 일단 마이너스인 종목을 팔아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수익을 상쇄한 뒤에 마이너스가 된 걸 이제 재매수하면 이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죠. 왜냐하면 수익과 마이너스를 합산해서 과세를 네. 하니까. 아니면 이제 증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0: 증여.
1: 네.

0: 그렇죠. 특히 뭐 증여는 아무리 남편이라도 그쵸. 쉽지 않죠. 네. 자, 이럴 경우 2026년 한시적 혜택인 그 RIA 계좌로 옮겨서 매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1: 자, 우리 ISA 계좌도 어려운데 RIA 계좌가 나왔거든요. RIA 계좌로 넘어가기 전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두 분은 ISA 계좌를 언제 만드셨나요?
0: 전 오래됐죠. 오래돼서 이제 이게 ISA 계좌를 만들고 3년 만기가 되고 네, 그 적립돼 있는 돈을 그 IRP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은 또 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ISA 계좌도 풍차 돌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네. ISA 계좌가 좀 더 궁금하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예. 언제 만드셨어요, 팀장님?
2: 네, 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저는 뭐 직접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펀드나 ETF 네. 많이 하기 때문에 ISA 잘 활용하시면 절세의 효과 톡톡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아, 진짜 도움이 되셨군요.
2: 네.
1: 자, 이제 RIA 계좌는 뭔가요?
2: 네, 일단 2026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RIA 계좌는 쉽게 말해서 국내 시장 복귀 계좌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환류시키기 위해 도입된 절세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해외 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파격적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맞아요. 이거 한동안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RI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0: 네, 뭐 RIA 계좌의 핵심 혜택은 이제 매도 시기별 이제 양도세 감면이죠. 뭐 사실 해외 주식 매도 결제일을 기준으로 혜택이 이제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일찍 국내 자금으로 이제 복귀할 경우 상당히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 5월 31일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는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 주지만 2026년 6월 1일 다음 달부터 7월 31일까지는 이제 80%를 감면해 주고요.
1: 예.
0: 202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제 50%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1인당 전 증권사 합산 매도 금액 기준 5천만 원까지 이제 감면 혜택을 주고요. 양도소득 손익 통산 그리고 기본 공제 그다음 RIA 공제순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미국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해외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요즘 코스피가 워낙 또 장이 좋으니까 불장이니까 또 관심이 있다면 RIA 계좌 알고는 계셔야겠네요.
2: 네. 그리고 이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만 해당되고요. 그 이후 신규 매수한 수량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 네.
2: 그리고 이 해외 주식 매도 대금 원화 환전액을 RIA 계좌 내에서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매도 대금은 원화로 자동 환전되며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ETF 또는 현금 예탁 상태로 보유해야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넘겨와서 1년 동안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상품을 이렇게 굴려야 되는 거지 그냥 가만두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 RIA 계좌 주의해야 할 점 또 있을까요?
0: 네, 강력한 이제 절세 효과가 있긴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2026년 중에 RIA 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이나 해외 투자 ETF를 순매수할 경우 그 금액만큼 RIA의 그 공제 혜택에 좀 비례해서 차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국내 복귀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1년 이내에 원금을 단 1원이라도 인출하시게 되면 그 혜택이 전면 취소가 된다라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 국내 투자로 발생한 수익금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라는 점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뭐 수익이 많이 난 해외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5월 말까지 RIA 계좌로 옮겨서 매도를 하고 국내 자산으로 운영함으로써 양도세를 사실상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올해 신규 해외 투자를 늘릴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 계좌를 통한 절세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강력한 기회인 만큼 조금 까탈스럽네요.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0: 그렇죠. 이제 국내 증시, 국내로 이제 자본을 많이 들여오기 위한 이 계좌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는 것들은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투자만큼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 절세죠. ISA 계좌나 새롭게 등장한 RIA 계좌처럼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0: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많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이 코너 좋은데요?
2: 앞으로 더 알찬 내용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마 지금 이거 진행하는 동안 들으시는 분들 눈 크게 뜨고 귀 완전 쫑긋 열고 듣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주 예 쏠쏠한 예, 꿀팁들 많이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이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갑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서울 노원구예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1: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고 네. 만약에 급하게 이제 입원을 하게 돼서 3일 이내에 치료가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뭐 하루 정도밖에 보장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2: 네, 그리고 이 간병인으로 누가 올지 모른다라는 것 또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환자와 간병인의 서로 이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간병시 뭐 몸은 조금 편하겠지만 마음은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0: 아이 각각의 장단점이 너무 명확합니다. 가족이 간병을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고 또 가족이 없는 분들에게는 지원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요래저래 여러 저런 생각이 나네요.
1: 네,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간병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부부가 사용 일당으로 준비를 해서 서로의 간병을 해주기 위한 플랜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
0: 네.
1: 자, 이럴 경우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0: 뭐죠?
2: 네. 남성분들이 뭐 간병에 좀 섬세하지 못하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남성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섬세하고 자상하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0: 예, 예. 우리 그래서, 그런 팀장님 섬세하시죠. 예.
2: 네. 그래서 이 꼭 섬세함의 차이라기보다는 간병인을 사용하려면 일단 입원을 해야 하죠.
0: 네.
2: 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다인실의 경우는 남자분 병실에 배우자가 함께 있는 건 다른 분들이 크게 불편해하지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이 여성 병실에 남편분이 간병을 할 경우에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를 간병인으로 선택할 때는 조금 신중히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0: 아, 이런 점은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얘기인데 네.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알게 되네요. 아니, 그리고 계속 붙어 있으면 또 싸움, 부부싸움,
2: 맞습니다.
0: 걱정도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어쨌든 입원실, 다인 입원실 안에 있으면 서로가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1: 네, 그 청구 경험도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통계에 접목하는 것 또한 이제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자, 그래서 가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후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청취자님과 어머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보장이 더 나은 선택 인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2: 네, 어머님은 이제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어머님 가족이 간병을 해주고 보험금을 받기를 원하셨는데요. 어머님은 주변에 자매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간병인이 필요하면 청취자님께서 직접 간호하기로 하셔서 간병인 일당 15만 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5만 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 시 7만 원과 종합병원 입원실별로 입원 일당을 2-3인실은 3만 원, 그리고 1인실을 이용해 하셨을 때는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0: 네, 이거는 사실 근데 뭐 장단점을 막 따지기보다 가족마다 딱 취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니, 난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1: 맞죠. 보통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아내분이 간병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반대로 이제 아내분들은 남편보다는 남이 그냥 해주길 그쵸.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제 네. 경험상.
0: 저희 부모님도 네. 몇 주 전에 뵙고 왔는데 이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각자 알아서 네. 간병을 받겠다.
1: 은퇴하신 여성분에게 그 가장 최악의 그 선물이 부부 동반 여행권이라고 하거든요.
0: 아, 예.
1: 여행은 이제 친구끼리 가야지 부부끼리 가는 게 아니다 라고
0: 예.
1: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간병도 좀 유사한 상황이 아닐까. 네.
0: 똑같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취자님은 따님이나 이제 자매분들이 간병을 하게 되면 정말 편

0: 상황이 될것 같고요. 특히나 1인실 입원하면 간병비에 입원비 1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준비가 잘된것 같은데요.
1: 네, 간병인 보장을 또 준비 중이시라면 보험료가 저렴해서 이제 선택을 하기보단 약관에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해 보고 간병인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간병보험은 일반 병원, 요양병원 다 보장이 가능한 건가요?
2: 네, 일단 병원에서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면 입원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이 간병인 사용, 이 보험금을 받는 간병인 사용 일당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 요양병원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뭐 요양이나 면역력 증진을 위한 치료 그리고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는 이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이 보험금 지급 시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관에 이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없는 회사를 추천해서 어머님은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청취자님의 간병보험은 일단 아직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근데 30대 초반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께서 항상 보험은 일찍 준비할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죠?
1: 네, 뭐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대비로 보험을 준비하는데 확률적으로 볼 때 청취자님의 간병인 보험 뭐 사용이 빠르면 25년 이후에 사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때 물가 상승률이나 의료 관련 법안이 어떻게 바뀔지 사실 모르죠.
0: 네.
1: 자, 실제로 간병비 폭탄을 막기 위해 이제 중증 질환으로 인한 간병인 지원을 해주는 법안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간병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사용할 청취자님은 이런 추세를 좀 지켜본 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취자님의 가입은 네, 보류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간병인 보험은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간병인 사용과 간병인 지원을 가족의 구성원이나 상황을 이제 보고 대비를 해서 어떤 점이 유리한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 다른 보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간병인은 사후관리나 청구 방법에서 전문가분들이랑 진짜 상담도 해보시고 딱 믿고 맡겨야 번거로움이 없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우리 집 보험도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립니다.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저는 소비자 민원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박혜경 사랑할 거야.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민원부터 만나볼게요. 9417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앞으로 5년간은 일을 더할 체력도, 자신도 있고 건강한 상태인데 딱 한 가지. 무릎 관절염이 걱정되거든요. 주위에서도 조금씩 다리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은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인공관절 수술도 쉽게 하는 시대인데 은퇴 이후 여행도 많이 다니려면 다리부터 건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술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보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사연 남깁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1: 네, 뭐 무릎이 아파서 병원 다니다 보면 오 이거 나도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죠.
2: 네, 이 무릎 관절염은 노년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은퇴까지 고려하게 되는 아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다리가 불편하다 보면 본인도 힘드시고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으로 은퇴까지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인공관절 수술은 빨리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늦게 하는 게 나을까요?
1: 네, 뭐 이건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뭐 젊은 나이에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수술의 결정 여부는 이제 통증과 연골의 범위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이 되는데 0단계가 정상, 1단계가 초기 변화, 2단계부터 이제 관절 간격이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이 3단계부터는 눈에 띄게 관절 간격 감소가 시작되고 이 마지막 4단계가 되면 연골이 거의 없어져서 이 뼈끼리 맞닿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병원에서 3단계의 통증이 심하면 수술을 권고하게 되고 4단계에 이르는 대부분이 수술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청취자님 아직 그래도 5년은 더 할 수 있는데 라고 건강을 이야기하셨는데 미래를 위한 준비로 보험 계획을 준비하셨네요.
2: 네. 이 청취자님께서는 현재 건강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높아지는 실손보험이 부담스러워서 실손보험 전환을 하며 실손 공백을 수술비 보장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나 이 청취자님 같은 60대는 실손 유지와 전환을 많이 고민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높아지는 보험료가 이제 부담이 되니까 전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실손 전환을 고려할 때 이런 분은 부담이 되더라도 기존 실손을 유지해야 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2: 네, 일단 실손은 앞세대일수록 재가입 주기가 없고 본인 부담금이 낮은 건 장점이지만 보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3세대나 4세대는 본인 부담금이 높아지고 재가입 주기가 있지만 또 보험료가 낮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병원을 자주 다녀서 내가 납부하는 돈 대비 많은 보험금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과거 9세대 실손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네. 보험료는 마구니 내고 있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실손을 전환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0: 네, 이제 5세대 실손 보험이 나오면서 50% 본인 부담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실손 전환을 하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2: 네.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병원비가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고 인공관절 부품의 비급여 항목이나 1인시 같은 상급 병실을 오랜 기간 이용할 경우에는 이 병원비는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죠.
1: 네. 네, 그리고 이제 한쪽만 수술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예. 한쪽 수술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쪽 다리를 수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두 다리 다 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0: 네, 같은 수술을 두 번 해야 되니까 수술비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공관절 수술은 양쪽 모두 하게 되면 네, 평생 유지가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O? 네, 이게 아직도 안 됐어요?
1: 네.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어가지고요. 네.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의학기술이 많이 나아져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평생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이 말 그대로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수술의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검사상 4단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수술의 여부는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불편함과 일상생활의 기능 저하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아직도 안 됐다니 참 실망스럽습니다. 영구적일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자, 인공관절은 수술비 외에 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좋은 항목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일단 실손에서 본인 부담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수술비를 준비하게 되면 장기 입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입원비와 간병인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네. 이 중증이 아니라면 간병인 전체를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시 보험금을 수령한 가능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0: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게 보호자 없는 병동 뭐 이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보호자 없이 상주하고 계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혹은 통합 간병인이 간병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병원에 따라서 모든 병실이 이런 간호통합 병실로 이제 바뀌어 버린 경우도 꽤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0: 네.
1: 자, 그래서 이런 기본 간호와 일상 생활 지원을 해 주는 병동에 이제 머무는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 보장을 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0: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보고를 하게 되면 병원비가 조금 더 올라간 병원으로 간병비를 더 낸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1: 보통 간호통합병실은 일반 병실료에서 병원비가 한 2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간병인을 쓰면 하루에 막 10만 원, 15만 원씩 추가 네.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지만 이런 간호통합병실은 일반 병실료에 보통 한 2만 원 정도가 금액이 추가가 돼 있으니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간호를 이제 충당할 수 있는 병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0: 좋은데요.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네. 직접적인 간병인이 이제 필요가 없으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이 중증이나 연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간병인이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하지만 네. 이 경증으로 입원해서 잠깐 잠깐의 간병이 필요하다면 이 간호 간병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는 이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1일당 10만 원까지 구성이 가능하고요. 실손보험 가입자는 1일당 최대 7만 원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청취자님은 질병수술비와 관절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 엔대 질병수술비를 구성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당 한 7만 원 정도로 준비해서 다가올 관절수술을 대비해서 본인 부담금을 조금 상쇄할 수 있게 구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과거엔 이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인 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한 세트로 이제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0: 네.
1: 몇몇 보험사는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만 별도로 가입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위 전문가와 상의한 뒤에 합리적인 보험료에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이번 청취자님의 사연 이제 상담을 듣고 보니까 보험은 진짜 내 건강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가능성까지 같이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에게 맞는 그런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아주 맞춤형으로 보험 상담,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시는 원포인트 꼭 집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1: 네,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중개형 ISA 계좌 그리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RIA 계좌에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 이 광고에서처럼 입원만 하면 간병인 보험금 바로 받을 수 있게끔 주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 간병인 청구를 많이 해보신 전문가와 함께 간병인 이 간병인이 필요하시다면 간병인 청구를 많이 해보신 전문가와 함께 꼭 상의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매주 수요일은 또 마 이게 돈이다. 새롭게 코너가 신설이 됐잖아요. 이 코너를 통해서 또 내가 몰랐던 것들, 돈을 벌 수 있는 것들 꼭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곡을요. 뭘까요? 남아프리카, 필리핀, 캄보디아, 미국 등에서 유년기를 보내 독특한 이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아, 성이 좌안입니다. 예상가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3: 좌안.
0: 좌안으로 시작하는 가수.
1: 네, 전 뭐 요즘 가수를 몰라가지고요.
0: 저도 몰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실수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톡톡히 했습니다. 뭐 가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게 이름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디님한테 가수 이름이 뭐죠? 그랬더니 호 있잖아요. 잔예헌. 이게 이름인가요? 이라고 했었는데 잔예헌의 Close Your Eyes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죠.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기까지고요.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혜지였습니다. 내일 뵐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만 두 건의 사고입니다. 계양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정체도 이곳부터 송내까지 이어집니다. 이후로 조남분기점 진출로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이제만 끝났고요. 여파 때문에 뒤로 도리분기점부터 1km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천나들목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가 통제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판교나들목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5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출 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연희램프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성산램프부터 정체고 이후로 홍제문터널과 정릉터널 구간 1차로는 훈련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한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16년 5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길가에 핀 장미꽃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른 아침엔 코끝을 스치는 장미향 유난히 더 좋죠. 가시가 많은 줄기 끝에 그렇게나 예쁜 꽃을 피워내다니 어쩌면 그래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장미꽃들을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바로 데드엔딩인데요. 시든 꽃을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장미는 다시 새 꽃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이미 끝났다고 여긴 곳에서 다시 피어날 힘을 만든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도 그렇죠. 이미 지나간 일들, 끝난 관계, 자꾸 붙잡고 있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때론 잘 보내주는 일이 다음을 위한 준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털어내면서 가볍게 보내보자고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소입니다.

0: 소선수다 와 존들이 함께하는 함춘의 폭성 5월 14일 목요일 첫 곡 사랑과 평화의 장미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로즈데이라고 하더군요. 누군가에게 장미를 선물하며 마음을 전하는 날. 마음을 전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더 쑥스럽잖아요.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야 이게 막상 시도하려고 하면은 아 좀 그래요. 망설이게 돼요. 그래도 오늘은 기념일 핑계로 용기를 한번 내보죠. 조금 더 다정한 말투, 조금 더 세심한 배려. 거창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은 충분히 내 마음을 알아줄 거예요. 일산마제이지님께서 청년춘호 형님 반가 뭔가 출첵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덥네요. 벌써 에어컨 켜고 운행합니다. 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벌써 더워졌어요. 예보상으로는 서울 31도, 수원 31도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저도 이 스튜디오 오면은 늘 에어컨 같은 이렇게 찬 공기가 항상 이 스튜디오에 흐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자켓까지 입고 올라와서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드디어 그 자켓을 벗었습니다. 벗고 반팔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아, 덥긴 더운 거예요. 자, 오늘 다니실 때 어제와는 또 다른 그런 공기의 흐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그래도 제법 쌀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오늘 날이 더울 때 불쾌지수 조심해야겠죠? 아, 주위에 조금 더 너그럽게 그리고 장미 한 송이 들고 다니시면서 좋은 분에게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3부는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소식과 흐름을 전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춘호의 문화통신과 함께하고요. TBS 라디오 제작본부 김현우 PD가 오늘도 열심히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3부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TBS 라디오 함춘호의 폭성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TBS 함춘호의 라디오라고 가끔 하거든요. 아 이때마다 욕심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속마음이 자꾸 들킵니다. 자, 단문 50원 필요하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TBS 앱이 있어요. 아 그리고 TBS FM 유튜브 채널에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이 두 곳을 통해서 돈 조금 더 들어간 세 곳을 통해서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이 있습니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이쪽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등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입니다. 전 세계 33개국으로 수출하는 블랙박스 에티어 아이로드 블랙박스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고마워요.
0: 두 곡 준비했습니다. 장현 나는 너를 그리고 노고질입니다.

삼촌의 복성 함께 오겠습니다. 작년 나는 너를 그리고 노고질이 찻잔 이 음악 들으면서요. 그 전주 부분이라고 하죠. 기타의 아르페지오와 함께 나오는 그 멜로디 라인. 어렸을 땐이 라인이 정말 너무 정겹고 기분 좋다. 근데 이게 또 따라 치려고 하면 그렇게 잘 쳐지진 않더라고요. 혹시 기타 잘 치고 싶으신 분 이러한 기타 멜로디를 하나하나 그대로 원곡의 분위기가 나게 잘 연주하시면은 어느새 기타 실력이 늘어있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식구님께서 반갑습니다. 한동안 인사가 없이 조용히 청취만 했네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의류 포장재 마지막 납품회 생산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거죠? 수익에도 큰 도움이 되시는 거고요. 이번 주말 납품 마무리 준비하며 2시간 동행합니다. 예. 자, 정신없는 우리 대식구님을 위해서 음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6님께서는요. 안녕하십니까. 여긴 양주. 꽃비가 내리고 있어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아카시아 꽃잎이 바람에 휘날리며 향기와 함께 떨어지며 꽃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으로 여기도 30도 얼굴에 땀방울이 토로록 어떻게 흐르는지 느껴지네요. 토로록 와 그렇게 흐른다고요. 2시간 감미로운 목소리와 음악 들으며 귓속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음악 준비됐죠? 현우 PD 이 소리가 들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소리죠? 여러분 퀴즈 풀고 가시죠. 퀴즈.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어제부터 이것 관람 6,000원권 할인권을 배포했습니다. 대형 극장은 물론이고 동

극장에서 스크린을 통해 이야기를 보고 즐기는 이것을 맞춰주십시오. 이게 어렵네, 이것도.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영화, 2번 연극. 이 연극 배우들 많이 나오던데. 이건가 저건가.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한 분을 잘 선정해가지고요. 블랙박스, 금요일의 선물, 블랙박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현우 PD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되나? 영화일까, 연극일까? 이 왕과 사는 남자. 이게 뭐지? 영화인가? 연극인가? 연극 배우들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두곡 준비했습니다. 샤프, 연극이 끝나는, 그리고 동물원입니다. 명화 극장을 본 후.

이야, 이 곡 전주가 너무 멋있어서 다시 틀게 됐습니다. 실은요, 음원이 약간 오류가 있었네요. 다시 제대로 된 멋진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동물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정겨운 문자 기다리면서 두고 함께했습니다.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그리고 동물원 명화극장을 본후 동물원의 명화극장을 본 후는 전주를 다시 한번 들려드렸네요. 푸른도님 화면에 비가 내리던 삼류극장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함께 본 영화의 기억은 오래 남아있기는 한데 손 안에 극장을 들고 다니는 좋은 시절이라는데 참 영화가 같이 볼 일이 없어진 쓸쓸한 시절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노래 전주의 멋진 기타 솜씨는 혹시 봄디 춘호님? 모르겠습니다. 동물원 4집은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제 솜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자, 정답 알려드려야죠. 정답 말씀드릴게요. 아, 이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샤프의 연극이 끝나고 난 후에 음악이 나가니까 오답자가 많이 나오셨네요. 정답 1번 영화입니다. 역대급 난이도이기도 하고 제가 약간 헷갈리게 설명을 해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오답자가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죄송해요. 5205님, 3401님, 9078님. 아이고, 왜 연극이 끝나고 난 후로 틀어가지고, 그렇게. 정답은 영화입니다. 5086님께서는요, 싱그러운 5월이 가기 전에 5월을 만끽하자. 감사한 마음으로 정답은 영화. 축하드리고요. 338, 아, 왜 축하드린다 그러지? 선물 드릴 것도 아닌데, 오해하시겠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요. 3386님께서는요, 춘호님, 좋은 오전입니다. 어느새 주변은 입합나무에서 아카시아 꽃과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는 5월의 가운데 와 있습니다. 출첵으로 인사합니다. 꽃은 제각각인데 잎은 모두 초록을 띠는 듯합니다. 문자를 하는 중 퀴즈가 나와 재미로 참여합니다. 답은 1번 영화고요.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답. 야, 이거 어떻게 하셨지? 연극이 끝나고 난 후. 아, 이렇게 음악이 나가서 좀 어려우셨을 텐데요. 1506님께서는요, 모처럼 휴가 내서 일찍 서둘러 건강검진하고 파주 아울렛 가서 쇼핑도 하고 드라이브도 히히히히. 정답, 영화. 아, 파주 아울렛. 오늘 같은 날 파주 아울렛 가면은 에어컨 냉기가 쫙 그리고 괜찮겠는데요. 오늘 같은 날 피서. 갈 시간이 없네, 갈 시간이. 김밥 싸가지고 놀러 가야 되는데. 아, 여긴 그런 데 아닌가? 가면 식당 있나? 0007님, 안녕하세요. 옛날엔 극장에서 영화 상영전 애국가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면 자리에 앉아있던 관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더랬죠. 저도 그랬습니다. 전 젊은 혈기에 그냥 자리에 앉아 애국가 노래가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약간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뭐 그래도 뭐 그땐 반항심이죠. 반항심 컸어요. 정답 영화 보냅니다 하셨고요. 7620님께서는요. 정답은 1번 영화입니다. 21개월 쌍둥이 가정 보육할 수 있도록 함께 육아해 주시는 친정 부모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분께 블랙박스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친정부모님, 특히 어머님, 와,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은 요즘 육아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 저희도 둘째, 그 아이를 탁 낳았는데, 그 아이의 친정부모님, 어머님께서 그먼 미국 땅에 가셨더라고요. 가셔가지고 한 3개월 무비자로 3개월 머물 수 있나요? 그때 그 기간 동안 또 육아를 또 도와주러 가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 블랙박스 선물 받으실 분 이분으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4231님 우선 먼저 축하드리고요. 함 퀴즈 정답 영화 하시면서 에구 영화 본 지가 언제인지 신혼 때본 영화 보디가드
그 보디가드 본 뒤로는 기억이 가물가물. 벌써 올해가 결혼 41주년이네요. 와, 축하드려요. 참, 긴 시간 얼마나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사셨겠습니까? 아, 이거 바로 문자 보내셨네요. 여보 미안해. 어떤 미안한 일 있으신 거예요? 영화 못 보신 거요? 화물차게 삽니다. 쭉 애청 중 하셨고요. 아, 자, 4231님 저희가 소정의 그 블랙박스 작지만 소소한 선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비싸다는 것, 마음도 함께 간다는 것 알아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4231님께서는요, 샵 0951번으로요,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 저희가 선물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저희가 영화 할인권 이용하는 방법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화 할인권 6,000원인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현장에 가서는 직접 본인 인증, 아니죠. 본인 인증 받을 필요 없죠. 저 구매하시면 받을 수 있고요. 혹시, 나는 그 영화 관람 그앱 있잖아요. 그 뭐죠? CGV하고 메가박스 대표적으로 이두 앱을 사용하시면은요. 아마도 본인 인증하고 로그인 한 상황이실 테니까요. 일단 쭉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먼저 선택하시고요. 쭉쭉쭉쭉 자리 하시고요. 날짜 선택하시고 쭉 가서 최종 결제할 때딱 들어가시면은 할인 쿠폰 클릭하는 창이 있습니다. 할인 쿠폰 딱 클릭하면은 제가 아까 하루에 확인했을 때는요. 정부 지원 국민 영어 관람 할인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바로 그 다음에 결제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결제창에 딱 보시면은 일단 할인된 금액이 나옵니다. 그때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멀티플렉스에서는 현장 매표소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플렉스를 통해서 할인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장애인 경로 우대를 받으시는 분들은 현장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화 할인권 6,000원 잘 이용하셔서 재밌는 영화 한 편씩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우 PD와 함께 팝콘 사가지고 가자고 하는데 안 가네요. 현우 PD는 내일 저 광화문 나간다고 합니다. 혹시 광화문 오가시다가 현우 PD 보면 반갑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몇 시부터 나가는지는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곡 선물로 함께 듣겠습니다. 토마토 무비스타.

진수 장미의 미숙까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영어 관람권에 대한 정보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영어관별로 그 앱에 온라인 쿠폰함에 1인 1매씩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까 결제할 때 할인권 사용하면 된다 말씀드렸고요. 아, 그리고 이제 조조 할인 있잖아요. 조조 할인 등과 같이 기존의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신사 할인은 중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647님께서 좋은 정보 감사해요, 함디님. 왕사남은 식구들 중에 저만 보지 못했는데 이참에 극장을 가야 할까 봐요. OTT 덕분에 집에서 보는 경우가 많아서. OTT 덕분일까요? OTT 때문일까요? 좀 궁금하긴 하네. 영화관의 분위기를 잊은 지참 오래입니다. OTT 때문이죠, 이럴 때는. 아, 집에서 편하게 영화 볼수 있습니다. 이건 OTT 덕분이죠. 아, 뭔지 모르겠네. 집에서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극장 안 가본 지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긴 해요. 영화관만의 분위기가 있죠. 그 매표소 입구에 딱 들어가면 팝콘 튀기는 냄새. 배가 뭘 누죠 벌써. 아이고, 입에서 침. 죄송해요. 시간이 11시가 다 돼가서 그래요. 5086님, 똑똑. 처음 놀러 왔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 함께 하시죠. 쭉 함께 가시죠. 이팝나무꽃과 아카시아 꽃 향기가 어우러져 코평수를 넓혀주니 이 또한 행복한 5월입니다 하셨어요. 좋네요. 좋아요. 여기도 어우러져 영화관에서 팝콘 향기까지 한번 맡고 오시죠. 5732님께서 희소성 강한 나의 최애 바람막이 옷 수거하며 들어갈 뻔했습니다. 어젯밤 어두울 때 차에 있던 수거용 옷두 개를 주섬주섬 들고 의류 수거함에 확 버렸는데, 출근할 때 보니 버리려고 했던 바지는 있고 나의 깃털처럼 가벼운 바람막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런 하고 얼른 의류 수거함에 달려가니 입구에 그대로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10년 감사했습니다. 별것 아니어도 내가 사랑하는 것, 그런 게내 손에서 없어지거나 안 보일 때 속상하죠. 그리고 특히나 잘 구할 수 없는 것, 비싸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내 손에서 멀어지고 내 눈에서 잘안 보일 때참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이상 쓴 기타 튜너가 있어요. 그 배터리 넣는 곳이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 이게 잘안 맞아가지고요. 손으로 꾹 눌러야 띡깍 소리 나면서 튜닝을 하는 그런 튜너인데 그거 말고 좋은 거 정말 많거든요. 속상하네요. 이게 안 보여가지고 아까도 방송 전에 저 스튜디오에 있는 그 기타 케이스에 가가지고 여기 있나, 오늘도 집에서 나올 때 여기다 뒀나 저기다 뒀나, 그 제가 테이프 감아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면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노래 한곡 들을게요. 홍지호입니다. 프로포즈.

0: TBS 캠페인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0: TBS 교통정보.
1: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만 두 건의 사고입니다. 가양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방화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고요. 이후로 한강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이제 막 끝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뒤로 여의 하류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제문터널과 정릉터널 구간 1차로는 훈련으로 인한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성산램프부터 정릉터널까지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판교분기점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와 2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비봉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작업하고 있는 죽전 부근에서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별명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꺼내온 음악은 우리에게 밴드 아하의 목소리로 익숙한 몰튼 하켓이 부른 Can't Take My Eyes Off You입니다. 프랭키 벨리의 원곡도 워낙 유명하지만 전 유독 이 버전을 좋아해요. 기타리스트인 제 귀에는 이 곡 아주 절제된 편곡 그리고 몰튼 하켓의 그 선을 하면서도 뜨거운 목소리가 참 매력적으로 들리거든요. 잠시 음악이 시작되면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가까이에서 들리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마치 바로 옆에서 나직하게 비밀을 고백하는 듯한 그 친밀함이 이 곡의 핵심입니다. 화려한 브라스 섹션 대신 어쿠스틱한 질감이 살아있는 이 버전은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요 라는 그 가사의 진심을 훨씬 더 묵직하게 전달해 줄 거예요. 목요일 오전 업무와 할 일들로 시선이 분주하시겠지만 이 노래가 흐르는 동안만큼은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풍경 하나만 가만히 응시해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참 다행이다 라고 말해주는 이 따뜻한 선율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고백이죠. 몰튼 하켓 Can't take my eyes off you.

반갑죠? 몰튼 핫캣 Can't Take My Eyes Off You 함께했습니다. 부드럽네요. 부드럽네요. 귀가 다 녹아내렸네. 귀가 녹아내리면 어떡하지? 헤드폰이 안 들어가죠? 0675님께서 함디님 Can't Take 아이씨 처음부터 멋진 바다가 연상이 되네요. 너무 사랑스럽고 왠지 모를 2030 시절로 시간 여행하게 되죠. 참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렇게 문자주셨어요. 멋진 바다가 연상이 되네요. 오늘 좀 날씨 더우니까 약간 춥게 느껴졌을 땐 바다가 안 떠올랐는데 오늘은 바다가 그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2084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어요. 입함나무, 아카시아, 송화가루 다 좋지만 알러지성 비염 있는 사람들은 이 계절에 환장합니다. 제가 요즘 며칠 왜 이렇게 힘든가 했습니다. 아, 답답하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마스크 쓰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방송 전에 코 따뜻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입함나무 아카시아 송화가루 영향이군요. 아이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스위스 로우의 음악 함께 하시죠. 하이파이브 듣고 현우 PD 함께 하겠습니다.

0: 음악의 시대를 담고 문화는 사람의 삶을 비춥니다. 매주 목요일 전국 곳곳에 문화예술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함춘호의 문화통신. 지역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문화 소식들을 김현우 PD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TBS 라디오 제작본부 김현우 PD입니다.
0: 아, 요즘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힘드시잖아요.
1: 그렇죠. 엄청 2000 가까이 1980, 90 뭐 이렇던데요.
0: 올 때 보니까 2000원 넘은 곳쪽
1: 서울은 2000원
0: 많이 보이고
1: 그렇더라고요.
0: 근데 이렇게 전국 돌아다니시려면 힘들지 않아요?
1: 다행히 요즘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서.
0: 난 또 전국 다니시느라고 전기차로 바꿨는 줄 알았지.
1: 그러게요. 이 요즘에 정말 이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모바일 이 환경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게 다 가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0: 그렇죠. 가봐야죠.
1: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 그 여행 그 평론 기자 하시는 분 중에 신익수 기자라고 있어요. 네네네. 저희 TBS에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데, 이 신익수 기자의 장점이 안 가본 데 가본 것처럼 하는 거.
0: 아.
1: 그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익수 기자.
0: 뻥치는 거?
1: 신익수 기자님한테.

0: 아니, 그 가보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해도 되냐 그랬더니 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 잘돼 있어서 실제로 물론 이제 가보시기도 하시죠. 근데 이제
1: 그
0: 재밌게
1: 상황에 자기가
0: 말씀하시는데
1: 몰입하는구나, 비행해
0: 네네. 근데
1: 하는구나.
0: 진짜 듣고 있으면 신수 기자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진짜 거기 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네요.
1: 말씀하시니까
0: 네.
1: 예전에 그 저희 드라마 음악 하시던 고병준 드라마 음악가가 있었어요.
0: 네네.
1: 아, 그때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가 되지 않은 게시지만
0: 네네.
1: 그분이 곡을 이제 드라마 음악을 만드실 때 어디서 이렇게 들었던 곡에 대한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걸 쫙 한참 듣다가 어느 순간 본인이 그 곡을 쓴 것으로 착각을 해. 그 곡이 자기가 만든 것으로 완전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그 곡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미
0: 네.
1: 기존에 발표된 곡인데
0: 네네.
1: 그 이후로는
0: 네.
1: 본인 곡으로 생각해.
0: 아이고.
1: 그래서 완전 몰입해요.
0: 또 그렇게 감정이 입이 잘
1: 감정이입이라는
0: 되는 분이
1: 거죠.
0: 계시나 보네요.
1: 그렇게 해서 이제
0: 네네.
1: 그 곡을 드라마 감독하고 회의를 할때 본인이 이 곡을 언제 어떻게 썼다는 상황까지 딱 설명을 해.
0: 그렇구나.
1: 듣고 있으면 진짜
0: 네,
1: 같아.
0: 진짜인 줄
1: 오, 대단한
0: 알고.
1: 분이에요. 그만큼 곡에 대한 애정,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죠. 자, 오늘 로즈데이라고 합니다.
0: 네네, 맞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 그강 작가님이 써준 원고를 보고 알았어요. 그렇더라고요. 로즈데이. 네.
1: 챙기셨어요?
0: 아니, 저는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이렇게 기념일 막 챙기고 하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1: 서로가 불편해 하시는구나.
0: 아니, 원래 연애할 때도 그랬긴 했는데, 뭐 생일 챙기는 것도 사실
1: 그렇지.
0: 그렇죠. 생일 또 이제 뭐 결혼했으니까 가족이나 왜 이제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계실 거 아니야. 친지까지는 아니어도 뭐 가족들, 직계 가족들. 이분들 생일만 해도 사실은 버겁다는 생각이
1: 그
0: 들더라고.
1: 언제죠?
0: 네.
1: 2월
0: 2월? 2월
1: 14일인가?
0: 14일
1: 뭐
0: 발렌타인 데이 이런
1: 아
0: 거?
1: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 아그 발렌타인데이 때 남자가 뭘 받는 거죠? 아닌가?
0: 보통 원래 일반적으로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는 여성분이 주고
1: 여성분이
0: 3월 14일 화이트데이 때는 남성분들이 주고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1: 그거
0: 뭐 그게
1: 불편하던데?
0: 의미가 있나요, 근데?
1: 그게 불편하던데?
0: 평소
1: 그게
0: 때 그냥 주면 되지 뭐.
1: 어느 제품을 위한 상업적인 홍보였다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0: 우리 아이는 초콜릿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14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서너 번씩 초콜릿을 뭐 사서 먹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가게 갔다가 생각이 나면 또 특히 좋아하는 그 초콜릿이 있어요. 어른들이 먹는 진한 다크 초콜릿은 아이들은 또안 좋아해. 약간 좀 달콤한 왜 밀크 초콜릿 같은 거 있죠.
1: 저도 그게 좋던데.
0: 그러시구나.
1: 민준이가
0: 입맛이
1: 나왔으진
0: 떡.
1: 않다니까. 민준이 안녕.
0: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겠군요.
1: 자,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아는 거 소식인데 하시는 분들은요 관람 꿀팁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 의견들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열려는 있는데 잘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 이것도 무엇일까? 아니면 무료 TBS 앱도 가능합니다. 자, 처음으로 가볼 곳은 어디인가요?
0: 처음에는 충북 옥천입니다. 충북 옥천.
1: 아, 옥천.
0: 네, 옥천 문화원과 이제 옥천군이 함께 이제 준비한 행사인데.
1: 저 양평 쪽으로 가다 보면은
0: 네.
1: 옥천냉면이 있던데.
0: 저는 옥천 휴게소 기억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옥천냉면도
1: 글쎄,
0: 유명한가 보네요.
1: 옥천냉면이 왜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0: 네.
1: 처음엔 그게 약간 평양냉면 스타일이어서 그런가 했는데 평양냉면을 잘못 먹을 때는
0: 네.
1: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0: 심심하잖아요.
1: 이게
0: 무슨 맛을 먹나
1: 뭐야?
0: 이러는데.
1: 이랬는데
0: 좋죠.
1: 어느 날 갑자기
0: 오늘은 좀 음식 얘기 빨리 들어오시네요. 네.
1: 그런가요?
0: 자, 우리나라 대표 문학 축제인 39회 지용제입니다. 지용제는 정지용 시인, 좀 유명한 정지용 시인님의 이름을 따서 지용제인데, 시끌벅적 문학 축제. 시끌벅적 할때 시는 그 시자입니다, 한자. 그래서,
1: 시끌벅적.
0: 그렇죠. 시끌벅적 문학 축제, 이런 주제로 펼쳐지는데, 정지용 시인의 문학 정신, 뭐, 이런 거를 전국에 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올해 지용제는, 아무래도 시가 좀 정적이잖아요, 비교적. 근데 이 정적인 문학 축제 이미지를 넘어서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성과 참여형 컨텐츠를 좀 강화했다. 이게 이제 이번에 포인트입니다.
1: 아, 좋습니다. 시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더없이 좋은 축제일 것 같습니다.
0: 네네. 요 여러 콘텐츠들 중에서 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번에 네. 새롭게 선보이는 이 지용제는 39회인데요.
1: 오래됐습니다.
0: 새롭게 선보이는 콘텐츠가

0: 요 비롯해서 뭐북 콘서트, 향수 창작 가요제 이런
1: 어?
0: 프로그램들. 왜요?
1: 향수 창작가요제?
0: 네, 요거 신규 프로그램. 예, 네.
1: 아,
0: 새로 하는 건데.
1: 정정신혜 씨가
0: 네,
1: 향수가.
0: 그렇죠. 예, 네, 그 말씀을 좀 그렇습니다.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향수를 따서 창작 가요제이고, 또 충북 도립 교향악단 공연, 그리고 시끌 북적 콘서트, 시끌 북적입니다.
1: 북적.
0: 북적 책이 이제 들어간다 이거죠.
1: 시끌
0: 예, 네,
1: 북적.
0: 벅적이 아니라 국악 한마당, 군민 한마음 노래자랑 이런 뭐 다채로운 공연도 있고, 특히 이제 핵심 행사가 정지용 문학상 시상식, 그리고 시노래 콘서트. 요게 이제 5월 16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아마 이게 이제 메인 그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1: 혹시 시노래라고 하는 것은
0: 네.
1: 기존의 시에 곡을 붙인 거를
0: 그런 것
1: 얘기하는 거죠?
0: 같습니다. 그 시노래 콘서트가, 가수 경서, 딘딘, 요분들이 이제 축하 공연도 하고, 시노래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불꽃놀이, 하늘에 쓴 지용시. 아마 정지용 시인의 시가 이렇게 하늘에 촥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불꽃놀이.
1: 드론
0: 네.
1: 나올까? 드론?
0: 드론이 하겠죠. 요즘 드론 뭐 필수지
1: 드론
0: 않습니까? 네.
1: 열일하네요, 열일. 여기에 우리 저기
0: 네.
1: 최성수 군 나가야 되는데, 최성수 씨.
0: 왜요?
1: 시로
0: 아,
1: 곡을
0: 최성수.
1: 쓰잖아요.
0: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번에는
1: 아니요,
0: 최성수
1: 안
0: 씨는
1: 나가나요?
0: 모르겠습니다. 안,
1: 네.
0: 아니면 이 39회 동안 하시는 동안에 나갔을 수도
1: 그럴 수도
0: 있죠.
1: 있겠다,
0: 예전에. 예. 네.
1: 그쵸?
0: 그리고 느린 우체통 엽서 쓰기, 스탬프 투어, 릴레이 시 쓰기. 릴레이 시 쓰기 재밌는 것 같아요. 함 선배님이 먼저 시를 쓰시면 제가 받아서 막 릴레이 쓰고 이런 게 아닐까.
1: 그럴 것 같네요.
0: 네, 그런 거라든지 신앙송 체험.
1: 우리가 쓰면 말도 안 되는 시 나올 것 같은데.
0: 그리고 새빨간 기관차, 향수 인력거 체험. 이것도 향수가 향기 나는 그 향수가 아니라, 인력, 그
1: 그리움.
0: 정지용 시인, 아, 그렇죠. 향수의 인력거 체험 이런 거죠. 그리고 추억의 문방구, 향수 다방 이런 것들 다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그 추억과 감성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 아, 인력거 한번 타면 좋겠다.
0: 인력거 저는 다 인력거 세대는 아니어가지고 이제 그 영화나 이런 그 자료에서 봤는데
1: 저도 그래요.
0: 아 그런가요? 네.
1: 왜 그러시는 거죠, 갑자기? 형.
0: 아니 그냥
1: 아니, 형, 갑자기 왜 그러셔? 아이, 진짜. 아이.
0: 네 그렇습니다. 네
1: 그렇군요. 와, 문화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0: 문화
1: 뭐라고 하셨어요?
0: 원장님이 뭐 이제 지난해의 아쉬움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모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1: 옥천에
0: 좀
1: 많이 와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0: 네.
1: 아이, 좋습니다. 아유, 냉면 얘기는 없네, 여기.
0: 냉면 얘기, 이제 먹는 거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가십시다, 그럼. 어디로
0: 네.
1: 갈까요?
0: 다음은, 저희가 이제 지역문화재단 위주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조금 다른 성격의 재단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좀 전에 뭐, 옥천, 이렇게 아니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저희 재단 소개해드리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재단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1: 이름만으로도
0: 좀
1: 뭔가
0: 다르죠. 이건
1: 웅장해지는데요?
0: 지역 느낌은 아니고, 요거는 외교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인데, 대한민국과 그리고 외국 간의 그런 교류 사업을 통해서, 뭐 한국에 대해서 좀, 올바른 인식을 전해주는, 그리고 국제적 우호 진선을 도모하는 그런 이제 재단입니다. 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준비한 소식인데,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따로 준비해봤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5개 나라, 중앙아시아 5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그 행사가
1: 중앙아시아면 저거 어떻게 보면 스탄으로 끝나는 거죠?
0: 탄으로 끝나는, 네네.
1: 스탄.
0: 여기 서울 광장에서 이제 펼쳐집니다. 16일, 17일, 이제 이번 주죠. 16일, 17일 서울 광장에서 중앙아시아 봄맞이 축제 요 개최를 하는데 이번에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1: 이야,
0: 그래서 이제
1: 의미가
0: 국내에서
1: 있습니다.
0: 조금 접하기 어려운 5개국, 자, 이제 말씀드립니다. 카자흐스탄,
1: 흑스탄,
0: 그 다음 키르기스스탄, 그 다음에
1: 키르기스탄,
0: 타지키스탄,
1: 타지키스탄,
0: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1: 투르크메니스탄.
0: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1: 이야,
0: 5개국입니다.
1: 다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저도 요, 특히 예전에 또 고려인이
1: 네,
0: 우리
1: 맞습니다.
0: 그 민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셔가지고 예전 고려인 그 다큐멘터리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1: 맞아요.
0: 고려인 마을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거든요.
1: 우리의 아리랑을
0: 네.
1: 우리나라보다 아마 더
0: 그럴 거죠. 네.
1: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지 않을까.
0: 맞습니다.
1: 그런 나라입니다.
0: 그러니까 이 중앙아시아 지역이 해마다 이제 춘분을 맞아해서 네. 춘분이 되면

0: 그 축제 나우루즈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1: 나우루즈?
0: 설 같은 명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 오,
0: 그
1: 네.
0: 이제 기념해서 하는 건데
1: 네.
0: 16일 첫날에는 이제 개막 공연 오후 4시에 하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전통 공연 그리고 고려인 마을 어린이 합창단 무대 그리고 저녁에 야간에는 이 중앙아시아 각국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영화 상영 이런
1: 와,
0: 것도 이제 평소 때
1: 재밌겠습니다.
0: 좀 보기 힘든 컨텐츠라고
1: 네.
0: 생각이 들어서
1: 예.
0: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오.
0: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제 5개국과 주한대사관이 이제 운영하는 부스가 이제 마련되는데
1: 네.
0: 특히 이제 전통 모자 칼팍 도프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전통 구체 예를피기치 만들기
1: 예.
0: 전통 가옥 유르트 만들기 중앙아시아 문자 책갈피 만들기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요거 다 지금 좀 생소하잖아요
1: 그래요.
0: 이름들이
1: 좀
0: 이거
1: 생소합니다.
0: 이거는 평소 때뭐 이렇게 찾아서 좀 하기 힘든 내용들이라서
1: 네네.
0: 더욱더 관심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1: 네.
0: 생각합니다.
1: 아마 경험해보면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 중앙아시아 대표 음식 그리고 디저트 요걸 맛볼 수 있는 먹거리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겨우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무너지나요?
0: 지금 말씀드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예, 무료이고
1: 네네.
0: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그냥 현장에 가시면 됩니다.
1: 네.
0: 시간은 이제 그 모두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1: 예.
0: 자세한 내용은 한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1: 네.
0: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0: 네.
1: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듯먼 곳이잖아요.
0: 네네.
1: 쉽게 가볼 수가 없는 곳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중앙아시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기회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0: 네.
1: 시간 되시면은
0: 서울 광장입니다. 네.
1: 서울광장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그 다음은 바로
0: 다음,
1: 옆으로 가나?
0: 반업으로 푸는 거좀 밑으로 내려갑니다. 세종시.
1: 아.
0: 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인데.
1: 저는 세종에는 이라 그래가지고
0: 네.
1: 바로 그 옆에 계신 세종대왕님 옆으로 가는 줄 알았지. 죄송해요.
0: 그옆
1: 글로 가는 줄
0: 세종대왕님도 그렇긴
1: 알았지.
0: 하네요. 진짜
1: 네.
0: 세종대왕 이야기입니다.
1: 아, 네, 그래요?
0: 5월 15일 내일이 세종대왕님 생일입니다, 생일. 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네.
1: 세종대왕님. 아유, 진짜.
0: 629돌. 네.
1: 대단하셔요.
0: 네.
1: 네.
0: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해서, 세종시와, 세종시에서 책과 한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축제를 이제 마련했는데,
1: 네.
0: 15일, 16일 이틀 동안,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1: 네.
0: 세종책사랑 축제입니다. 세종대왕은 워낙 책을 좋아하신 걸 저도 어릴 때 위인전 보고 알아서
1: 예, 그렇죠.
0: 워낙 책을 많이 보셔서 그 눈에 병도 나시고 막
1: 맞아요,
0: 그랬더라고요.
1: 맞아요. 평생 눈에 질환을 앓고
0: 네, 얼마나
1: 사시더라고요.
0: 그 요즘에야 뭐 이제 안과 이게 잘돼 있지만
1: 아유.
0: 예전에는 그 밤에 호롱불 켜놓고 막 보셨을 거 아니에요.
1: 이야.
0: 얼마나 눈이 안 좋아지셨을까.
1: 진짜
0: 네.
1: 대단하신 분이세요.
0: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도 세종대왕의 어머님이
1: 네.
0: 책을 막 옆에 없애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그 위인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1: 우리
0: 네.
1: 요즘 세대 부모님들께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0: 요즘에
1: 일이잖아요.
0: 스마트폰 치우고 그만 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여튼 그래서 뭐 워낙 이제 책을 사랑하시는 우리 세종대왕님이신데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이 독립서점 도서전, 그러니까 북페어인데
1: 네.
0: 서울의 독립서점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30여 개의 독립서점과 출판사가 참여해서 다양한 도서를 선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 도서전에서는 한글과 역사,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그런 추천 전시, 그리고 직접 책을 만들어 보는 북바인딩 체험,
1: 네.
0: 이런 것들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 축제 현장에서는 월인천강지구 홍보 부스가 별도로 마련됐는데 이 영인본 전시가 됩니다. 영인본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1: 네.
0: 뭐 아시는 분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1: 네.
0: 보통 이제 훈민정음 원본이라고 하는 그 해례본 이게 예전에 이제 나무로 만들었는데
1: 네.
0: 그 나무로 만든 원본 말고 이 원본은 간송미술관에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사진을 그 원본을 똑같이 사진 촬영을 해서 다시 원판으로 만드는 것을 영인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영인본을 가서 볼수 있어요.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하기 위한 우리 또 서명운동, 국민 서명운동도 진행이 되니까
1: 가야겠네요.
0: 한번 가 보신 분들은 이렇게 서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 이 프로그램 할 때,
0: 네.
1: 어떤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
0: 누가? 그리고 여기 이제 북콘서트도 진행이 됩니다. 예. 그 세종의 나라 책 쓰셨던 김진명 작가님.
1: 아, 유명한 작가님이시죠.
0: 그리고 우리 그 함춘의 폭송에도 나오셨던 우리 요조. 예, 요조 또 책방도 하시고 책도 아이고. 좋아하잖아요. 예.
1: 그리고 다양한 분이세요. 다 네. 재능이.
0: 그리고 그림책 작가 조미자 작가님 이런 분들의 또 북콘서트도 열릴 예정입니다.
1: 재밌겠습니다.
0: 네.
1: 역사 스토리텔러 이분이 나오신데 이 본명이실까요?
0: 아마 향아치라고 하는데 네. 요 이분은 본명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1: 이제
0: 스토리텔러
1: 보다.
0: 뭐 이게 닉네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 강연도 진행이 됩니다.
1: 뭐 클래식 공연도 하시고 와 진짜 많이
0: 맞습니다.
1: 세종에서 하는 거죠, 세종.
0: 네.
1: 아이고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자, 세종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0: 자, 이제 우리 함디의 또 홈그라운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네. 강릉. 강릉 문화재단. 여기서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제 빵.
1: 아. 네.
0: 아, 빵 페스타 열립니다. 강릉시가 올해 처음으로 빵 페스타 개최를 하는데 타이틀이 빵 터지는
1: 강릉
0: 빵 터지는 강릉 빵 페스타. 아, 벌써 빵 터지지 않습니까? 네.
1: 아, 요즘이야 강릉 네. 가기 쉽지만,
0: 네.
1: 제가 태어난 곳에서 강릉을 가려면은 느낌이 서울 오는 것만큼 먼 느낌이었어요.
0: 중간에 산이
1: 다녔거든요.
0: 많고 막 울고불고 하셨구나.
1: 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0: 아, 길이 안 좋았어요.
1: 강릉은 네. 제게는 너무 먼 곳.
0: 아, 그런가요?
1: 강원의 북단에서 강원의 남단까지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뭐, 아, 가볼까? 하면 그냥 네.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요 강릉 빵 터지는 빵 페스타는
1: 이야.
0: 22일부터 25일까지 강릉 네. 대도 호부관아 여기서 열리는데
1: 네.
0: 강릉을 대표하는 빵집이 한 50여 개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50여 개 유명 제과점과 숨은 동네 빵집까지 다.
1: 아.
0: 그러면 엄청 많잖아요, 빵집이.
1: 네, 맞죠.
0: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빵집이 많나? 생각이 들었어요.
1: 한동안 제가 강릉 가면은요.
0: 네.
1: 강릉 즈음에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어서
0: 아~
1: 빵을 가끔 사서 먹긴 했는데
0: 네.
1: 여기 또 빵집이 또 빵하고 터졌군요.
0: 네, 다음에 강릉 언제 가실 때 없으신가요? 한번 빵 좀 사오시죠.
1: 같이 갑시다.
0: 네. 그래서 저 보통은 이제 이렇게 프랜차이즈 유명한 빵집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빵들을 또 많이들 드시긴 하지만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빵집이라든지 뭐 동네 빵집의 빵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번씩
1: 강릉이 또 커피로 유명하잖아요.
0: 네네.
1: 그 프랜차이즈 커피가 있는 곳은 아니고요.
0: 아, 그렇죠.
1: 강릉은
0: 유명한, 맞죠, 있죠. 그
1: 소소하게
0: 지역에
1: 지역에 자기들만의 브랜드의 커피들이 유명하거든요. 아마 빵집도 그러한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0: 그렇습니다. 예, 요 특히나 이번 축제 기간에는 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매일 오후 3시부터 7시 사이에 경품 추첨도 합니다. 그래서 또 관람하시는 분들이
1: 네?
0: 이 추첨해서 또 당첨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1: 네?
0: 특별 프로그램으로 강릉 지역 파티쉐들의 자신만의 비법 그리고 특산물을 담아낸 빵 터지는 베이킹쇼.
1: 아.
0: 요걸 운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체험존에서는 나만의 빵 꾸미기, 과자 꼴라주, 요런 프로그램도 진행이 됩니다.
1: 여기 당을 과다 섭취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0: 그리고.
1: 위험한 곳인데.
0: 요 이제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을 방문하시면.
1: 네.
0: 그, 강릉 안에 있는 그러니까 빵 말고
1: 예.
0: 5만 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
1: 네.
0: 그러니까 강릉에 가서 뭐 빵 말고 다른 걸 살 수도 있잖아요.
1: 식당.
0: 네. 거기서 5만 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1: 네.
0: 축제장 안에서 또 쓸 수 있는 빵 교환권을 줍니다.
1: 오.
0: 공짜로 빵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5만 원치 뭘 식사를 하셨든지 뭐 강릉 안에서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런
1: 다 줘요?
0: 선착순입니다.
1: 아,
0: 선착순 지급 이벤트입니다.
1: 선착순 네. 제한이 있구나.
0: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으나
1: 네.
0: 그런 것도 준비되어 있고
1: 네.
0: 한장 그 뒤에 보시면
1: 네.
0: 그 포스터 있죠.
1: 예.
0: 빵 터지는 강릉 빵 페스타.
1: 야,
0: 이 빵이 정말 터지는 포스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홈페이지 한번 가셔가지고
1: 우리 방송 정성화되면은
0: 네.
1: 칼라 프린터로 좀 바꿉시다.
0: 그러죠. 이 흑백이라서
1: 이 칼라 프린터로 네. 봐야 이 느낌을 할 것 같은데
0: 야, 빵 아. 터지는 강릉 빵 페스타. 이 그림이 빵이 터지면서 안에 빵에 빵 속에 빵들이 막 펴져 있는 별, 재밌는
1: 별게 다 들어가 있네요.
0: 아, 참.
1: 프레첼도 있고 토마토도 보이고.
0: 네.
1: 이게 뭐야? 온갖 것들이 다 들어 있네요.
0: 네.
1: 컬러로 보면 더 맛있겠습니다. 네.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0: 다음엔 여기 옆에 인천입니다. 인천.
1: 네.
0: 인천 서구 문화재단에서 또 5월 이제 가족의 달이잖아요.
1: 그렇죠.
0: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위한 체험형 공연 거인의 책상입니다. 거인의 책상. 이 거인의 책상이 뭘까 찾아보니까
1: 네.
0: 23일 문화공간 터틀에서 어린이 상상 놀이극 거인의 책상을 이제 개최하는데 이 영상과 회화, 연극, 관객 참여 이런 게 다 이제 합쳐진 체험형 공연입니다.
1: 네.
0: 이제 인상적인 거는 미디어 그 영상 장비를 활용해서 일상 속에 있는 사물을 실시간으로 확대를 해서 무대 위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종이컵이라든지 예. 마우스, 뭐 연필 이런 것들을 네. 실시간으로 확대를 해서 여기 크게 종이컵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로 이제 연극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장 뒤에 넘겨보시면 포스터가 있거든요. 그 거인의 책상이라고 이렇게 포스터가 있죠. 거기에 네. 보면 바나나도 사람만 하게 되어 있고 옆에 보면
1: 네, 그렇네요.
0: 그 곰돌이 인형이 사람보다 훨씬 크고 막 이렇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일상의 그 물건들을 좀 크게 확장하는 거죠.
1: 야.
0: 그래서 이 작은 물건들이 화면 속에서 거대한 이미지로 확장이 되고 또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그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 야, 좋습니다. 재밌겠습니다. 아이들은 보면은
0: 네.
1: 정말 현실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0: 네.
1: 이렇게 멋지게 뭔가 크게 만들어진다. 그 안에 자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재밌을
0: 네.
1: 것 같고.
0: 요 그 어린이들 시각도 그렇고 어른들이 봐도 이게 좀 일상적이진 않으니까
1: 네.
0: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1: 예. 문화공간 터틀.
0: 네, 검단 인천 검단에 있습니다. 검단.
1: 아, 두 가지 의미가 있나 보다. 터하고 네. 틀.
0: 아, 그러네요.
1: 그리고 거북이를 상징하는 터틀 이렇게 될까요?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1: 오, 야, 인천 서구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0: 네.
1: 자세한 내용들 볼 수 있겠네요.
0: 네. 그리고 요 네. 공연은 23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두 번인데
1: 네.
0: 전부 이제 그 전석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이제 티켓은 사전 신청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그
1: 그렇구나.
0: 좌석은 확보를 하셔야 되니까
1: 네네.
0: 그 포털 사이트나 요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이제 자리는 확인하고 이제 예매를 하시고
1: 네.
0: 이제 무료입니다.
1: 야 옥천에서 쭉 세종을 돌아
0: 네
1: 어디까지 온 거야? 인천까지
0: 인천까지 왔습니다.
1: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 몇 킬로를 다니신 거야? 기름값 많이 쓰셨겠습니다.
0: 네
1: 다 정상화되면. 보상 받으실 거예요.
0: 네.
1: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아, 떠나시기 전에 우리 무슨 곡을
0: 네,
1: 들을까요?
0: 오늘 아까 우리 그 정지용 시인 우리 얘기를 처음에 했잖아요. 옥천에서
1: 네.
0: 지용제 했는데 그래서 정지용 시인의 그 시 유명한 향수 요 곡을 또 유명한 우리 이동원 그 박인수 두 분이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곡을 오랜만에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1: 그러고 보니 이번 주 네. 토요일 날 대전에서
0: 아, 네네.
1: 세시봉.
0: 네.
1: 형님들 공연하시는데 송창식 윤형주 두 분이 이 곡을 하셔요.
0: 향수 하세요?
1: 향수 하세요. 원래 이 곡이 한 적어도 한 80인조 오케스트라를 사용해서 하잖아요. 성악하시는 분들.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1: 곡이 크잖아요.
0: 대곡이죠, 대곡.
1: 달랑 네. 함춘호한테 기타를 시키는.
0: 진짜? 와, 그러면 기타 함춘호 두 분이 노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 너무 힘들어. 80인조.
0: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그 버전을 들어보고 싶은데 그 버전은 따로 음원은 없는 관계로. 네.
1: 아 정말 멋진 분이시죠. 멋진 네. 성악가 박인수 성악가님과 이제는 저희 곁에 안 계신 이동원 선배님의 두 분의 목소리 참
0: 네.
1: 멋진 콜라보입니다. 정지용 시인의 곡입니다. 시죠. 시.
0: 네, 네.
1: 향수. 함께하면서 현우 PD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장지용 시인의 시 향수 이동원 박인수 두 분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 고등학교 때 설악산 수학 여행 가면서 강릉에서 하루 숙박하고 설악동으로 이동했죠. 캠프파이어도 하고 경포대에서 호수를 눈에 담고 함디님 고향 고성을 지나기도 했죠. 좋으셨겠다. 그땐 더 맑고 청정 지역이었지 싶어요. 정말 좋았겠죠.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는 김현우 PD님 반가 반가. 저는 결혼 29년째 결혼 기념일 생일 화이트데이 빼빼로 데이까지 다 챙겨줍니다. 이런 글 문자 올리지 말라니까요. 위험하다니까요. 우리 큰일 나요. 6010님께서 교통 정보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311km 지점 1차선 승용차 3중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고 합니다. 비봉 나들목부터 정체가 된다고 하니까요. 안전 운전하시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010 통신원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문세, 이적이 함께하죠. 6647님이 신청하신 조조할인 그리고 푸른돛님이 신청하신 손진태, 이 계절이 가기 전에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에 행복했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아마 오늘 꿈을 꾸게 되면 이런 꿈이지 않을까 싶어요. 권성현의 목소리로 한여름밤의 꿈 들으면서 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0: K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8: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9: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1: TBS 교통정보
12: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판교분기점에서는 약 1시간 전 버스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1차로와 2차로에서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판교분기점 앞두고 4km 구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행담도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도로 보수 작업 중이라 뒤로 포승분기점부터 4km 구간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죽전 부근 5차로에서도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서울요금소 이전부터 4km 구간 정체인데요. 신월 여의 지하도로 인천 쪽으로 지하도

도로한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도로 이전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에서 양평교 쪽으로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 만큼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TBS 정오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이징 담판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우리 시간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미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고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적수가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무역 갈등, 이란 정세 등 미중 간 핵심 현안과 국제 문제에 대한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강화해 서울 상권 20곳을 제2의 성수동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성수동의 경험을 살려 서울 곳곳의 가능성을 찾아 시민이 다시 찾는 브랜드 상권으로 만들겠다며 SNS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를 위해 시장 한 곳에 한 명씩 상권 성장 전문 매니저를 배치해 상권 분석과 점포 운영 개선, 홍보, 온라인 판로 확대를 현장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부동산 지옥을 탈출하고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은 늘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민심의 나침반이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멈췄던 주택 공급은 다시 시작됐고 디자인 서울과 한강 르네상스로 도시의 매력은 물론 시민의 자부심도 되살아나고 있다며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으로 완성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을 정부가 직접 정하고 치료 횟수까지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수가를 정할 예정입니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수가는 1회 30분 기준 4만 원대 초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수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치료 횟수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공짜노동을 부추기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올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수시 감독에 돌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익명제보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소속 산업단지 사업장 가운데 법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달 한 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실시되는데 첫 번째 감독은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11월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속도와 직결되는 자치구의 사업 추진과 행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수 자치구에는 표창과 인사상 우대를 부여합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6도, 습도는 39%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김혜지였습니다.
1: TBS 캠페인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종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에서 양재대로 염곡사거리 진출 램프 구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진출 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강천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도로 보수작업이 한창입니다. 여파 때문에 뒤로 여주나들목부터 3km 구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행담도 6에서 부근 3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뒤로 포승북리점부터 2km 구간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5차로와 반대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는 각각 고장차 처리 중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마포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 지하도로 한 1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 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여러분, 고마움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흔히 미움이나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마음의 결이라는 책에서는 당연함을 고마움의 반대말로 꼽았습니다.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이 더 익숙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오늘 하루가 사고 없이 무탈한 것도, 아침마다 창가에 햇살이 비추는 것조차 그저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똑같은 햇살, 똑같은 일상의 편안함인데도 그것이 고마움인지 당연함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그때는 고마웠지만 지금은 당연해진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도 고마운 하루를 지켜줄 경제정보 가득 준비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이면정 고마워요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출발해 봤습니다.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방송은요,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 중엔 물론이고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이제 목요일 코너 머니 복덕방으로 건너가 볼게요.

0: 두꺼봐 홈집 줄게 새집다오 내 집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빠르게 변하는 부동산 소식을 알기 쉽게 읽어드립니다. 머니 복덕방. 자, 목요일에 만나는 부동산 읽어주는 여자 정세윤 팀장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여자 정세윤입니다.
0: 오늘은 어떤 부동산 뉴스 들고 오셨나요?
1: 네, 오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분들이라면 다들 청약에 관한 뉴스에 귀를 쫑긋 하실 텐데요. 네. 오늘은 서민들의 로또라고 불리는 청약에 관한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0: 좋습니다. 뉴스 먼저 들려주실까요?
1: 네. 국토교통부가 작년 7월 이후 분양된 전국의 주요 인기단지 43곳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이른바 만점 통장의 실거주 여부입니다. 가점 만점인 84점을 받으려면 본인을 포함해 가족 7명이 함께 살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부모님을 서류상으로만 옮겨놓은 위장전입이 없었는지 집중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이 최근 3년간 이용한 병원과 약국의 소재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주소지는 당첨자의 서울집인데 병원은 계속 지방에서 다녔다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첨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또한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가점을 받은 편법을 막기 위해 거주 요건도 대폭 강화합니다. 현재는 30세 이상 자녀와 1년만 같이 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부정청약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 취소와 함께 이미 납부한 계약금까지 몰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정말 엄중히 대응 맞네요. 당첨을 취소하기도 하고요.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몰수. 다들 좀 떨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청약 만점 정말 쉽지 않은데 이 수상한 만점이 정말 많았다고요?
1: 네. 최근에 방 2개짜리 소형 평수 아파트에 성인 자녀와 노부모까지 포함해서 가족 7명이 함께 사는 걸로 해서 가점을 네. 만점으로 받거나 무주택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헤어지고 실제로는 같이 사는 위장이혼 이런 편법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0: 네. 뭐 후덜덜 지금 뭐 긴장하고 있을 만한데 뭐 미리 신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청약 통장 점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민현주택 청약 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점수를 매기는데요. 최고점이 84점입니다. 이 점수를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도 길어야 하고 부양가족도 충분히 있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길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0: 결국에는 가족 관계랑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청약에서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대 구성과 거주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부정청약 점검 과정에서 각종 행정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0: 어떤 자료들이 활용이 될까요?
1: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관련 자료나 뭐 임대차 계약 자료, 각종 행정기록 등이 거주 사실을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례마다 확인 방식은 좀씩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입니다.
0: 네. 서울은 사실 뭐 인기 있는 지역들은 당첨만 돼도 시세 차익이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로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청약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편법들을 또 막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일부 인기단지에서는 당첨 이후에 상당한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청약이 단순한 주거수단을 넘어서 큰 자산 확보의 기회로 여겨지기도 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장전입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한 관리도 더 엄격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0: 실제로 부정청약이 적발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1: 부정청약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 취소와 동시에 공급 제한, 주택 환수 같은 조치가 뒤따를 수 있고요.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처분은 위반 유형과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네, 청약 제도가 조금은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이제는 청약을 넣기 위해서 본인의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세대 구성, 부양가족 인정 여부라든지 이런 자금 계획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 접근하면 부적격 판단을 나중에 받게 되거나 계약 네. 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건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0: 네, 위장으로 점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진짜 청약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무주택 실수요자일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일수록 본인 상황에서 어떤 청약 전략이 가능한지, 그리고 세대 구성이나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꼭 미리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더듬지 않거든요. 이게 더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너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청약 본 적이 없고요. 이 만점이라는 점수 자체도 저는 참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요. 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만점에. 네. 대부분 그러시죠?
1: 네, 그렇죠.
0: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동산 읽어주는 여자 정세윤의 머니 복덕방이었습니다. 자, 이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가봅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정세현 팀장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이병우 팀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늘 여는 말에서 이제 고마움의 반대말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고마움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두 분께 여쭙고 싶어요. 배우자에게 언제 가장 고마움을 느끼시나요?
1: 밥을 잘 챙겨줬을 때.
0: 밥을 잘 챙겨줬을 때. 네. 아, 진짜 밥이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1: 네, 맞아요. 그게 힘들잖아요. 네. 뭐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챙겨줄 때 가장 고맙다고 느끼죠.
0: 표현도 많이 하시죠?
1: 아, 그럼요. 아, 잘 그렇죠. 먹었다고. 아, 최고라고.
0: 그래요. 아, 최고라고. 아, 좋습니다. 최근 먹은 밥 중에 어떠한 밥이 제일 맛있었나요?
1: 오늘 먹었던 미역국.
0: 오.
1: 오늘 둘째가 생일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끝났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아침도 이렇게 또 차려주시고 둘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1: 차려준 건 아니고 제가 차려 먹었는데 이제 끓여놓은 거죠.
0: 아이, 또 뭘 굳이. 아, 둘째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어떨 때 가장 고마움을 느끼세요?
2: 저는 저희 남편이 육아를 도와줄 때, 육아를 함께 해줄 때,
0: 예.
2: 훨씬 저보다 아기를 잘 보고 있어서, 훨씬 육아의 효과가 더 남편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아. 이게 뭔가 고마움을, 고마움을 빙자한?
1: 당연함.
0: 예, 뭐. 미래에 대한 협박?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있었죠. 어쨌든 두 분의 가정이 모두 행복한 것 같아. 저도 너무 오늘 하루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모두 모두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다 보면 이 삶이 그토록도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화성이에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2: 오늘의 주제는 인생도 보험도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다시 도전하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보험도 잘 가입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필요할 때 보장이 안 되거나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적절한 보완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부터 매년 또 매월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다짐하는 우리네 인생처럼 재무관리도 올바르게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아들 장가 보내면 숙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얼마 전 이혼을 하고 다시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녀석이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동안 어렵게 모아둔 돈들을 하나 둘씩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엄마로서 외면할 수가 없어서 몇 번 도와줬는데요. 이제는 저도 점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3: 아들, 왜 이리 늦었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4: 엄마, 미안해. 도박비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대출 알아봤는데 다 안 된대. 아,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제발, 내가 진짜 세상 될게.
3: 야, 네가 지난번에 날린 돈이 얼만데 또 그러니? 엄마도 이제 가게 관리비 내기도 빠듯해. 너 정말 자꾸 그럴 거니? 정말 더는 줄 돈 없어.
4: 엄마, 그래도 저번에 그 비상금 숨겨둔 거 있잖아. 그것만 조금만 좀 주면 안 될까?
3: 아, 정말 없어. 없다고. 정신 좀 차려, 아들.
0: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저는 보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이혼 과정에서 예전에 드러났던 보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하나도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가장 큰 걱정은 노후입니다. 장사를 앞으로 몇 년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은 아들에게 다 뺏길까 봐 숨기듯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이라는 게 또 안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계속 사고를 치는데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집 보험 점검이랑 제 노후 준비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자,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50대 자영업자 청취자님의 정말 아, 이 고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건 너무 큰 문제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의 노후 준비와 자녀 리스크 그리고 보험 점검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 사연자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실 그 요즘 50대, 60대 부모님들이 상담을 해보면 네. 가장 많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가 내 노후보다 자녀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다. 네, 부모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지만 네. 특히 반복적인 금전 문제로 단순 생활비 지원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속 그 메워주기 시작하면 자녀의 문제는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사연자분도 노후 자금을 숨기듯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도 이게 진짜 내 마음 같지가 않고 아주 괴로움이 클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근데도 가장 중요한 건 노후 생활자금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회사원처럼 국민연금 외에 퇴직금이 쌓여있는 경우도 많진 않고 장사가 어려워지는 순간 소득이 바로 단절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경우 가장 먼저 세 가지를 점검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금 흐름. 카페 매출이 월별로 얼마나 안정적인지 고정비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실제 남는 돈이 얼마인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이렇게 자영업자의 재무 상황이 힘들어질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현금 흐름 확인하기. 두 번째도 있나요?
1: 네, 그 두 번째는 보험 점검입니다. 이혼 가정이나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면서 자동이체가 끊겼다든가 실현된 보험이 의외로 많고요.
0: 네.
1: 특히 예전에 가입해둔 보험 중에 지금보다 보장 조건이 좋은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정리를 하면 안 되고요. 그 세 번째는 노후자금 보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계속 돈을 꺼내 쓰다 보면은 네. 결국 본인 의료비, 노후에 이제 필요한 의료비라든가 생활자금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 옵니다.
0: 근데 이제 우리도 부모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내 자식이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안 도와주는 것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저도 막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0: 어이구, 진짜. 네,
1: 부모 마음이 좀 완전히 막 끊어내리기는 쉽지 맞아요. 않잖아요. 근데 기준이 이제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식비나 거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뭐 도박이나 빚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고 비용을 계속 해결해 주면 부모님의 노후 전체가 무너질 수 있고요.
0: 네.
1: 특히 50세 이후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담은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데 부모님의 노후 자금은 미안해도 마지막의 방어선입니다. 그 돈까지 무너지면 결국 부모 자녀 모두 힘들어질 가능성이

0: 있었습니다. 다행히. 네. 실손보험부터 건강보험, 간병보험, 종신보험까지 전반적인 의료비 대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으신 상태였어요.
1: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인가 봐요. 실손보험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2: 네. 실손보험은 2세대 실손이었는데 연령이 올라가면서 이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고 있었지만 어머니 말씀처럼 보험료가 아깝지 않다는 표현이 이해될 만큼 실제로 병원 치료 이력이 많으셨고요. 병역 내역을 보면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뭐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에 장기간 입원한 기록도 있었고 자궁 쪽에 양성 종양이 커지면서 자궁 수술도 받으신 이력이 있으셨습니다.
0: 네. 또 아드님 이혼 문제로 인해서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겪으시다가 편마비 증상까지 겪으셨대요. 구아나사도 오고 그래서 장기간 입원하고 퇴원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통원 치료들을 계속해서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혼자 마음고생을 견디면서 살아오셨는지가 그 질병력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도 수술비 보장 준비도 잘 되어 있어서 실제 치료비 부담이 없었고 실손보험에서도 상당 부분 보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담을 할 때마다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50대 이후의 의료비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플 때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1: 네. 많은 부모님들이 뭐 이 보험이 물론 본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자식들한테 피 끼치기 싫어서 많이들 또 꼼꼼하게 대비를 해두시죠.
2: 네, 맞습니다. 병원비 준비가 안 돼서 결국에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상황 뭐 생길 수 있잖아요.
1: 네.
2: 반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치료 방법도 더 적극적으로 내가 뭐 어떤 병원이 어디가 더 좋다, 뭐 여기가 좋다라고 하면 골라서 좀 고가의 비용이지만 다 갈 수도 있잖아요.
1: 네.
2: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그리고 치료도 미루지 않고 간병 부담도 이제 줄 수 있고. 실제로 그 사연자님은 자녀에게 간병을 맡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간병보험을 이제 준비해 뒀는데 그 보험으로도 이미 여러 차례 치료를 받으시고 보상을 받으셨어요. 본인 사망 이후 혹시라도 자녀가 장례비 때문에 힘들까봐 또 종신보험으로 사망보장까지 꼼꼼히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1: 아유, 그랬는데 이제 아드님이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시고 또 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들의 보험을 보니까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해서 또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아드님의 네. 보험은 어땠나요?
0: 아드님 보험은 안타깝게도 이혼 시 아내분이 전부 해지를 해서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 오마이갓.
0: 네. 네. 계약자가 남편분이었던 계약도 미납으로 인해 실효가 되었는데 최고 기간 내에 부활하지 않아서 지금은 부활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보험이 없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1: 이제 또 제가 여기 이제 와서 보험과 이혼이라는 단어를 같이 본 건 처음이거든요. 아, 이혼을 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이혼한다고 해서 이렇게 계약을 다 해지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2: 계약자가 계약의 주인이기 때문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이혼한 아내분이라면 계약을 당연히 해지할 수 있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혼 후 금전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보험금을 타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수익자 지정이 이혼한 상대 배우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난처한 경우가 있죠. 만약 그 청취자님 중에 이혼한 경험이 있다면 혼인기간 중 유지되는 보험이 수익자가 현재 잘 정정되어 있는지 꼭 점검해 보는 게 좋겠죠.
1: 요거는
2: 수익자. 네,
1: 네 수익자. 확인을 네. 좀 다들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요 관련 있으신 분들은요. 자, 아드님 보험이 이렇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사연자님 어떠셨나요? 놀라셨겠죠?
0: 네, 카페 운영하시는 어머님은 보험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가게에 보험 설계사분들도 많이 지인으로 오시다 보니까 여러 건 잘 가입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험의 혜택을 많이 본 분들일수록 보험에 관심도 많고 보험에 대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1: 네.
0: 그런데 이혼하고 돌아온 아드님 보험이 현재 하나도 유지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조회해서 알려드리니까 너무 놀라고 큰일 났다고 하시면서 빨리 이거 다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다만 내가 내줘야 되니까 너무 비싸지 않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1: 그래서 아드님 보험은 어떻게 또 설계를 해주셨을까요?
2: 네, 아드님의 경우 몇 년 전 사고로 인해서 단순 손가락 골절 수술과 입원 외에는 특별한 이제 질병 치료 이력이 없었고 현재 복용 중인 약도 없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당연히 건강한 상태죠. 병원에 갈 일이 없어서 보험이 이제 없는 것도 이제 모르셨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혼은 이제 매일 또 술로 뭐 지새고 이래가지고 현재 건강

0: 건강 상태가 문제가 없어서 그래도 건강 잘인 상품으로 건강보험을 저렴하게 잘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실손 의료 보장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셨고 2년간 손가락 부위에 부담보를 승인해서 건강체 할인까지 해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건강체 할인형으로 건강보장을 잘 저렴하게 설계를 해주셨네요. 어머님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셨겠다 싶은데 이제 어머님의 노후 준비 필요하겠죠.
0: 네, 가장 중요하죠. 네. 뭐 어쨌든 뭐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1: 그렇죠.
0: 자녀가 뭐 요즘에는 내 미래를 책임질 수도 없고
1: 없죠.
0: 저도 지금 막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1: 저도 이제
0: 연금이랑 연금은 다 하고 있어요. 연금이랑 연금은 다 하고 있어요.
1: 그래요? 연금이 네. 제일 중요하군요.
0: 네. 예. 뭐 연금저축, 네. IRP,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뭐 개인연금 네. 돼가지고 국민연금 당연히 하고 있고요. 예. 연금이랑 연금은 다 준비하고
1: 진짜
0: 있어요.
1: 진짜 다 하시. 네. 아, 해야 되는군요. 네.
0: 좀 편하게. 편하게 좀 살고 싶어가지고.
1: 네, 좋습니다. 네.
0: 사연자님은 이제 국민연금 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 확보된 상태인데 노랑우산공제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고
1: 네.
0: 그런데 이제 비과세 개인연금과 세제 적격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이 없으신 상태에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와 보증형 개인연금을 추천해드렸고 향후 10년 이상은 카페를 운영하실 수 있다고 하셔서 10년나 상품으로 추천해드렸고요.
1: 네.
0: 50만 원씩 10년 정도 저축하면 보증형으로 만약에 개인연금을 가입하셨으면 평생연금은 매달 60만 원씩 나옵니다. 은퇴 후 30년간 받았을 때는 약 2억 1천만 원 이상이니까 어머님의 노후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실 수 있죠.
1: 그렇죠. 원래 확보되어 있던 금액이 100만 원이었고 여기에 60만 원을 보태 주셨으니까 이제 160만 원이 매달 나오게 되겠네요.
2: 네. 카페 운영을 안 하게 되었을 때는 임대를 줄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 아.
2: 한 달에 월 100만 원 정도는 월세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현재로서는 지금 160만 원 확보 플러스 이걸 카페를 안 하고 월세 주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세액까지 예. 260만 원의 월 생활비가 준비된 상황입니다.
1: 아, 카페 어머니 거였어요.
2: 네.
1: 아, 어머니 아주 진짜 알차게 준비를 잘 해두셨네요. 260만 원이면 진짜 괜찮은데 아드님의 저축도 알아볼까요?
0: 네. 아드님은 그 지난달부터 전기 설비 관련 유지보수 이제 수리를 하고 계셨는데 이혼 이후에 이제 하지 않아서 어머님한테 목돈으로 이제 지원받은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1: 예.
0: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갚기로 하셨다고 해요.
1: 오.
0: 이제 정신 차린 거죠.
1: 오, 다행입니다. 네.
0: 아드님의 경우 그 향후 독립을 위해서 주택 마련 비용을 대비해서 5년 거치, 5년짜리 이제 장기 저축 상품을 가입하셨고 5년 후에 는 133% 확정을 해주는 그 지급해주는 그 이자 높은 상품이 있어요.
1: 네.
0: 목돈 만들기 상품인데 이 상품을 추천해드렸고 매월 50만 원씩 5년 저축을 하면 납입 원금이 3천만 원이고 5년 후 비과세로 133% 확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래서 총 받는 돈이 3,990만 원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뭐 10만 원 부족한 뭐 부분을 4천만 원 맞춰주시면서 어쨌든 뭐 5년 납입하고 5년 후에는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 돈을 이제 아들이 독립할 수 있는 그 자금으로 초석을 만들 수 있게 좀 했습니다.
1: 해피엔딩입니다.
0: 아, 해피엔딩.
1: 진짜 해피엔딩이에요. 전 네. 듣는 내내 그 아드님이 계속 그 우리 사연에서 만나본 상황과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좀 먹먹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일도 이제 지난달부터 시작을 하셨고 매달 월급에서 저축도 하실 수 있게 됐고 또 일정 금액은 어머니한테 빌린 돈을 갚기로 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머님이 이래저래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셨겠다라는
0: 아, 그렇죠.
1: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기인가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도 계실 텐데 평생 수고하신 부모님들의 편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좀 씁쓸하죠, 오늘?
0: 아, 그렇습니다. 내용이 네. 좀 그러네요.
1: 그쵸?
0: 네.
1: 오늘 사연처럼 자식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노후까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노후자금, 의료비 준비 더 현실적으로 점검해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이거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보험 점검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소비자 민원실에서 뵐 텐데요. 아, 또 눈물 나는 노래를 준비해 주셨네요. 싸이의 아버지.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놈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0: 어려운 경제용어에서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이에요. 1973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자동차 보험 갱신하면서 권유를 받아서 운전자 보험도 새로 가입했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이 500만 원으로 너무 낮더라고요. 기존 보험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뉴스 보니까 운전자 보험에 자기 부담금도 생겼다고 하던데 정확히 뭐가 달라진 건지 궁금합니다. 비교 사이트 상담 후 기존 보험을 해지했는데 지금 와서 너무 후회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1: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잘못 권유받아서 기존에 잘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고 네.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제대로 상담을 받고 개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운전자 보험은 최근 운전자 보험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예전 상품과 현재 상품의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소비자분들은 대부분 운전자 보험 다 거기서 거기지 생각하고 이렇게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그 특히 지금 이 부분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게 예전에는 5천만 원이었거든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근데 지금은 5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2: 네,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보장을 확대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이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일부 상품은 변호사 선임비가 수천만 원 단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실제 지급 손해율이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중대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이 증가했고 네. 스쿨존 사고 그리고 민식이법 이후에 변호사 선임 사례가 많아졌고 네. 그래 당연히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니 보험사 손해율이 안 좋아졌겠죠. 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관리가 필요해졌고 최근 상품들은 보장을 축소하거나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거죠.
0: 그렇군요. 이제 경쟁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예전 상품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시절이 있었던 거네요.
1: 네. 예전 상품과 요즘 상품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만 골라서 가지고 계시면 금상첨화로 가장 좋겠죠. 네. 특히 운전자 보험은 제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예전 가입하신 상품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장 한도의 축소, 두 번째는 자기부담금 도입입니다.
0: 맞아요. 아까 사연자분도 자기부담금 말씀을 하셨는데 요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2: 네, 쉽게 그 말하면 예전에는 변호사 선임비를 보험사가 비교적 폭 넓게 보장을 해줬다면 최근에는 가입자도 일부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구조가 바뀐 거죠.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이 발생해도 일정 금액을 본인 부담금, 실손처럼 본인 부담금이 생긴 거죠. 일부 사건은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시기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무분별한 청구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 돈이 들어가면 청구를 덜 하던가 안 하던가 정말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안 하겠죠.
0: 아, 이제 뭐 사고가 일어나면 변호사 이제 보험 그 약관에 있으니까 네네. 있으니까 해야지 이러고 그냥 무작정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돈 내야 합니다 해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은 새로 나온 상품일수록 무조건 보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기존 보험은 바로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오늘 문제 너무 쉽네요. 그쵸? X.
1: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새 상품이 무조건 좋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2026년 1월 이후에 바뀐 제도 때문에 여진 상품이 더 넓은 보장과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그냥 빨리 갈아타세요. 새로 나온 좋은 이런 좋은 것들을 가입하세요. 뭐. 보험료 줄여드릴게요. 이런 말만 듣고 기존 계약을 바로 해지하셔서는 안 돼요. 네. 보험은 단순히 월 보험료만 보면 안 되고 어떤 보장을 보장받는지 장단점은 뭔지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973번님처럼 전화로 막 설명 듣다 보면 진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후루루루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후회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2: 네, 그 특히 이제 그 전화로 이제 그 가입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너무 속도를 빠르게 상담을 얘기하다 보니까 핵심 차이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사고 시 선지급 유무, 변호사 선임 비용 한도,
0: 네.
2: 지급 조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이 되는지, 약속 기소 포함, 자기 부담금 유무 이런 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0: 네.
2: 설명을 안 듣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0: 그 가끔 뭐 동의하셔야 돼요. 제가 전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으실 수 있어요. 한 4분 걸립니다. 이러고 4분 내내 와다다다다다다 래퍼처럼 막 얘기하실 때 있잖아요.
2: 네네.
0: 근데 맞습니다. 저는 가끔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거기 이해가 안 되는데요.
1: 그렇죠.
0: 이해될 때까지 좀 여쭤보는.
2: 원래 그래야 되죠.
0: 그러셔야죠. 근데 그 이제 전화 상담원 분은 피곤하시죠?
2: 아, 그렇죠.
0: 많이 피곤해 하세요.
1: 아니, 그리고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네. 또 천천히 읽어 주니까 네. 스크립트를 천천히 들어보시고

0: 필요가 있습니다.
1: 그 생각을 못했네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한다는 거죠.
2: 천천히 해도 내용이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죠.
0: 그렇죠.
2: 그 단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모르잖아요. 맞아요, 전문 용어가 맞아요. 막 끼기도 하고.
1: 글로 읽어도 힘든데 그죠? 들으면 좀 힘들긴 해요.
2: 맞습니다.
1: 그래서 이럴 경우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다시 한번 되물어 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네요. 우리 그 문제에서 그 이제 혹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험은 원래 새로 나오는 것들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이 오히려 줄어들고 자기 부담금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또 이런 면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를 할 수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0: 네, 최근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특약이 출시되어 이슈입니다. 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올해 2026년 1월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생겨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직접 출동해서 경찰 조사 시부터 1심, 2심, 3심까지 모두 함께 해드리는 특약이 생겼어요. 교통사고 특화 전문 그 변호사가 직접 가니까 믿을 수 있고 추가 비용 발생도 없으니까 부담이 없고 뭐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이런 것들도 없으니까 비용 걱정은 해결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변호사가 가는 시스템이니까 네. 추후 보험금 청구의 번거로움도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보험은 새 상품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보장을 잃게 되는지 꼭 함께 따져봐야겠고요. 같은 운전자 보험이라도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서 보장 한도, 자기 부담금, 지급 조건까지 정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 집 보험 점검 꼼꼼하게 해보고 싶다 생각되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이에요. 2580번님, 저는 50대인데요. 작년에는 통풍으로, 올해는 대상포진으로 꽤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실손으로 병원비는 해결했는데 얼마 전 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보험 좋아하는 엄마 아빠, 통풍 진단비, 대상포진 진단비는 받았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했더니 딸이 진짜 있다고 꼭 알아보라는 거예요. 실손 말고도 이런 질환들을 진단비로 따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0: 네, 자녀 보험을 납입해주는 부모님도 많으시지만 요즘 부모님 보험을 납입해주는 자녀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가족 사랑의 마음입니다. 청취자님 부부의 경우에는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치료를 많이 받으셔서 보험금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네. 보험금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이 보험을 많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런데 통풍 진단비, 대상포진 진단비는 사실 보험으로 이렇게 받았다 뭐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긴 해요.
2: 네, 우리나라 그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만성질환이 바로 고혈압, 고지혈,
1: 네.
2: 당뇨, 대상포진, 네. 통풍, 아, 요 다섯 가지죠. 고혈압 환자, 그쵸. 고혈압 환자가 현재 국내 1200만 명이 넘었고,
1: 아이고.
2: 고지혈증도 비슷한 규모입니다.
1: 예.
2: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진 50대 이후에 급격히 발생되는데, 국내 연간 발생 환자가 70만 명이 넘었고요.
1: 네.
2: 통풍도 40대, 60대 남성분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질환은 암처럼은 무섭지 않지만, 내 주변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1: 숫자로 보니까.
2: 그렇죠.
1: 네, 뭐 이제
2: 하나 걸로 하나.
1: 그렇죠. 전 네. 인구에서 성인 빼고 뭐 50대 하고 그러면은 진짜 내 주변에 있어야만 하는 수치인 네네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환들은 중증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보험 보장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0: 네, 실손으로 병원비 청구는 하시지만 진단비로는 최근 몇 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진단비 보험이라고 하면 뭐 암, 뇌혈관, 심혈관,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이른바 3대 질환 중심이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의료 데이터가 쌓이고 보험사들이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고혈압 진단금, 당뇨 진단금, 통풍, 대상포진처럼 일상에서 흔하게 생기는 질환들도 진단비로 정액 보장이 가능한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겁니다.
1: 네, 보험은 소비자의 필요에 맞게 개발이 되고 있군요.
2: 맞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대상포진, 통풍. 이 다섯 가지 질환을 앞글자를 따서 고고당 대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 식당 이름 같네요.
2: 네. 그죠. 식당 이름
1: 네.
2: 맞죠. 이 다섯 가지 질환의 진단비를 하나로 플랜을 묶어서

0: 보장해주는 상품이 최근에 보험사에서 이제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고고당 대통 플랜으로 보험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1: 아, 이렇게 또 줄여서 이렇게 또 상품명을 만들기도 하네요. 구체적으로 보장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2: 네, 상품마다 특약 구성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고혈압, 당뇨, 통풍, 대상포진 각각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설계가 가능해요. 이거 권리적 있는 분들이 지금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2: 이 다섯 가지를 다 합치면 총 진단비가 최대 수백만 원에서 뭐 천만 원 이상 되는 플랜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보험료는요? 아무래도 이런 보장이 많으면 비쌀 것 같은데요.
0: 실제로 생각보다 저렴하고요. 최근에 나온 상품의 기준을 보면 월 2만 원대에서 하는 플랜도 있고, 물론 가입 연령이나 성별, 보장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0세 남성 기준의 이제 고고당 대통 플랜을 적정 수준으로 설계했을 때는
1: 네.
0: 3만 원에서 5만 원 내외로 구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오, 생각보다 괜찮네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통풍이나 대상포진 기왕력 있으신 경우는요?
2: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왕력이 있다는 건 이미 그 질환으로 진단을 받아서 치료 중이라는 뜻인데,
1: 네.
2: 보험은 기본적으로 향후에 가입 이후 일어날 일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진단을 받은 질환에 대해서는 새로 진단비를 또 받기는 어렵습니다. 단 다른 질환 가입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 통풍 기왕력이 있으셨더라도 고혈압 진단비, 대상포진 진단비는 새로 가입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요즘은 유병자 전용 간편 건강보험, 간편심사보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 만성질환이 있으시더라도 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새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또 있을 것
0: 가장
1: 같은데요.
0: 중요한 거, 그죠? 보험 점검을 일단 받으셔야죠.
1: 네.
0: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보험에 해당 특약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뭐 고고당 대통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만 따로 추려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건강보험 가입을 하면서 이런 특약들을 추가로 넣을 수 있거든요. 뭐
2: 네.
0: 고혈압 진단 특약, 뭐 대상포진 특약,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1: 아.
0: 근데 그게 들어져 있는 경우 있는데,
1: 네.
0: 정작 내가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할때 그걸 놓치고 보험금 청구를 못해서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특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고고당 대통 뭐
1: 네.
0: 이런 뭐 통풍이나 대상포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가정 경제에 영향을 줄수 있는 큰 질병들 있잖아요. 암하고 뇌혈관, 심혈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순서가는 고고당 대통 뒤에 있는 거죠. 이거 생활 질환인 거고,
1: 네.
0: 큰 질병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건강 상태가 취약하고 가족력에 대한 질병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1: 네.
0: 그런 걸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일단은 암, 뇌, 심장, 그다음이 고고당 대통. 고고당 대통은 잊지도 않겠어요, 이거. 너무 좋다. 잘 줄였네요. 밖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두 분은 근데 한 회사에 소속되어 계시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재무 설계사시고 전문적인 재무 설계를 하시려면 이렇게 새롭게 출시되는 여러 회사 상품을 공부도 많이 하셔야겠어요. 이런 새 상품 요즘 많이 나오나요?
2: 매주 신상품이 출시가 됩니다.
1: 어머.
2: 근데 예전보다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1: 네.
2: 신상품이 출시되는 주기가 짧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들을 보면 소비자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걸리기 쉬운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이 속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1: 아, 매주 나와요.
0: 힘들어
1: 매주.
0: 죽겠어요.
2: 근데
1: 진짜
2: 이게
1: 힘드시겠다.
2: 정말 다양한
0: 새로운 질병 나올
2: 보험사들이
0: 때마다.
2: 그렇죠.
1: 아.
2: 치료
0: 정신과
2: 방법도.
0: 질환도 옛날에 안 되는데 정신과 질환 관련된 보험도 나오고요. 뭐 우울증 진단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1: 이제 뭐 새로운 병,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 뭐
0: 네.
1: 이런 거에 맞춰서 다 따로따로 나오는데, 그럼 따로 이제 다른 회사에 소속이 돼 있으신 거예요?
2: 전체 금융사 상품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재무 상담 회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사 상품의 비교 설계가 가능합니다.
1: 아, 그러니까 내 회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0: 네, 저희 회사는
1: 대한민국을
0: 네,
1: 보는.
0: 저희는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1: 아, 대박.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접하기가 쉽진 않으니까 상담하시다가 뭐새 상품, 새로 나온 거를 이제 막 어제 나왔는데 따끈따끈하게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그런 경우도 생길까요?
0: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다 보면 나올 때마다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필요한지 이게

0: 이 보험료를 내면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가입을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보험을 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왔다고 해서 다 가입할 필요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보험을 또 해지해야 될 수밖에 없고 뭔가 줄여야 되는 거니까.
1: 근데 딱 맞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0: 그러면 이제 기존 보험이 있는 거를 조정을 해서 그거를 가입을 하던가 그렇게 하겠죠. 뭐 표정암이라든가 뭐 암 신약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걸 조절해서 그걸 넣던가 아니면 여유가 되시면 그런 걸 별도로 가입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겠죠.
1: 오늘 근데 바깥에서 궁금한 게 엄청 많은가 봐요. 계속 연속으로 이제 막 질문을 주는데 회사에 소속되어 계시는 분들은 새 상품을 권유하는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뭔가 이제 해야 되니까 두 분은 상대적으로 없으시겠어요라고.
2: 아, 근데 보험이 새로 계속 출시되지만 그걸 다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좋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율 때문에 보험사가 빨리 판매 중지를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없어지기 전에 가입을 해두시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0: 그니까 뭐 운전자 보험이 바뀐다, 개정이 된다라든가.
2: 그런 안내를 하죠.
0: 근데 예전 거 있으니까 빨리 바꿔라 이런 거는 있죠. 그리고 보험료가 또 오르는 해가 있거든요. 오른 해가 아니라 해 이제 보험료가 뭐 12월이나 3월이라든가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정말로 잘못된 거는 빨리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바꿀 때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끔 보험 플랜을 이제 준비를 해드리죠.
2: 그리고 아까 그 아드님 가입하셨던 상품 같은 경우에는 133% 확정적으로 이자 지급을 해주는 저축 상품도 다음 주에 이제 판매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미리 가입을 하고 싶었는데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빨리 없어지기 전에, 판매 종료 전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두 분이 아마 밖에서 원하는 답을 다 해주셨나 봐요.
0: 아, 네.
1: 왜냐면 그렇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답변을 다 드렸고 이런 장점을 가진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는 원포인트 하나만 꼭 집어주신다면요.
0: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 상품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설계사분이라든가 주위에서 추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덜컥 가입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 보험 상태라든가 내가 있는 게 있는지 없는 게 없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점검을 받고 나서 그때 보완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내 보험을 미리 살펴라.
0: 네.
2: 제가 2006년부터 보험 자격증을 따서 지금까지 20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신상품 나올 때마다 다 가입하세요라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주세요. 이거 좋아요. 이거 가입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상품을 다새 상품 나올 때마다 가입을 하진 않거든요. 다만 내 건강 상태와 내 필요 보장들,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채우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가입했다가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하는 설계사의 반복적인 권유로 내그 권리를 잃어버리시는 소비자분들이 제일 안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좀 신중하게 상품에 대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오늘 두 분이 진짜 중요한 얘기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호 정세윤 팀장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곡 경서의 시작 띄워드리고요.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혜지였습니다. 내일 뵐게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3: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날이 덥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등 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까요. 특히 노약자분들은 반드시 모자나 양산을 챙기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한강 다리 중에 성산댁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데 남단 부근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사고 여파로 연결되는 서부간선도로 도심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데 오목교부터 성산대교 위 사고 지점까지 내내 속도 떨어집니다. 반대 외곽 안양 쪽으로는 목동교에서 신정교와 광명교에서 금천교 사이로 각각 더딘 흐름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1도, 습도는 3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저 사무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첫마디가 어째 다 똑같습니다. 아우 덥다 더워. 벌써 이렇게 더워도 되는 거야? 진짜 날씨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갑자기 여름 날씨 찾아온 것 같은데요. 5월을 이렇게 그냥 보내도 되나? 괜히 서운하죠? 수채화 번지듯 자리 바꿈했으면 좋으련만.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점프라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계절도 인생도 연습할 시간을 줘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도 억울하면 미리 여름을 즐겨보는 거죠, 뭐.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얼음 동동 커피 한잔 하면서 예고편 즐기듯이 말이죠. 5월 14일 목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꼭 알아요.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서지호가 부릅니다. 딜팡딜팡.

딜빵 딜빵 딜빵. 네, 서지호 씨의 노래 신곡인데요. 신나는 EDM인데 도대체 딜빵 딜빵이 뭔 말인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까 내 인생의 거래 딜 그죠? DAL 딜을 잘해서 사랑이 팡팡 터지게 하자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줄여, 전체적으로 줄여서 딜빵 딜빵 하는 것 같은데 국적불명의 언어유희로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노래 자체는 좋고요. 메시지도 신선하고 좋습니다. 예. 근데 들리기로는 뭐 띨빵띨빵 들리기도 한데 말이죠. 예. 자, 524 청취자께서 아까 더위 가지고 오프닝 했더니 너무 이른 더위에 땀이 주룩주룩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자, 지금 뭐 시원한 물 드셔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예. 지금 29.7도입니다. 아침에는 저 선선한데 오늘부터 이 날씨가 이제 낮에 날씨가 이제 덥기 시작한다 그래요. 자, 주말에도 햇볕이 강하고요. 낮 최고는 33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밤에 베이징에 도착했죠. 그래서 오늘 2일차인데 미중 정상회담이 오전에 우리 시간으로 11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민대회당 앞에서 사열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어요.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본관 계단에서 내려와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고요. 진행된 정상회담 모두 반응해서 시 주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국이 적수가 돼서 으르렁거려서는 안 된다. 화해하고 잘 살아야 된다. 또 트럼프도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미중 관계 미래는 환상적일 것이다. 네. 뭐 말들이야 뭐 첫 포문은 잘 열었네요. 세계 이목이 쏠리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관세 무역 갈등을 비롯해서 이란 정세에 빠질 수 없죠. 또 대만 문제도 있고요. 첨단 기술 통제, 이 양국 간의 핵심 현안과 국제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대만 문제는 양국 간의 입장 차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분야인데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를 핵심 이익 침해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수행해온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다음에 그 젠슨 왕이 있어요. 엔비디아 회장. 이 사람은 워낙은 제외가 됐었는데 수행 명단에서 알래스카에서 잠깐 기차 가는 3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일로 와서 내 비행기 타고 같이 베이징 가자고. 그래가지고 어제 젠슨 왕이 갔는데 어떤 젠슨 왕이 트럼프와 함께 중국을 방문했다는 거에 대한 그 세계적인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내일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젠슨 황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이라 이따 말짱 황 이종황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이종황 선생님은 젠슨 황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예. 아, 돈가스 PD가 프롬프트에 자기도 황씨래요. 예. 그래 너는 돈가스 황이다. 예. 황정호 PD 돈가스. 돈가스 황. 젠슨 황 말짱 황. 예. 농담이었고요. 삼성전자 파업 전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고한 총파업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거든요.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걱정됩니다. 정부하고 삼성전자 사측이 노동조합을 향해서 연이어 추가 대화를 제안을 하고는 있는데 노조 쪽에서는 이거 회사 쪽의 입장 변화 없이는 절대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핵심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이라고 그러면 또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잘 좀 풀어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12월 17일 날 올해 하나가 된다고 그래요.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된다. 이런 뉴스도 와 있고요. NH농협은행이 오늘 이런 재미있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얼마 해야 하느냐. 이런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결혼 축의금 이체 거래 고객 115만 명 데이터 533만 건을 분석을 했답니다. 다다다다 분석을 했나 보죠. 그랬더니 작년에 평균 축의금이 얼마로 나왔느냐. 11만 7천 원 나왔답니다. 11만 7천 원.

야, 그러면 이제 평균이 11만 7천 원이다. 나는 10만 원 했는데, 이거 좀 빠지는구나. 이렇게 또 근심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여러분들은 보통, 뭐, 그때그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축의금 규모도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아주 친한 사람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가야 될 경우에 축의금, 어느 정도 넣어주시는지, 예. 한번 좀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야산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예비군이 사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A씨가 어제 경기도 포천시 한 부대 입소에서 저녁 6시 40분부터 야간 정찰 훈련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망을 했다는 거기까지 상황으로 지금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노래 한곡 듣고 나눔 선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가스 퀴즈와 함께 여러분의 나눔 선물 기대해 주시고요. 이광조의 노래 듣습니다. 문이 만보.

나는 선물 시작합니다. 네, 샵 연구일 문자로요.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퀴즈 정답, 두 번째는 나눔 선물 중에 받고 싶은 거, 세 번째는 나눔 선물 받으면 누구와 함께 하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죠. 첫 번째 퀴즈는 돈가스 PD가 출제하는 난센스 퀴즈로 시작합니다. 아, 오늘 돈가스 PD가 퀴즈 올려놨어요. 프롬프트에. 아, 오늘의 퀴즈는 완전히 난센스 퀴즈네요. 네. 말장난 퀴즈입니다. 한마디로. 네. 이런 걸 또 청취자들 은근히 기대하시더라고요. 자, 오늘의 돈가스 퀴즈 이거랍니다.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배가 있대요. 자주 고장나는 배. 네. 뭐 스스로 고장이 나는 건지. 자주 고장나는 배가 뭘까요? 보기를 드려야지 뭔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1번은 불량배. 2번은 돛담배. 모르시면 몇 번? 1번 쓰시면 됩니다. 자주 고장나는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뭐냐? 1번 불량배, 2번 돛담배, 모르시면 1번. 네. 자, 이제 나눔 선물 목록을 쫙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적어주세요. 받고 싶은 거.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3꽃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중학생 강의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이나 소뚜껑 닭볶음탕 2인분 세트,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 홍삼진액, 약사들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GM팜의 더 스트롱 포맨인데요. 이 더 스트롱 포맨은 이 업체 사정으로 오늘까지만, 네,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리수택동에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인천 서구 배감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 점심 2인분, 사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부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컵 큐밍골드, 독일산 찻잎과 건조과일로 만든 프리미엄 블렌딩 티, 고기의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인천 검단 신도시 싱싱초밥집의 싱싱정식 2인분, 일산 마두역에 있는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네, 이렇게 27가지 나눔 선물 보내주고 계시는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적으시고요. 세 번째 적으실 건 이 선물을 받으면 누구 함께 하겠다. 그냥 내가 쓰겠다. 그것도 적으셔도 되고요. 하나, 둘, 셋 적으셔서 샵 0951로 보내주시 바랍니다. 퀴즈만 한 번 더요. 네, 자주 고장나는 배가 있답니다. 그 배가 이름이 뭐네요. 그냥 말장난 퀴즈입니다. 1번 불량배, 2번 돛담배. 그래도 헷갈린다. 아, 모르겠다. 그냥 1번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당첨자들을 발표해 드릴 건데 그 전에 문자 한 두 분 소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그 축의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얼마쯤 하세요? 했더니 2084님이 식대가 요새 비싸서 요즘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 같으면요, 찾아가면 10만 원, 계좌 이체하면 5에서 10만 원 이렇게 합니다 하셨어요. 또 0641님은 3월 달에 회사 직원 결혼했거든요. 딸하고 둘이 가서 20만 원을 냈습니다.
요즘에 식대가 너무 비싸서 10만 원은 못 내겠더라고요. TBS 정상화 기원합니다. 네. 그렇군요. 2084님, 0641님, 찾아가면 10만 원 이상은 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합격자 발표합니다. 박주희가 부릅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 박주희 그 가수인데요. 노래 신곡인가 봐요. 소문 좀 내주세요. 네, 무슨 소문을 내달라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0: 남자는 진짜 최고예요. 어디서나 게임은 좀 똑 부러지죠?
1: 일찍이 철이 들어 속도 있지요. 한번 만나면 푹 빠져들어요.

0: 선물 좀 빼주세요.
1: 여기저기 소문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노래를? 네. 뭘 소문 내달라 그랬더니 자기 잘났다 그 얘기네, 한마디로. 네. 나란 여자, 대단한 여자다. 이름 석자, 여기저기 소문 좀 내달라. 옛날에 최진사 댁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딸이 최고라더니 그 노래 같습니다. 노래, 재밌는 노래 잘 들었고요. 자. 나눔 선물 합격자 지금부터 발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에 그 퀴즈 정답부터 말씀드려야죠. 퀴즈가 이거였어요. 자주 고장나는 배가 있는데 이 배 이름이 뭐냐. 1번 불량배죠. 불량배. 예. 그냥 말장난 퀴즈입니다. 네, 불량배. 예. 자, 첫 번째 당첨자는 4955번님 축하합니다. 정답 1번 불량배예요. 이름만 들어도 분량 많이 나게 생겼네요. 정자동에 곱창을 받고 싶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생일인데요. 남편하고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남편이 95.1 TBS 애청자입니다. 아유, 찐 애청자 부부시네요. 4955님, 다음 주 목요일 5월 21일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보내드립니다.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에 2인분 보내드립니다. 두 분 가셔가지고 생일 파티하면서 소포가 한잔하시고 거기 사장님하고 셋이 이렇게 사진 한장 찍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좀 보내주시 바랍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사진하고. 잘 다녀오시고요. 이어서 1001번님 당첨해요. 1군님 안녕. 퀴즈 정답 1번 불량배고요. 요즘은 결혼식이 한 달에 서너 번씩 있어서, 아우, 맞아요. 요즘 참, 저한테도 청첩이 한 달에 한 서너 번 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부담이 되긴 합니다. 식사비도 비싸니 결혼식 참석하게 되면 조금 더 하고, 참석 안 하면 10만 원 정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체하신다는 얘기인가 보죠. 저희 자녀들은 늦은 나이인데,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 결혼식 갈 때마다 속상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요. 요즘 손주들 자랑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반려견 자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인원 에센스 받고 예뻐지고 싶습니다. 1001님 저기 돈가스 PD 이분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봐. 어? 재밌을 것 같아. 예. 손주 자랑보다는 반려견 자랑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연결해 보시고 그 형이 좀 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질 않냐? 어? 좀 가서 전화 좀 해. 이거 얼굴을 안 봤더니 뭐 선배가 얘기를 하면 말을 들을 생각을 하네. 아, 죄송합니다. 예. 1001번님 저기 일반 전화 오면 혹시 받아주세요. 돈가스 PD가 전화 섭외.

0: 갈 거예요. 자, 1001님한테 일단 올인원 에센스.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보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8803님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상품은 먹어봐 닭고기 행당동 거 받고 싶어요. 여자친구하고 기력을 돋구기 위해서입니다. 산속 황토길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오, 산속에서 지금 산속 둘레길과 산책로에서 황토길에서 운동 중이시라는 청취자입니다. 네. 일단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잊어버리기 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에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잘 다녀오시고요. 이분을 전화 연결을 먼저 해놨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지금 운동 중이세요, 그래?
1: 네.
0: 어디세요?
1: 여기 대봉산 꼭대기에요.
0: 어디요?
1: 동대문구 있는 대봉산.
0: 대봉산.
1: 네.
0: 아, 그 저기 지금 움직이면서 전화 받으시는 거죠?
1: 네.
0: 잠깐 쉬면서 받으시면 어떨까?
1: 아, 좋죠.
0: 예, 이게 이제 숨차는 그게 있어가지고.
1: 아, 네.
0: 예, 저는 여기 상암동 TBS 옆에 산이 매봉산이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1: 거기죠.
0: 혹시 여기인가? 그래서
1: 아.
0: 어디요? 제가 다시 여쭤본 건데 동대문구 대봉산?
1: 대봉산.
0: 큰 대자 봉우리 봉자 그런 발음인가
1: 아니,
0: 보죠?
1: 배할 때 배. 대봉산.
0: 큰 대자.
1: 아니, 큰 대자가 아니고 배, 배.
0: 아, 배.
1: 네.
0: 오, 배신자 할때 배, 불량배 할때
1: 그렇죠.
0: 배.
1: 네.
0: 대봉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자일 것 같은데?
1: 아, 여기가 옛날에 그게 있어가지고, 옛날에 이게 봉수 올리는, 그러니까,
0: 봉화, 봉화.
1: 봉화를 올리는 그거를 유래돼서 대봉산이라고.
0: 아, 그 봉자가 그러면은 저기
1: 네.
0: 뭐 봉우리 봉자일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배자는 그러면 뭐 절할 때 배자 그런 건가? 예.
1: 아, 그거는 아닌 것
0: 그건
1: 같아요.
0: 아니고요.
1: 네.
0: 지금 이제 파블로 PD가 인터넷으로 배봉산 검색은 했네.
1: 네.
0: 저기 높이가 해발은 더 낮네요. 107m인데.
1: 낮은데, 이제 주민들이 산책하기 좋고, 운동하기 좋아가지고.
0: 아, 근데 어디 있어요? 배봉산이 동대문 어디에 있어요?
1: 동대문구, 여기가 36대학교 있는데, 36병원 있는데, 거기거든요.
0: 36대. 아, 그
1: 예.
0: 뒤쪽 산이구나.
1: 아, 네네.
0: 이문동 그 배, 저
1: 그렇죠. 이문동
0: 36대
1: 맞은편. 예.
0: 시조사 있고 그러는데 성량리 있고
1: 아, 그렇죠.
0: 외대 여기 있고.
1: 네, 역시 최일구 PD는 잘 아시네요.
0: 아니, 제가 그 옆에 있는 그 학교 나가기 잘 알죠. 근데
1: 아,
0: 대봉산 36대까지는 저도 잘 아는데 거기도 몇번 가보고 그랬는데
1: 네.
0: 그 뒤에 산 이름이 배봉산이구나.
1: 네,
0: 예.
1: 여기 둘레길을 참자를
0: 그러세요.
1: 닦아놨어요.
0: 아이고, 지금 이 시간에 운동을 즐기십니다.
1: 네. 네.
0: 항상 이 시간에 하십니까?
1: 네, 거의 매일 책일구 아나운서님이 하는 방송 들으면서 일부러 2시간 동안 껐죠.
0: 아, 일부러 요 시간대에 맞춰서.
1: 이 라디오를 들으려고요.
0: 예. 라디오는 그러면은 저 앱으로 듣고 계세요?
1: 핸드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휴대폰 중에 유튜브도 있고 앱도 있는데.
1: 아, 그냥 라디오입니다.
0: 라디오
1: 와우.
0: 앱으로 듣고 계시는 거구나.
1: 네네.
0: 그러니까 사진에 여기 나왔네. 떴는데 아유
1: 네.
0: 멋있네요.
1: 아, 예, 좋아요.
0: 서울에 이런 황토길이 다 있네.
1: 네,
0: 배봉산 둘레길 황토길 그래가지고
1: 네.
0: 직선 코스로 쫙 뻗은 그 노란색 황토길이
1: 예.
0: 요즘 멋있습니다 정말. 그 맨발로 지금 걷고 계세요 그러면?
1: 그렇죠.
0: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은요?
1: 여기가 봐보면은 약그 550m 정도 되는가? 이게 350m구나.
0: 길이만
1: 네,
0: 한
1: 그래서 여기 한 10바퀴 돌만은 운동이 돼요.
0: 아, 한 400m쯤 되는데
1: 네네.
0: 그게 이렇게 쫙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1: 아니죠. 연결되어 있는 거는 데크길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운동하시는 분을 위해서 황토길로만 일자로 이렇게 쭉 돼.
0: 아, 거기를 이제 몇 차례 이제 왕복하시면 되는 거네.
1: 그렇죠.
0: 그러면은 끝날 때까지 4시까지 쭉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까?
1: 그렇죠.
0: 아, 좋은 취미 갖고 계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1: 꽤 오래됐어요. 한 3, 4년.

0: 2024년,
1: 네.
0: 네. 저기 청취자님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세요?
1: 아, 54년생입니다.
0: 54, 아이고, 6살 형이네, 저보다.
1: 왜?
0: 참, 워낙 운동을 잘해서 컨디션이 좋으셔서 그런지 숨도 안 차시고, 곧 진짜 저50 초반 목소리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형님.
1: 아니, 아니에요.
0: 아, 목소리만 듣고서는 제가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1: 아,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아, 근데 누구하고, 이렇게 혼자 다니세요?
1: 혼자도 오고 여자친구하고도 걷고 많이 이제 주민들하고도 올라오고 근데 보통 혼자예요.
0: 아니, 부인이 아니시고 여자친구라고 그러세요?
1: 부인은 죽었죠.
0: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시구나.
1: 네.
0: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혼자 걸으시는 거고,
1: 네네.
0: 예. 지금 날씨가, 지금 밖에는 좀 더울 텐데, 그 안에는 좀 시원하겠습니다.
1: 여기는 한 23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0: 참.
1: 바깥
0: 어디,
1: 날씨는 30도가 넘는
0: 그렇죠. 오늘 저,
1: 네.
0: 낮 기온이 33도까지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데, 야,
1: 네.
0: 한여름에도 거기 계속 이렇게 나와서 걷고 그러시면은, 운동도
1: 네, 좋아요.
0: 되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1: 그래.
0: 좋으시겠습니다.
1: 우리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맨날 술만 먹고 집에 있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5년 전. 이동원이라고.
0: 누구야?
1: 이동원. 향수부르는.
0: 이동원 씨?
1: 네.
0: 가수 이동원 씨요?
1: 네네.
0: 이동원 씨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1: 맞죠.
0: 그분이
1: 걔는 50년.
0: 친구세요?
1: 예.
0: 어떻게 친구가 되셨어요?
1: 옛날에 걔가 술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음주로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때까지 합쳐서 한 7, 8년 같이 친구로 지내다가 죽어버렸어요.
0: 아니, 그러면 우리 형님도 이쪽 음악, 대중음악 쪽에 일을
1: 아니요,
0: 하셨습니까?
1: 저는 일반인이에요. 일반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0: 네. 지금 사업은 이제 안 하십니까?
1: 예, 이제 그만뒀죠.
0: 예. 그러면 전에 그 사업은 아이템은 뭐 하셨어요?
1: 이 지역에서 뭐랄까, 유흥업소를
0: 아, 그러셨구나.
1: 운영했어요. 네.
0: 그쪽 청량리 그쪽에서
1: 아니죠. 장안동.
0: 장안동 예
1: 네.
0: 거기가 뭐다그 동네니까 네
1: 네.
0: 저게 형님도 이제 일은 넘으셨으니까 일은
1: 네.
0: 넘으신 누나나 형들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물어봐도
1: 네,
0: 돼요?
1: 말씀하세요. 네네.
0: 아니 저도 이제 4, 5년 있으면 70살이라고 그러는데
1: 네.
0: 70살 넘으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1: 이런 지금 가장 중요한 때예요. 지금 운동을 하고 열심히 걸으면 피곤함도 좀 적은데 60대만 해도 그래도 할거다 하고 너한테 진짜 안 지고 살았는데
0: 예.
1: 이전이 넘으니까 좀 양보하면서 살아갑니다.
0: 그러셨구나. 네, 형님은 워낙 그 컨디션도 좋고 체력도 좋으시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1: 네.
0: 야, 이제 70대니까 고의를 넘기니까 좀 양보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되는 나이가 됐다.
1: 그렇죠.
0: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 좀 배웠고요.
1: 네.
0: 네. 저기, 우리 형님 저 인터뷰하는데 한 청취자 500이 집사님께서 배봉산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를 써주셨네. 맞아요. 배봉산이 정말 좋습니다. 황토길도 있고요. 11시면 웃는 곳도 있고, 저도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아침 저녁으로 혼자 황토길 걸었어요. 스트레스 풀립니다. 11시에 웃는다는 게뭔 말입니까?
1: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0: 오. 알겠습니다. 아마 이분은 어머니 병원이야. 그36그 병원 의료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1: 있죠.
0: 시립병원 있던가 그쪽에
1: 예.
0: 36대
1: 옛날에
0: 옆에
1: 시립병원이었었는데,
0: 예
1: 36재단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36병을 바꾼 거예요.
0: 아 그랬군요
1: 네.
0: 지금은 36병원이 됐습니까
1: 네네.
0: 옛날에 제가 그 86년 1986년 그때 청량경찰서 출입한 사건 기자할 때도 여기
1: 아, 네.
0: 동대문 시립병원이라 그래서 여기
1: 아,
0: 자주 들르고
1: 그렇죠.
0: 그랬었는데 응급실도 가보고
1: 그렇죠.
0: 그 이후에 이제 삼익병원으로 바뀌었구나
1: 예.
0: 알겠습니다
1: 자, 박혜수. 근데 이게.

0: 원래 그 재단 자체가 산육이었어요. 재단에서 했습니까?
1: 네, 그랬군요. 네.
0: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이 집에서.
1: 예, 알겠습니다. 형님, 저 여기까지만 하고, 그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갈 거예요? 그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는?
0: 그렇죠, 같이 가야죠.
1: 같이 가시면, 네. 저 사진 한번 찍어서, 저 문자로 한번 보내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그러면, 그, 네. 고인이 되신 이동원 씨의 그 네. 노래 한번 뭐 들어볼까요, 그러면?
0: 그렇죠. 그 대표곡이 황순대.
1: 예. 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0: 아무 곡이라도 개그는 다 좋아하니까요.
1: 향수도 있고, 네? 네. 이별 노래도 있고, 어떤 쪽? 향수 들을까요? 향수?
0: 예.
1: 향토길도 거꾸리시니까?
0: 네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님, 다음에 또 통화하는 걸로 하고요.
0: 네.
1: 자,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잘 다녀오시고요.
0: 네. 네.
1: 이동원 박인수가 부르는 노래, 향수 듣겠습니다. 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

네, 삼익대학교 뒷산 배봉산에서 황토길 산책 중이신 청취자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친구분이셨다는 이동원 씨 향수까지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524님이 문자 주셨어요. 아까 그 11시에 뭐 1시간 동안 웃는 뭐 있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예, 배봉산 형님 모르는데 524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네. 삼육병원이고요. 11시기만 되면 많은 분들이 모여서 1시간 동안 웃습니다. 아, 그런 또 이벤트를 매일 하나 보죠? 삼육병원에서. 하하하하 웃는다. 예. 아, 삼육병원에 그런 거라는구나. 6515님은 저 최일구 씨, 거기는요. 삼육병원 전에 이름이 동대문 시립병원이 아니고 위생병원이에요. 예, 맞아요. 위생병원.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하다가 옛날 그 86년, 네, 그때 MBC 사건 기자로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면 어느 언론사나 그때 그랬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6개월 동안 전문 용어로 뺑뺑이 돈다 그러죠.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택시 타고서 청량리 경찰서 관내에 있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런 큰 병원을 돌아다니는 일이었거든요. 경희의료원 응급실, 또 영안실,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여기 위생병원. 아, 새벽 4시, 5시에 한겨울에 거기 들어가려면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또저 청량리 쪽에 성모병원인가? 저 이름이, 병원 이름이 하도 옛날에 다 잊어버려졌는데 거기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나서, 거기 왜 돌아다니냐면요. 혹시 DOA라고 그래가지고 Death on Arrival, 도착 즉시 사망이라는 이런 환자가 없는지를 챙겨주는 거예요. 경찰에서 미리 알려주질 않거든요. 요즘은 뭐 보도 자료로 막 뿌려주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경찰 형님들이 다이 전문 용어로 그냥 꼬부쳐놓기 사건을 꼬부쳐놓기 때문에 이 돌아다니면서 찾아오라고 선배들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정말 힘들게 생활했어요. 예. 혹시 칼 맞아서 강도한테 칼 맞아서 다친 사람이 혹시 온거 아니냐. 아니면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연탄 사고,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많았거든요. 혹시 연탄가스 중독으로 들어온 환자는 없느냐.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사건 사고 기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찾으러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위생병원이었어요. 동대문 시립병원이 아니고.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다른 당첨자, 자, 발표합니다. 8032번님 당첨되셨네요. 정답은 1번 불량배고요. 예, 어머니와 함께 먹을 수 있게 오란다 세트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 어머니께서 오란다를 무척이나 좋아하시거든요. 꼭좀 받고 싶네요. 8032번님께 파주시 한과 쌀가밀에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릴게요. 6515님이 그 청량리 성모병원 얘기한 거기는요, 성바오로 병원입니다. 지금 폐원됐습니다. 맞아요. 바오로 병원. 예. 아, 그 폐원 언제 안 합니까? 그 청량리 그큰 길가에 있었던 그 건물 자체는 뭘로 쓰나 그러면? 6515님, 뭘로 쓰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제보해 주시는 김에. 예. 고맙습니다. 0024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 불량배고요. 인천 백암 장수순대를 받고 싶어요. 왜냐? 남편이 택시 운전하는데 이 방송 재밌다고 그래서 오늘 처음 듣고 있는데 유익하고 재밌네요. 그래서 순대가 당첨이 된다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축의금은 저 같은 경우는 경제도 힘들고 그래서 5만 원 정도만 보냅니다. 네. 0024님, 오늘 처음 허리케인 라디오를 듣고 계셨는데 유익하고 재밌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백암 장수순대, 인천 서구의 서부경찰서 인근에

장수순대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잘 다녀오십시오. 사장님이 무척 친절하다고 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7177번님 당첨되셨네요. 정답 1번 불량배고요. 선물은 용인 동백 코다리 2인분을 받고 싶고요. 3번 왜 이 선물을 받고 싶냐면요. 이번 주 월요일 날이 집사람의 6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이번 월요일이니까 5월 11일 날, 네, 지난 월요일 날 66번째 생신이었다. 부인께서. 그래서 애들이 다 출가하고 단둘이 지내고 있는 집사람하고 오붓하게 저녁을 하고 싶네요. 자, 동네가 용인 쪽이시길 바라면서 7177번님, 예, 부부를 위해서 보내드립니다.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세트 2인분입니다. 저녁이 아니고 점심이니까 잘 다녀오시고요.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천가연이 부릅니다. 말.

사랑아 말리던 곡에 예. 서울에 참 지명을 갖고 만든 노래들이 많이 있죠. 네. 마포도 있고 마포정점도 있고. 자, 청가연의 말리던 곡에 듣고 왔는데요. 제가 아까 저성 바오로 병

원인데 그게 없어졌다고까지 좀 들어가지고 왜 없어졌냐고 그랬더니 1968번님께서 제보를 또 주셨네요. 거기서요, 성바울병원 보상을 받고서는 저기 구파발의 은평 성모병원으로 이사한 거예요. 아, 그랬구나. 저도요, 구파발의 은평 성모병원은 한 두세 차례 빈소 찾아가서 조문한 적이 있는데, 아, 그게 청량리 성모병원이 그걸 팔고서는 이쪽에다가 저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그게 은평 성모병원이 된 거군요. 아이고, 참.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많은 거 알게 됐네요. 지금 파블로 PD가 인터넷 또 찾아서 올려놨는데, 성바오르병원, 청량리의 성바오르병원은 2019년 3월 달에 폐원돼서 은평구로 이전했다. 아,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은 성바오르병원 그 자리가 고층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됐다고 합니다. 아, 청량리 그쪽에 참 제가 청춘 시절을 보낸 지역인데 가본 지가 하도 오래되니까 그렇게 바뀌었구나. 참. 그렇군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대니, 예? 산천은 의구해야 돼. 인걸은 간데 없네. 아, 참. 세월이 그렇습니다. 자, 3부. 여러분 좋아하는 허리 디스크쇼라는 말인데요. 오늘 영화 마이클 개봉을 했는데, 그 기념으로 마이클 잭슨 특집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종황 선생 아이디어예요? 파블로 아이디어야? 잘했어. 예. 그치, 연세가 있으셔서 기획하기 힘들지. 예. 자, 오늘, 예, 3부 기대해 봅니다. 마이클 잭슨 특집을 이종황 선생이 하신답니다. 예. 옛날 추억 떠올려 보자고요. 2부 끝곡 나가고 있네요. 진시몬이 부릅니다. 산 넘어 산.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고속도로 중에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가는데 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있습니다. 현재 사고 차량이 2차로와 갓길에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는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신내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에서도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3차로가 차단돼 있어서 뒤쪽으로 혼잡합니다. 구리시계부터 사고지점 지나 하월곡 램프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고 내부수단로 성산 쪽으로 가는 데는 정릉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 정도로 통과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 습도는 3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문.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햇살은 점점 뜨거워지고 거리에는 반팔 차림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봄은 이제 슬슬 퇴근 준비하고 여름이 출근 도장 찍으려는 그런 날씨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단숨에 한 시대 속으로 데려가는 음악이 있는데요. 오늘 허리 디스크쇼 특별히 준비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마이클이 어제 개봉했습니다. 그래서요, 허리 디스크쇼 오늘은요, 노래와 춤 그리고 전설 그 자체, 이셀프 그 자체였던 이름,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특집입니다.

그는 노래할 때 세상이 리듬을 따라 움직였고, 그가 춤을 출 때 시간마저 잠시 멈춰섰다. 그 한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0: 시대의 심장이었고 한 명의 가수였지만 전 세계에 기억이 되었다. 오늘은 그 이름만 들어도 자동으로 믿음을 타게 하는 남자, 세상이 잊지 못하는 전설, 마이클 잭슨의 그 음악 인생을 함께 따라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뒤로 가는 그 문워크는 좀 잘 못하지만 통장 잔고는 늘 그 뒤로 가는 미끄러지는 남자, 개털 인생 황당 이종원입니다.
1: 아이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아 오늘 뭐 시작부터 분위기가 남다르네요. 진짜 마이클 잭슨은 시대의 아이콘 아니었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 가수인데 신화였고 춤추는데 그 혁명이었고 무대에 서면은 그 모든 것이 역사가 되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종환 선생님도 소시 쪽의 역사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0: 저도 뭐 역사긴 한데 좀 짝퉁이라서 조금 의미는 좀 퇴색되어 있습니다.
1: 역사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베이징에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정상회담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근데 지금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이야기를 시진핑이 꺼냈어요.
0: 뭐요? 뭐요?
1: 투키디데스의 함정.
0: 예. 예. 나는 그 뭐 함정인지 함전인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 아니, 이게 뭐냐면 시진핑이 예. 트럼프한테 점잖게 한마디 한 거예요.
0: 예.
1: 옛날 그리스 시대의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투키디데스.
0: 아.
1: 예, 투키디데스가 뭔 얘기를 했냐?
0: 네.
1: 거기 저, 뭐야, 그,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맨날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하다 보면 둘 다 죽으니까 서로 파트너가 되라, 동반자 되라. 이런 뜻으로 투기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이런 얘기를 아. 트럼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0: 그냥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 얘기 아닙니까?
1: 그렇죠.
0: 네? 네. 함정에 빠지지 말자.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0: 아, 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원고대로 좀 가자. 어? 함정에 빠지지 말.
1: 아니 역사 얘기를 하시길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마이클 잭슨 음악 인생을 제대로 좀 말씀해 주신다는 건데
0: 그렇습니다.
1: 이 기획을 파블로 PD는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오늘 기획을 마이클 잭슨 기획을?
0: 원래는 제가 이걸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지가 했다고 자꾸 우기는데 저는 그래요? 3개월 20일 전부터 이 기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 아, 선생님이 먼저구나. 예. 빠블로 안 되겠네. 저 거짓말하고. 그 참 뭐 나온 김에 지금 저 트럼프 중국 갈 때요.
0: 예.
1: 같이 간 그 젠슨 황이라고 있잖아요.
0: 네, 그, 예.
1: 예.
0: 젠슨 엔비디아 그 회장 아닙니까?
1: 아이, 잘하시네. 예. 그 이 사람 저 젠슨 황이고. 저 황정호 PD는 또 황씨라 가스 황이고.
0: 예? 가스 황.
1: 예. 선생님도 황이잖아요.
0: 야, 지금 들을 노래가 많은데 좀 짧게 가자, 어?
1: 아이, 참... 선생님도 말짱황 계열 아닙니까?
0: 아, 이 진짜 황당하네, 진짜. 원고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자, 예. 그러면 음악 인생 마이클 잭슨, 오팔게티 마이클 잭슨. 자, 첫 곡 어떤 곡 준비했습니까?
0: 자, 이 곡은 사실 그 전설의 시작입니다. 1969년. 아이고, 참, 그 나이가 겨우 이제 11살
1: 그렇죠.
0: 소년이었던
1: 69년생이니까
0: 마이클이
1: 아 69년이니까 58년생이니까 11살
0: 세상을 아주 깜짝 놀라게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잭슨 5 시절 아닙니까? I Want You Back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 곡은 모타운 특유의 그 경쾌한 리듬 그리고 어린 나이라고 믿기 힘든 아주 폭발적인이라고 했습니다.
1: 폭발적인
0: 아주 그 보컬 팝의 황제는 그렇게 또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 모타운이 뭐예요? 근데 모타운
0: 지금으로 치면 뭐 SM이나 뭐 YG나 큰 아주 음악 흑인 음악들의
1: 회사 이름입니까?
0: 그렇죠 그러면? 레이블입니다. 네.
1: 듣겠습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 선생님.

0: I want you back. 마이클 잭슨이 58년 개띠니까 69년에 이 노래에서 이제 11살 때 이 노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1: 그렇습니다.
0: 야, 69년도면 저는 9살 때라 딱지치기밖에 못했는데 마이클 잭슨은 이런 노래를 하고 있었군요.
1: 사실 그 천재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말로는 설명이 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선생님도 뭐 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 아니시겠습니까?
1: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듣는 분들은 뭐 그따구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이 노래 I want you back 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1: 아, 그거 네가 좀 풀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쉬운 단어인데 뭐 돌려내라, 어? 원위치 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 돈 갚아라 그런 얘기입니까?
1: 아, 돈 얘기는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0: 잘 모르시는군요.
1: 사실 저희가 11살이면 우리 최일구 앵커도 뭐 딱지치기하고 공기놀이하고 뭐 다방구, 망가기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도 있었고. 근데 저 친구는
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 또 아는 거 지금 다 말하십시오.
0: 네.
1: 이제 없어요. 다 있습니까?
0: 네.
1: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당시에 그 빌보드 차트를 씹어먹고 있었다는 그 사실.
0: 선생님은 그때 뭐 하셨어요? 69년에?
1: 처음 그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럽니다. 예.
0: 김처복만이님께서
1: 예.
0: 빌리진 듣고 싶어요. 고교 시절 춤 따라하던 생각이 납니다. 황당 선배님도 춤 좀 추시나요?
1: 어허.
0: 혹시 춤 추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1: 예.
0: 수협 계좌로 한우 등심값 보내... 선생님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죠.
1: 잠깐만.
0: 네? 문워크 한번 하시죠.
1: 김초복만님께서
0: 수협 계좌로 보내드린대잖아요.
1: 그러니까 뭐 한우 등심값 주면은 제가 막 추는 줄 아나 본데 이거 한우 등심 먹다가 완전히 등신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비가 더 나올 것 같은데 그 빌리지는 뭐 오늘 마이클 잭슨 특집이니까
0: 그렇죠?
1: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드릴 거고
0: 알겠습니다. 대표곡이네요. 네.
1: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 그나저나 마이클 영화는 어제 개봉했는데 언제 보실 거예요?
1: 일단 김초복마님이 주는 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일구야 영화 얼마 하냐 요즘에?
0: 요즘에 14,000원 하나요?
1: 아이고 비싸네.

0: 이거 참.
1: 근데 선생님. 예. 그 갑자기 뭐 흥분하셨는지 37년생 같지가 않아요, 목소리가.
0: 다시 좀 정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자, 그 목소리로 두 번째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0: 좋습니다. 그 두 번째 곡은 그 소년 마이클, 우리 11살의 마이클 잭슨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1: 예.
0: 이제 성인 솔로 가수로 데뷔해서 그 도약하는 시점에 나온 그런 음악입니다. 전설적인 프로듀서, 우리 최고 앵커가 아주 전설적인 프로듀서 우리 파블로 피디를 만났듯이 이 마이클 잭슨은 퀸시 존스라는 아주 명 프로듀서를 만나게 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아, 그런데 저기 마이클은 이 명 프로듀서를 만나서 잘 나가는데 저는 파블로 피디를 나가가지고 뭐 잘 나가는 게 별로 없거든요. 어,
0: 그냥 팔자련이 하십시오.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그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이 곡을 통해서 사실 그 이제 마이클 잭슨은 더 이상 꼬마가 아닌 자신만의 디스코, 펑크 스타일을 구축한 아주 성인 팝스타로 거듭나게 됩니다. 1979년 발표된 그 곡은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라는 곡입니다.

0: 일단 돈 스탑. 예. 멈추지 말아라.
1: 아, 거기까지 저도 알겠는데. 예.
0: 그리고 이제 till you get enough. 이게 이제
1: 그게 뭔 뜻이냐 이게?
0: 스펠링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뜻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적당히 해 임마.
1: 아이고 할래 그러세요 선생님.
0: 아무튼 이 뭐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1: 뜻은 중요하지 않는 전문가입니다. 저기 아까 저기 한 초복만이 청취자께서 예. 문어크 선생님이 주면은 예, 예. 한우 고깃값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수협 계좌로 그랬더니
0: 기억하고
1: 예지 아빠님이 예. 한 더 거두르셨어. 저는 거기다가 다금바리 회 추가한대요. 문어크 한번 주셔야 되겠네.
0: 다금바리 모서리로 네. 가르마 맞아본 적 있습니까?
1: 아이, 선생님 네. 왜 그러세요? 아주 한번 쳐보시죠.
0: 먹을 걸로 아주 저를 그렇게 하는데 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춤추다가 다춥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청취자께서 저 혹시 중국발 좋은 소식 있어요? 가지고 있는 주식이 빨간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랬는데요?
0: 제 것만 마이너스입니다.
1: 네. 아 주식은 갖고 있습니까?
0: 아, 한 두 주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보면은 말이죠. 오늘 영화 특집이라 영화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주인공으로 나온 그 옛날에 그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엔 프레디 머큐리 역을 한 배우가 누구였는지 아시죠? 예? 영국 배우 있잖아요.
0: 프레디 머큐리 말입니까?
1: 예. 모르시는구나.
0: 못 봤어, 임마. 예,
1: 그만해. 그러면 어제 개봉한 마이클 잭슨 영화의 마이클 역은 누가 했는지 아세요?
0: 그거는 오죽하겠어, 안 봤지.
1: 제가 예고편을 봤는데 마이클 잭슨의 조카가 그 역을 했더라고요. 아, 조카.
0: 조카.
1: 형의 아들.
0: 형이, 아, 형의, 그 마이클 잭슨의 친형의.
1: 그렇죠.
0: 아들을 말씀하시죠.
1: 조카라고 해요, 조카.
0: 어, 조카.
1: 예, 우리말입니다, 영어가. 아,
0: 조카.
1: 뭐, 저하고 대화하기가 싫으신 것 같아요, 오늘따라.
0: 너 네? 오늘 이러다가 노래 다 못 듣는다, 일구야, 어?
1: 자, 일산모증이 님이 황당 선생님, 영화 보실 때 정부에서 6,000원 지원 쿠폰 줘요. 걱정하지 말고 와서 보시래요. 6,000원 지원해준대요.
0: 일산모증이 님.
1: 네.
0: 야, 그럼 8,000원 붙어야 되잖아, 지금 내가. 어? 그럼 지금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카톡으로 어떻게 조금 8,000원이라도 좀
1: 자,
0: 만나기 좀 그렇고.
1: 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곡 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참여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0: 저희가 오늘은 일단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클 잭슨의 노래만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문자번호 샵 0951로 여러분이 그냥 가장 좋아하시는 그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제가 읽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읽고 있습니까?
0: 멘트가 안 들어가니까
1: 학창 시절 추억이 담긴 곡, 처음 문어크 따라 해봤던 곡, 지금도 들으면 가슴 뛰는 곡,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951입니다. 마이클 잭슨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자, 저희가 이제 문자를 좀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지금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고 계신데 도착한 사연들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48 하나님의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때 그 장기자랑에서 친구랑 문워크 그 따라 하다가 둘 다 넘어졌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때 아주 진짜 사람들 많이 넘어졌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제 인생의 최고 스타는 아직도 마이클 잭슨입니다 하시면서 빌리 진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1: 네, 참 문워크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는 이 빌리 진이 나오기 전 일이라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문워크 따라해본 적은 없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네.
1: 선생님은 해보셨나 보죠?
0: 저는 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너무 노래가 신이 나고 그래서 네. 까닥까닥 거린 적은 있습니다.
1: 그랬군요.
0: 그래서 뭐 맨노래 빠지신 분, 뭐 도랑에 빠지신 분들 그때 많이 계셨죠.
1: 네. 그래서 그 빌리진 얘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0: 그 노래가 이제 사실 1982년에 완전히 그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0: 특히 그 들어보시면 그 리듬 생각 나십니까? 그 베이스.
1: 빌리진.
0: 아니 노래 말고 베이스.
1: 궁딱궁딱
0: 둥덩덩덩
1: 궁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둥둥딱딱아
0: 궁딱 둥둥딱
1: 그 나가잖아요.
0: 둥둥딱딱이잖아요 지금.
1: 자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듣고 오겠습니다.

0: 빌리긴. 진짜 지금 들어도 뭐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요즘 노래보다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1: 근데 사실 이 곡이 뭐 촌스럽다, 안 촌스럽다, 그걸 떠나서 네. 이미 시대를 앞서간 곡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전 세계에서 마이크

0: 잭슨에 대한 전문가시죠. 이중왕 선생님과 함께 마이클 잭슨.
1: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0: 네,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1: 아, 진짜.
0: 튀기지 마시고, 저 선생님.
1: 아, 좀 당황했어요.
0: 이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가장 최대 의혹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뭡니까?
0: The kids is not my son, 그러잖아요. 쟤는 내 아들이 아니야.
1: 아.
0: 그 누구 아들인 거예요, 도대체?
1: 그거는, 일단 제가 지금 근처로 이사 간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 누구 아들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0: 아, 그거를 모르시는구나. 이 마지막에 이제 후주에 보면은 따란딴 따라단 따란딴 따라단 이거 나오잖아요.
1: 예.
0: 이거 리프라고 하셨습니까, 선생님?
1: 그렇죠.
0: 네.
1: 반복되는 그.
0: 그렇죠. 예. 선생님은 이런 리프 하나 갖고 계신 거 없어요?
1: 저는 그런 리프는 없고 이제 루프 줄은 몇 개 갖고 있습니다. 네.
0: 예지 아빠님께서 와 빌리진 노래 듣고 문자 보냈네. 지금 들어도 너무 세련되고 멋진 비트와 연주. 그리고 노래 황제의 품격은 세월과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아주 좋은 문자 보내셨어요.
1: 예전에 그 오래전에 그 음악 평론가 황문평 선생님 같은 대사를 해주셨습니다. 아,
0: 선생님보다 낫다는 문자도 왔습니다.
1: 그렇습니까? 아 그리고 뭐 아까 보니까 그 어떤 분이 뭐
0: 저기 선생님 그리고요.
1: 예.
0: 황문평 선생님은 팝송이 아니고요.
1: 예.
0: 가요 쪽 아니십니까?
1: 그건 맞습니다.
0: 예.
1: 팝이 아닐 겁니다. 근데 4565님께서 근데 황당 선생님 그 김태발 그 보조 MC 목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하시는데 4565님 좀 차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자 다음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다음 사연은 9137님의 사연입니다. 학창시절 그 락 음악만 듣던 친구가 유일하게 인정했던 팝 음악이 마이클 잭슨의 비릿이었습니다.
0: 네, 비릿.
1: 그렇죠. 에디 반 헤일런의 그 기타 솔로가 나오면 아주 다들 미쳐 있었습니다.
0: 네.
1: 하시면서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0: 비릿, 뭔 뜻입니까, 일단? 전문가님.
1: 뭐, 제가 그때는 뭐 중비릿이라서 생각이 안 났는데 아무튼 이 비릿은 팝과 락의 벽을 완전히 그 허물어버린 그런 곡입니다. 네. 에디 반 헤일런의 그 강렬한 기타, 마이클의 파워풀한 보컬
0: 네.
1: 그리고 그 깽단 댄스 배틀 뮤직비디오까지 사실 그 지금 봐도 아주 교과서 같은 아주 그런 작품입니다.
0: 네, 노래 듣기 전에 선생님 삐릿이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1: 뭐 그 좀 삐릿삐릿한 애들 얘기겠지 그만해라 이거야 이 삐리야

0: 네, 마이클 잭슨의 비릿. 아, 뭐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1: 그렇습니다. 그 마이클은 그 노래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또 뮤직비디오 자체를 아주 예술로 바꿔놓은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빌리진 이 비릿 뮤직비디오 아주 기억이 나는데 이 뮤직비디오는 누가 찍어준 거예요, 그러면?
1: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회사에서는 이제 일단 돈이 많이 드니까 모타운에서
0: 네.
1: 제작비가 뭐 엄청 많아가지고 마이클 잭슨이 직접 자기 사비로 찍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그렇습니다. 뭐 뭐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0: 조금 전에 파블로 PD가 토크백으로 얘기해 준 거 그냥 아니, 하시면 그, 어떡합니까?
1: 저기 여보세요. 저 제가 얘기하려고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0: 아, 그러셨군요. 예. 알고 있었는데. 예. 그리고 선생님,
1: 예.
0: 이 비릿 뭔 뜻이에요? 뭐 비릿하는 거예요? 뭐예요?
1: 그러니까 그 비릿 이건 뭐 이제 그 맥락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데 뭐 좀 떠나라, 꺼져라, 도망쳐라.
0: 네.
1: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에게 그 갈등을 피하고 거리를 좀 둬라 그렇게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최일구 씨에게
0: 네.
1: 꺼져라 그러면 좀 상스럽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최일구 군에게 야이 비릿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야이 비릿.
0: 네. 그러니까 저 예를 들면은 저 그 뮤직비디오에도 나옵니다만 그 깡패들하고 이제 부딪혔을 때 거리에서
1: 그렇죠.
0: 야야, 야 피해.
1: 오,
0: 그죠. 비릿.
1: 와, 그렇죠.
0: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1: 나는 너만 비릿이야.
0: 이 비릿 얘기 들으면서 우리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1: 아, 어떤 속담이? 네,
0: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옛말에.
1: 예.
0: 똥이 더러워서 피하,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상황.
1: 그게 네, 뭐, 맞는지는
0: 맞는 얘기입니다.
1: 왜? 근데 좋은 날에 똥 얘기라고 그래?
0: 속담 얘기한 겁니다. 조상들이 하는 얘기. 자, 오늘 신청곡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역시 마이클입니다.
1: 네, 지금 신청곡들을 우리 마이클 잭슨의 곡들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4985님, 8283님, 6384님 등등 많은 분들이 주신 곡이 계십니다.
0: 네.
1: 있습니다.
0: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네,
1: Man in the Mirror라는 곡을 지금 많이 주고 계신데, 마이클 잭슨이 그 단순한 스타를 넘어, 메시지를 좀 전하는 그런 아티스트였다는 걸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사실 이렇게 노래만 막 잘하고 그러면 끝나면은 좀 생명력이 짧을 수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아티스트가 되면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We are the world.
1: 그렇죠.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0: We are, you are not alone.
1: 삐릿, 삐릿. 그래서 이제 거울 속에 그 자신부터 좀 바꿔라. 정말 명언 같은 가사입니다.
0: 네.
1: 웅장한 가스펠 사운드와 함께 마이클 최고의 보컬을 들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곡입니다.
0: Man in the Mirror가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냐?
1: 네?
0: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1: 예.
0: 그러려면 정치인들부터 바꾸고.
1: 그렇죠.
0: 네?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1: 그렇죠.
0: 마이클 잭슨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바꿔야 되지만. 제일 먼저 뭐 바꿔야 될 사람은 거울 속에 있는 나. Man in the mirror.
1: 그건 좋은데.
0: 나부터 바꿔야 된다.
1: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쳐다보면서 화를 내면서 바꾸라 그러니? 근력도 없는 이중왕 선생님한테. 자, 아무튼, 그건 내 눈에 들뽑니까? 들뽀? 뭐, 그거를 좀 빼라. 그리고 또 하나의 신청곡은, 야, 이 노래도 아주 명곡 아닙니까? 마이클 잭슨의 블랙 or 화이트를 주셨습니다.
0: 화이트, 하이트가 아니고.
1: 하이타이냐 그러면 어? 아무튼 그 1991년에 여전히 세계 정상에 있었던 그 마이클 블랙 오아 뭐라고요?
0: 화이트
1: 화이트 인종과
0: 화이트가 아니고 화이트
1: 문화
0: 화이트는 저 맥주 이름이 화이트고요
1: 국경 편견을 넘어 결국 우리는 하나다 라는 그 역시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당시에 그 최첨단이었던 모핑 기법 그 뮤직비디오도 아주 엄청난 화제였죠. 90년대를 대표하는 글로벌 히트곡입니다.
0: 모핑 기법은 뭐예요?
1: 어?
0: 모핑 기법이 뭐예요?
1: 아무튼 그 모핑 기법으로 이제 야 바블로 좀 도와줘 봐. 야 영어로 쓰잖아 지금 한글로. 그래서 이제 그 모핑 기법이라 하면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0: 그러면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1: 제발 좀 듣자.
0: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ddle, Black or White 신청곡 두 곡 나갑니다.

0: too late?
1: Sure.
0: Eat this.

0: 미러 블랙 오 화이트 두 곡 신청곡으로 잘 듣고 왔습니다. 4705님께서 환생하신 이종황 선생님 마이클 잭슨의 아름다운 미성 벤이라는 노래를 신청합니다. 자, 4705님께서 벤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선생님
1: 예.
0: 시간도 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오늘 벤을 끝곡으로 들어볼까요?
1: 그렇습니다. 그 변성기 전에 그 마이클 잭슨의 맑고 서정적인 목소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곡인데 동명 영화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어린 소년과 그 쥐의 우정을 그린 영화이기도 합니다.
0: 쥐요?
1: 쥐입니다.
0: 네, 쥐띠?
1: 예.
0: 저도 쥐띠인데
1: 그만 좀 찍찍거리고 이제 좀 곡 좀 부탁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종황 선생님 오늘 먼 길 잘 가시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끝곡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벤을 4705님의 신청곡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영화 언제 보러 가십니까?
1: 그 일단 그 아까 그 8,000원인지 뭐 입금되면 좀 가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부산 울산간 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데 장안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작업 여파로 사고 지점 뒤쪽 2km 정도 정체되고 있고요. 그 밖에 도로들 1시간 사이 전반적으로 정체 길이가 늘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 가는 데는 용비교를 조금 못 간 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4차로가 차단돼 있고요. 이후로 장안교에서 월릉 분기점 청교에서 상계교까지 군데군데 밀립니다. 또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성수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인데요. 정체는 여의도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내내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4도, 습도는 3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최근에 되게 독특한 실험 결과를 봤습니다. 주사 맞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통증이 덜할까 하는 건데요. 진짜 미소, 가짜 미소, 찡그린 얼굴, 무표정한 얼굴. 이렇게 네 가지 표정으로 실험을 했더니 어설프게 웃거나 무표정하게 있으면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지고요. 오히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달관한 듯한 그런 진심으로 웃었을 때랑 속내를 드러내고 인상을 팍 썼을 때 아픔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주사의 통증을 줄여주는 극과 극의 표정처럼요. 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최선을 다해 즐기거나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그래도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차피 선택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 즐기기에 한 표 더.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주 목요일 4시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즐겨볼까요?

네, 5월 14일 목요일 생방송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현재 4시 5분 12초 막 지나고 있고요. 오늘 첫 곡은 데이식스의 해피라는 노래로 진짜 행복하게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연말에서 좀 어설프게 웃거나 좀 무표정으로 뭔가를 대할 때보다 아예 그냥 하하하하 진짜 찐웃음으로 웃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확 뭐 울고 뭐 아니면 화낼 거면 진짜 화끈하게 화를 내고 하는 그런 감정일 때가 오히려 몸이 받는 통증을 좀 줄여준다. 뭐 이런 얘기로 오늘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설프게 감정을 좀 감추고 아 이거는 어른답지 못해 하면서 감정을 누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통증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고통이나 또 아픔 같은 게 있다면 그걸 배가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슬플 때 참지 말고 그냥 뭐 울고 싶으면 울어버려. 이런 말들이 어떨 때는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행복은 행복한 대로 크게 크게 느끼고 또 슬픔은 온전히 슬픔 그대로 받아들여도 보고 감정을 숨기지 말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진짜 그냥 좀 우리가 자세히 안 보다 보면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옆에 있는데도 그거를 모른 척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계속 넘겨버리게 되고. 근데 그것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이 뭔지를 어떤 하나의 단어 혹은 문장, 문구 같은 걸로 좀 정의를 내려보고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사는 게 우리 사는 데 있어서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무지무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상태 오늘 어떠실까요? 지금 계속 덥다는 문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종이학님도 오늘 무지 덥네 해주셨는데 맞아요. 오늘 막 30도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외부 실외 기온이 29도 막 30도 이렇게 찍히고 있던데 어디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그 언저리 혹은 더 넘어서는 기온에 있으실 수도 있지만 일단 덥다고 느끼는 그거는 정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여름이 진짜 내일부터 여름일 것 같아요. 아직 날짜로는 5월 14일밖에 안 됐는데 뭐 1, 2, 3, 3까지 되나요? 12월 1, 2, 그리고 3, 4, 5, 6, 7, 8 이래가지고 6월부터 뭔가 여름이다 했던 게 지금은 좀 더 빨라지고 그 여름의 기간이 길어지는 느낌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름 덥다 이런 얘기 했지만 지금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무미건조하게 내가 지금 무표정으로 라디오 듣고 있다 하시면요. 일부러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웃게 되면 뭐 웃을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저 그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일부러 웃는 표정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예쁘게 만들려고 일부러 거울 보면서 저 웃는 연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효과 괜찮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거울이 딱 보인다. 그럼 일부러 한번 웃어보십시오. 내가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면서 웃는 건 아닌지 아니면 눈은 안 웃고 입만 웃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의 웃는 표정 한번 연습해보면 웃는 표정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웃을 일도 많아집니다. 자, 한번 웃어볼까요? 미친 것 같아요. 밖에서 우리 PD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다른 말에 하나도 공감 안 해주거든요. 저분이 공감 잘 안 해줘요. 근데도 이게 약간 좀 이상하죠. 저 좀 약간 뭔가 도라이 같죠. 저 좀 뭔가 미친 것 같죠. 이러면 격하게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저 가끔씩 그 공감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약간 미친 척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와 이게 무슨 소리죠? 자, 아무튼 여러분의 감정 상태 알려달라 이런 얘기 하려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저희 소통창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뭐 내가 좀 슬프면 슬프다 하고 인정해 보시고 또 기쁘면 오늘 이런 기쁜 일이 있었다 저한테 좀 전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샵 095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이용료가 드는 문자 참여 가능하고요. 너튜브나 또 앱으로도 무료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설이님께서도 두 눈 부릅뜨고 이모티콘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이 우리 인설이가 제가 알던 김인설님 그분이실까요? 오, 닉네임을 바꾸셨나 본데요. 뭐 세호님도 보이고요. 짱캠님도 보이시고 그리고 한상직님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너튜브 창에다가 저 들으시면서 하고 싶음을 적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네, 이렇게 또 좀 소통하는 분위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너튜브 하는데 대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래 하단에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미 PD님이 엄청 정성을 다해서 저랑 이렇게 또 합을 맞춰주고 있는데 TBS 시민의 방송 너튜브 창에다가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뭐 생방송 라이브 이렇게 해서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누구와 함께하는지 게스트 이름도 딱 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TV로도 방송되는 그런 TBS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우기고 있어요. 여러분과 그리고 밖에 있는 제작진들을 가스레이팅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지 같이 웃고 떠들자 이런 말씀 드려보면서 IPTV 채널 말씀드릴게요. 지금 또 자막에 나가고 있죠. 244번, 214번, 245번으로 들어오시면 네, 집마다 번호가 좀 다를 거예요. 통신사별로 좀 다른데 200번대 쭉 돌리시다 보면 나오고요. 지난주에 7740번님께서 오늘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7740번님 듣고 계십니까?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네, 경기도에서 듣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문자로 조희병님 고향 파주 경기 케이블 방송은 158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필승! 하고 남겨주셨는데요. 와, 네. 이게 케이블 방송도 조금 번호가 다를 수 있죠. 제가 항상 200번대를 말씀드렸었는데 200번대 아래로도 내려온 데가 있나 봅니다. 이런 채널 선정하는 게 굉장히 이게 이게 다 여러분께 오픈할 수는 없지만 이게 좀 돈도 들고요. 아무튼 이거 복잡해요. 이렇게 채널 좀 앞쪽으로 당기는 게. 자, 그래서 뭐 200번대도 말씀드려보고 158번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돌려보시고요. 조희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TBS 다니는 동안 닉네임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뭐 조피라고도 불렸고요. 뭐 조희병이라고도 불렸고요. 여러분들 제 진짜 본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조희병이라고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전에 한창 이제 조희병으로 활동을 할 때 그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경례할 때 이러잖아요. 밖에 있는 PD님 이름이 노경례거든요. 근데 고경례는 아니고. 자, 아무튼 경례 할 때 본명이 타이틀에 나온다고요. 조은영입니다라고. 예, 사실 모르는 척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해 보려는 그런 기획, 그런 심산, 그런 심보가 있었습니다. 요 조희병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이 조희병이 제가 보통 이제 경례할 때 이병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름 관등선명이라고 하나요? 이름 다 부르는데 제가 그때 한창 조희병으로 활동하니까 제 이름이 조희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이게 필승 이런 장면이 있는데 필승 이병 조이병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무도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 10분 지날 때까지. 네, 혹시 지금 말했는데도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병 조이병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모르는 걸로. 왜냐하면 이병은 그 이제 직책이라고 하나요? 그 뒤에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병 조은영 해야 되는데 한창 조이병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조이병이라고 착각했던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6817번님이 미쳐도 웃는 모습은 누구나 다 예뻐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웃는 여잔 다 예뻐 뭐 이런 노래도 있었죠. 저 그 노래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지금 들어도 되게 고급지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 실제로 방송에 한번 모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PD 하는 동안 한 번도 못 모셔봤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덜 덥죠 하고 진 부장님 남겨주셨는데요. 실내에 계신가 본데요. 지금 되게 더운데 밖에. 시흥은 29도예요 하고서 김초봉만인님도 남겨주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같이 소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서울의 공식 기념품을 담당하고 있는 분 모셔볼까 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들면서 서울 굿즈예요 하고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처음에 기획하고 그 구상했던 시절부터 매장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분 손을 안 고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서울 굿즈의 어머니? 밖에서 지금 듣고 있다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내가 딸 아들 말고도 서울굿즈란 자식 있었나 하실 것 같은데 자, 서울관광재단 이혜진 팀장과 함께 서울굿즈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고 그런 비화부터
현재까지 꼼꼼하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여러분들 꼭 보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저희 선물을 지원해 주셨던 부서에서 담당하는 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오늘 당첨되면 선물을 얼마나 또 좋은 걸로 준비를 했겠어요. 제가 이번에는 선물을 미리 공개하지 않을게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직접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게 예쁜 거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또 유용한 거, 쓸모 있는 거. 어디다 뒀을 때가 받았는데 굉장히 이거 방치하게 되는 기념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물로 준비를 해볼 테니까 오늘도 샵 0951 하단의 자막처럼 네,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4시마다 만날 수 있는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는요. TBS와 서울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제작합니다. 서울 곳곳의 여행 소식부터 국내외 관광산업 트렌드까지 이번 주도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한 주간의 관광객 이슈를 쏙쏙 정리해보는 이번 주 관광 뉴스. 서울시가 오는 10월 18일까지 남산골 한옥마을 천호각에서 매주 주말 오후 태권도 상설 공연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국기원을 비롯해 국방전투태권도연구소,

태권 코레오, 경민대 태권도 시범단 등이 절도에 있는 태권도 정통 시범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현장 체험존에서는 태권 펀치와 발차기 등 디지털 타격 측정 장비로 태권도 동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편 6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태권도 도복을 정식으로 갖춰 입고 기본 동작과 격파 등을 배우는 시간이고요. DDP 어울림 광장에서는 태권도 시범단이 거리 공연을 선보이며 역동적이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일본 치바현에서 열린 K-콘 J-POP 2026에 참가해 현지 방문객 약 4,700명을 대상으로 관광도시 서울의 매력을 알렸습니다. K-콘 재팬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약 12만 명이 참여한 K-POP 페스티벌로 재단은 올해까지 5년 연속 이곳에서 팬덤 관광 마케팅을 지속해왔는데요. 올해는 Pink Your 서울이라는 콘셉트 아래 NFC 키링 만들기, 대형 해치 포토존 즐기기, 서울 공식 기념품 서울 굿즈 구매 이벤트를 통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앞으로도 K-콘텐츠와 결합한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다음 여행에는 직접 서울을 방문해 체험하고 싶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발발로 치솟았던 항공료 가격이 두 달 만에 갤런당 400센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6월에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공업계는 현재 하락세가 이어지면 싱가포르 현물시장 항공유가 300센트대 초중반에서 형성될 경우 6월 유류 할증료 기준이 최고 단계인 33단계에서 27 혹은 28단계 수준으로 낮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현재 편도 56만 4천 원인 미주노선 유류 할증료가 45만 원에서 48만 원 수준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유가가 다시 급등할 경우 예상 유류 할증료 단계 역시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3319번께서, 19번님께서 그냥 문자 한번 보내봤어요 하고 시크하게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한번 그냥 문자 한번 남겨주십시오. 왜냐고요? 루시가 말해요. 날씨가 미쳤어.

0: 서울의 길 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흐릅니다. 여행과 관광 사이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전하는 시간, 도시의 감성을 찾아가는 인터뷰, 소울풀 서울인 터뷰. 서울을 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서울의 필살기를 굿즈로 뽑아내 진열대에서 서울을 완성시키는 사람, 아이디어부터 셀링까지 전 과정을 한 몸에 다 담고 있는 27번째 소울풀 게스트, 서울관광재단 관광브랜드팀 이혜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혜진입니다.
0: 아니, 이렇게 다소곳하고 이렇게 조용하고 점잖은 분위기의 사람이셨군요.
1: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난생 생방이 처음이어가지고요.
0: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신한 분위기로 네. 한번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TBS는 처음 방문하신 걸까요? 스튜디오에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1: TBS 스튜디오는 유경협인데 네. 그때는 녹화 방송이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상태로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진행이 가능했거든요. 생방은 처음이라 떨립니다.
0: 네, 근데 그때도 저랑 한번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췄던 거였잖아요.
1: 아, 맞아요.
0: 네, 아추 조은영입니다. 아, 처음으로 아, 협찬을 해주셨던 은인 같은 분.
1: 아, 뭐 그렇죠.
0: 아추 팬분들이 한 세 분 정도 계시거든요.
1: 아, 네.
0: 한 그 세네 분께서 우리 이혜진 팀장님이 협찬을 해주셔서 그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오늘 좀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부탁드립니다.
0: 네, 자, 유경험은 자니까 오늘 좀 편하게 잘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우선 청취자분들께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대체?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자기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저는 서울의 브랜드 큐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 브랜드 팀장 이혜진입니다.
0: 네.
1: 서울의 매력을 한 점 오브제에 담아 전 세계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0: 와, 서울의 매력을 배달한다. 오, 그 만화 애니메이션 중에 마녀 배달부 키키 바로. 서울의 배달부 키키 아니고 혜진이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1: 네, 네. 저희 팀은 그 서울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서울에서의 추억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서울을 담은 공식 굿즈의 기획부터 생산, 판매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서울 굿즈 사업은 좀 서울을 대표할 만한 믿고 살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면 좋겠다.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그런 서울시와의 이제 문제의식을 나누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0: 네.
1: 2024년 6월 10일 서울마이소울샵이라는 이름으로 첫 공식 매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사실 I love 뉴욕 이렇게 써있는 티셔츠 같은 거 사람들 많이 사오잖아요. 그리고 컵 같은 데도 막 I love 뉴욕 이렇게 빨갛게 돼 있기도 하고 저는 그게 늘 부러웠습니다. 근데 우리도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요 시점에 서울의 공식 기념품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만 이제 이거를 시작한다. 요런 시기쯤에 저랑 또 안면을 텄을 때였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부담감도 되게 크셨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판매하는 거를 담당하고 계시는 걸까요?
1: 네, 뭐 저희가 이게 공식 굿즈이기 때문에 기획부터 뭐 생산, 판매, 유통 이걸 다 지금 서울시와 협업해서 공공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0: 네.
1: 사실 굿즈 사업을 시작한 지 아직 만 2년이

0: 안 되었지만 서울 시민 여러분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셨어요.
1: 네.
0: 그래서 올해 2월 서울시청 지하에 서울 갤러리 내 다섯 번째 매장, 그리고 지난 4월 말에는 강남역 지하상가에도 여섯 번째 직영 매장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서울 시내 6개 매장에서 서울 굿즈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아니,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다고요?
0: 이제 6월 10일이면 만 2년이 됩니다.
1: 그렇구나. 근데 2년 동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정말 놀라움도 놀라움이지만, 거기 혜진 팀장님께서 꽤 많은 역할을 했다.
0: 아, 서울관광재단 저희 직원 여러분들과
1: 어머, 어머. 거의 수상소감인데요.
0: 관광 브랜드 팀이 혼을 갈아 넣어서
1: 네.
0: 만든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 얘기들 최대한 많이 좀 보따리를 풀어놔 주셨으면 좋겠고, 안 그래도 지금 종이왕님께서 기억나요. 이혜진 팀장님 반갑습니다라고
0: 아, 너무
1: 남겨주셨는데, 네.
0: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수시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참여 방법 한번더 안내를 하고 갈 건데요. 갖고 싶게 만들고, 사게 만들고, 결국 또 서울을 기억하게 만드는 우리 이혜진 팀장에게 궁금한 거, 혹은 서울 굿즈, 굿즈가 뭔지 궁금하신 거, 기념품 같은 거예요. 서울 굿즈에 대해서, 아, 이거는 조금 이런 아이디어도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로 문자하면 될까요?
0: 우물정 0951, 샵 0951,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이 드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TBS 앱으로 소통하는 건 무료입니다. 문자 많이 기다릴게요.
1: 영혼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이혜진 팀장이 직접 챙겨온 특별한 서울 굿즈가 오늘 선물로 나갑니다. 그래서 참여 좀 팍팍 해주시고요. 지금 참여율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저조해요. 여러분 조금 더 분발을 해주십시오. 자, 보면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너튜브, TBS 시민의 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244번, 214번, 245번 등 TV 채널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설이님께서 우리 집은 245번 방송 에서 쪼피랑 이혜진 팀장 나오고 있네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 TV 그리고 너튜브 채널로 볼수 있고 문자 참여해주시면 선물 팍팍팍 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십시오. 자, 오늘 주제가 서울의 브랜드는 진열대에서 완성된다. 굿즈가 증명하는 도시 정체성이라고 잡아봤는데 좀 너무 거창하긴 하죠.
0: 부담스럽네요.
1: 자, 그러면 앞서서 2024년 서울 굿즈를 처음 기획할 때부터 조금 역할을 하셨던 거니까 그
0: 네.
1: 탄생 비화, 남들 모르는 거, 그런 얘기 좀 전해 주십시오.
0: 비화라기보다는
1: 네.
0: 사실은 관광 기념품들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어디에나 있고, 그러면은 이 서울 굿즈라 함은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1: 네.
0: 그랬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은 지금 우리들에게 서울은 어떤 이미지와 정체성을 가지는가? 아니, 사실은 어떤 도시로 자리매김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1: 네.
0: 사실 서울은 그 매력이라 함은 하나의 얼굴을 가진 도시가 아니라 뭐 전통과 현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1: 네.
0: 로컬과 글로벌, 뭐 일상과 트렌드, 이런 다양한 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하는 되게 여러 가지 얼굴의 도시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 서울 굿즈에는 지금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뭐 감각, 말하자면 뭐 동시대성, 그리고 생활성이 담기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만 존재한 물건이 아니라 서울에서 지냈던 하루를 그대로 집으로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물건들,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도 곁에 두고 싶은 물건들,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 보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엄청 예뻐서 계속 보게 되거나 아니면
0: 네.
1: 자꾸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좀 유용한 물건이거나
0: 그리고 맞아, 서울이 이랬어라고 기억하게 하거나.
1: 기억하게 할수
0: 네.
1: 있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 호기롭게 집에 가져갔다가 다시는 안 보게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닌 실용성, 또 아름다움, 추억을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굿즈를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리1215번님께서 이혜진 팀장 오늘 생방송 치고는 잘하시는데요. 라고.
0: 아유, 감사합니다. 합격한 기분이 드네요.
1: 네, 자 응원 받았으니까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서울이란 도시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0: 서울은 넘볼 수 없는 매력, 역동적인 공존을 가진 도시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힙한데 또 동시에 클래식한 도시가 서울이거든요.
1: 네.
0: 올해 연초 발표된 바 있는 2026년 올해 관광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가 듀얼리즘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1: 오, 뭐 스펠링이.
0: 번역하시면 이원성 뭐 이런 건데요.
1: 네.
0: 이제 그 설명을 그대로 가져오자면 2026년을 기술과 감성, 위기와 적응, 럭셔리와 실속 등 상반된 가치가 공존하며 새로운 여행 경험을 만들어내는 이원적 관광의 시대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듀얼리즘 키워드가 발표되기도 전에
1: 네.
0: 저희는 이미 첨단 기술과 전통, 화려한 빌딩 숲과 고요한 고궁이 공존하는 서울의 이중적인 매력을 담자.
1: 보통 이제 이중성 네.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이번만큼은 네. 되게 굉장히 긍정적인.
0: 그렇죠.
1: 자꾸 파헤치고 싶은.
0: 네. 다양성보다 뭔가 그냥 이것저것 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극단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상반된 매력을 동시에 가진 이런 서울의 정체성을 좀 담아보자
1: 네.
0: 이랬고요.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로고만 박은 기념품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은 이런 걸 쓰고 이런 바이브를 좋아해 라는 뭐 라이프 스타일을 증명하고 싶었달까요?
1: 오.
0: 네. 아, 참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은 아시죠?
1: 아, 네. 저희 이름이잖아요.
0: 그렇군요.
1: 그럼 이 서울 마이 소울도 굿즈에 많이 또 담으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0: 사실은 이제 네. 도시의 정체성을 담으려다 보면 왜 I love 뉴욕도 I love 뉴욕이라는 되게 너무나 단순한 문장 하나가
1: 네.
0: 이런 뉴욕이라는 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울을 브랜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이제 서울의 브랜드가 서울 마이 소울이고요.
1: 네.
0: 이 서울 마이 소울의 이 로고 안에는 그 하트 표시, 웃음, 그리고 느낌표로 형상화된 픽토가 들어있어요.
1: 맞아요.
0: 네, 다들 보셨을 텐데
1: 네.
0: 이 각각이 뭐를 상징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1: 사실 저희 지금 썸네일 그리고 저희 네. 타이틀 보시면 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픽토그램이.
0: 아, 네네네.
1: 하지만 그 의미는 제가 몰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0: 하트는 당연히 네. 사랑이겠죠.
1: 네.
0: 사랑일 것이고 웃음은 즐거움. 그리고 느낌표는 영감.
1: 아, 뭐. 영감 네. 하는 그 영감 아니고.
0: 그렇죠.
1: 네.
0: 영감, 새로운 발견.
1: 웃자고 한 소리에 네. 되게 이제 또 열심히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민망하네요. 네.
0: 기본 제 컨셉이 엄근진이어가지고 양해
1: 좋습니다.
0: 바랍니다.
1: 네. 네.
0: 그 서울이 추구하는 정서적 가치를 직관적으로 디자인에 녹여낸 결과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굿즈 역시 뭐 관광 기념품이지만
1: 네.
0: 단순히 뭐 지형 지물을 그대로 형상화하거나 뭐 과거를 복제해내기보다는 지금 서울 사람들이 즐기는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정체성으로 삼고자 했어요.
1: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또 서울 관광재단에서 굉장히 이를 열리를 했더라고요. 네. 무려 74종 그리고 129개 품목의 서울 굿즈를 직접 기획하고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신제품 출시를 이렇게나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제가 놀랐습니다.
0: 네, 정말 1년 내내 만들었고요.
1: 네. 네. 그럼 올해는 좀 브랜드 콜라보 제품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24년에 서울 굿즈를 론칭하고 2년 동안은 정말 부지런히 서울 굿즈를 만들었어요.
1: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0: 네.
1: 단계니까.
0: 네. 수백 종의 막 제품을 부지런히 만들어냈는데 어쨌건 이렇게 기념품 숍이 있으면은 최소한의 구색을 갖추고 뭔가 이제 고를 수 있는 기쁨을 좀 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 올해는
1: 네.
0: 서울시와 힘을 합쳐서 좀 다양한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어찌됐건 이 브랜드는 이미 검증된 제품력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다른 면에 좋은 파급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서울 굿즈 사업의 지향점인 우수한 품질의 굿즈로 좋은 경험을 드리고
1: 네.
0: 그리고 또 서울의 브랜드도 확산할 수 있는 양면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굿즈 자체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브랜드들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1: 서울 굿즈의 인지도가 높아지는데 저희 프로그램도 좀 편승해서 가려고 일부러 서울 마이소울을 넣었어요.
0: 아, 너무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서울 마이소울 굿즈를 사려고 검색하다가 저희 프로그램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듣게 되고 보게 되고.
0: 프로그램을 네. 검색하다가 굿즈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저희가 상부상조 할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여기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1811번님께서 굿즈가 종류가 진짜 많은데 서울 굿즈 종류는 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0: 서울 굿즈의 기준은 사람들이 굿즈 하면 뭘 원할까? 뭐 여행으로 온 사람들은 뭘 사고 싶을까? 했을 때 떠오르는 모든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광 기념품의 시그니처라고 하면은 마그넷류가 있을 수 있죠. 네. 서울의 각종 풍경을 담은 혹은 브랜드를 담은 이제
1: 냉장고에 딱 붙이는
0: 그쵸. 네. 마그넷, 냉장고 자석류부터 시작해서 뭐 머그컵, 텀블러, 에코백, 티셔츠 물어보시면 아마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1: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에요? 했는데 문진 입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0: 너무 귀여운 데스크테리어가 네. 또 이 네. MZ들에게 한참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뭐 문구류부터 시작해서 네. 심지어 저희 이제 방에다 깔 수 있는 러그까지.
1: 그 러그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협찬해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홍보도 한번 크게 했었었는데 이번에 또 오늘 출연하시는 걸 계기로 뒤에 선물을 더 많이 또 왕창 주셨어요. 네. 여러분 이혜진 팀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드립니다.
1: 자, 그럼 콜라보 얘기했었으니까 네. 콜라보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와의 콜라보 사례가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0: 되게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냥 조금 인기가 좋았던 콜라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마스크팩 이게 또 서울은 뷰티의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외국인 방문객들이 서울에 와서 꼭 사는 이제 머스트 바이 아이템 중에 하나가 마스크팩이에요.
1: 그렇죠. 요즘 네. 한국의 뷰티가 맞습니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완전 리더가 돼갖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여행하고 오면은 하나씩 나눠주기도 또 좋은 게 마스크팩.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팩으로 꽤 유명한 모 브랜드와 콜라보를 네. 해서 그 마스크팩 이 얼굴 양쪽에 이렇게 해치가 그려진.
1: 어머, 그러니까 마스크팩을 이렇게 딱 붙이고
0: 얼굴에
1: 있으면
0: 얼굴에 붙이면 이제 해치가 양쪽에 볼 있는
1: 양쪽 뺨에다가 해치가 네. 앙 하고 이렇게 귀엽게
0: 맞습니다.
1: 있는 거예요. 어머, 너무 상상이.
0: 네. 그래서 이게 뭐 선물로도 네. 되게 좋은 아이템이어서 네. 걔가 또 오늘 제가 오늘 애청자님들 선물로 한 박스를 가지고 왔고요.
1: 좋아요, 네. 좋아요. 그리고요.
0: 그리고 또 이렇게 홍삼으로 유명한 네. 이렇게 전 국민이 아는 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가 있잖아요.
1: 네네.
0: 저희가 또 거기하고도 콜라보를 해서 뭔가 이제 베스트 제품들이지만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와 이제 명소로 패키징을 다 예쁘게 다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런 홍삼 제품이지만 기념품답게 가져갈 수 있게. 그래서 뭐 즐겁게 서울 여행을 하면서 또 동시에 건강해지자.
1: 두 마리 토끼를
0: 네,
1: 잡았네요.
0: 이런
1: 네.
0: 취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두 제품 둘 다 인기가 되게 좋아서 이제 곧 시즌 2 또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1: 네.
0: 이 외에도 뭐 제과업체와 콜라보한 뭐 저당 빵, 뭐 쿠키 그리고 건강 간식 종류들 네. 이런 또 다양한 먹거리들도 저희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1: 와, 지금 서울에 오셨으면 웬만하면 진짜 서울 굿즈 하나씩은 사가셔야만 될 것 같아. 이게 나중 되면 더 가격도 오를 것 같고 인기가 더 높아질 것
0: 네,
1: 같습니다.
0: 뭐 가격을 올리지 않고 늘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은 해드려야 되겠지만 네. 모두가 다 하나씩 서울 굿즈를 사가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오늘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우리 이하진 팀장님이 선물을 특별하게 또 3개나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음악을 좀 깔아드려 볼 테니까 오늘 나갈 선물 그래도 그냥 드리면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게 어떤 제품인지 알면 그다음부터는 선물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PD님 음악 주시죠. 자,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0: 네, 오늘 단 두 개의 제품만 특별히 엄선해서 선보입니다.
1: 네.
0: 이 시대의 가장 힙한 아티스트 중 한 명이죠.
1: 어머.
0: 너무 예쁘죠.
1: 예뻐.
0: 그래픽을 기반으로 작업하는 네. 그라플렉스. 이 아티스트 그라플렉스와 콜라보한 우산입니다.
1: 이거 펴봐도 되나요?
0: 네, 그럼요. 펴서 보여드립니다.
1: 자동. 네, 수동 아니에요. 자동으로
0: 네, 자동이고요.
1: 딱 열면.
0: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색 위에 이 서울의 랜드마크를 상징하는 그라플렉스의 작품들이 들어가 있는
1: 남산타워도 보이네요.
0: 네, 한정판 굿즈입니다.
1: 아, 그리고 네. 안쪽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0: 되어 안막으로 처리가 되어
1: 있고 오늘의 하늘빛깔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0: 맞습니다.
1: 여러분의 마음까지 푸르게 만들어줄 우사 오늘 두 분 뽑아가지고 선물 드리고요. 자, 다음은
0: 두 번째 선물도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 나와도 되나요, 브랜드?
1: 아, 살짝 나와주세요. 네. 네, 네.
0: 전 국민이 다 아는 마스크 전문 브랜드 저희 메땡땡사와 협업을 했고요. 뭐 마스크 품질은 두말하면 잔소리. 마데카 소사이드 에센스가 듬뿍 들어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양쪽에 해치.
1: 귀여워, 귀여워.
0: 네. 엄마와 딸이 여행가서 혹은 친구들끼리 여행하면서 혹은 외국인들 선물료도 아주 안성맞습니다. 이보다 더 센스있는 선물은 없겠죠.
1: 와.
0: 네. 일단 오늘 세 분만 모시니까요. 네. 방송 끝나기 전에, 네. 빨리 시간 안에 들어오세요.
1: 좋습니다. 우!
0: 아니, 제가 살다 보니까 별거.
1: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뭔가 현실 자각 타임에 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0: 아, 부끄럽습니다.
1: 네, 직업을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0: 굿즈를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여러분의 얼굴에 피어난 그 상처, 흔적을 지워주는 마스크팩 총 10개 들어있는 해치 에디션 하나 보내드릴 거고 또 아트 콜라보 돼 있는 그라플렉스라는 유명 작가가 그림을 그린 우산입니다. 우산도 예쁜 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 정도면 굉장히 힙한 우산으로 보여서 좀 여러분의 나이보다 한 10살 정도는 어려질 수 있다. 우산은 이쁘네요. 라고 지금 PD님 감상평 남겨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해치 지금 선전한 게 어떻게 됩니까? 봉구니님께서 인터넷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저는 무조건 사야겠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인터넷 구매가 가능한가요?
0: DDP에 있는 디자인 스토어에서도 네. 저희 물건들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디디피 디자인 스토어에서 온라인몰에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와, 그런데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0: 오프라인
1: 많아서
0: 오프라인 매장이 여섯 네. 곳이 있고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런저런 또 행사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네, 좋습니다. 딱 이제 요거 들으시고 나서 0927번님께서는 이혜진 팀장님 목소리 너무 예쁘시고 우아하고 기품 있으세요라고 남겨주셨고
0: 감사합니다. 네. 복 받으실 거예요.
1: 6895번님께서는 서울 굿즈 상상 그 이상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기숙킴님께서 아이들과 마스크팩 하고 싶어지는 설명이었어요라고.
0: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치가 양볼에 피어나는 모습을 네. 보면 이제 그 귀여움과 플러스 잊지 못할 또 추억까지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서울을 기억하게 하겠다. 그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새롭게 공모도 좀 진행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공모에 선발된 굿즈들은 그러면 서울 마이 소울샵에 입점이 되는 걸까요? 이런 건 그러면 언제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0: 네, 올해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서울 마이 소울샵 입점 공모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간에 네. 이제 저희가 열심히 만든 제품을 팔았다면 사실 민간에서도 이미 우수한 디자인과 제품력을 가진 관광 기념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서울의 정체성과 매력을 충분히 담고 있는 그런 좋은 제품들을 발굴해서 이제 저희 샵에 입점시키려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1: 공모전을 여신
0: 있습니다.
1: 거죠.
0: 네, 네.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선정된 기업들은 저희 샵에서 또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판로를 또 개척하실 수 있고 또 저희 샵을 찾는 이제 방문객들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네,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1: 네.
0: 지금 한창 진행 중이에요. 이제 아쉽게도 이제 접수는 끝나서 네. 저희가 이제 1차 심사 끝나고 이제 실물 심사를 거쳐서 아마 6월 중순부터는
1: 만나볼 수가 있군요.
0: 네, 서울 마이 소울샵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고 저희가 아마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진행을 할 테니까 혹시 좋은 이런 굿즈를 만드시는 분들
1: 소상공인분들도
0: 네, 소상공인분들 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네. 그 공모 진행될 때 저희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또 홍보를 좀 해드렸었어요.
0: 아, 네. 너무 어쩐지.
1: 한두 분은 더 들어오지 않을까. 네.
0: 아니, 생각보다 굉장히 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류 심사하는데 되게 애를 많이
1: 애를 먹었다. 하지만 네. 하반기에도 또 한 번 있으니까 네, 좀 서울구주에 이게 가능성 있어 보인다 하시는 그 소상공인 분들은 잘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올해만 해도 두 군데 매장이 또 새롭게 열었다고 들었어요. 매장 하나하나 오픈할 때마다 굉장히 내 자식 같고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릴 때 서울구주의 어머니다라고 얘기가 있었을 만큼 이 굿즈에 대한 애정이 뚝뚝 넘치고 계시는데 매장 얘기 좀 해볼게요.
0: 네, 제가 지금 계속 한번 들러주세요, 들러주세요만 하고 어디 있는지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안 그래도 네. 저희가 이제 6개의 매장이 1호로 열었던 매장은 청계천 변에 종로 2가즘에 서울 관광플라자 1층에 네. 이제 자리하고 있고요.
1: 종로에 있죠.
0: 네, 네. 종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라운지 1층에도 저희 서울마이스올샵이 있고요. 네. 그리고 명동 관광정보센터, 명동 한복판에도 저희가 센터 네. 안에 굿즈샵이 샵인샵의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네. 여의도에 있는 한강버스 선착장, 거기에도 약간 미니샵 형태이긴 합니다만 서울 네. 굿즈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번째 직영 매장인 서울 갤러리점은 올해 2월에 오픈한
1: 따끈따끈하네요.
0: 네, 네. 서울시청사 지하 1층에 내 친구 서울 서울 갤러리라고 이제 문을 열었는데 그 한 40평 규모로 문을 열었는데 거기가 서울굿즈 전품목을 만나볼 수 있는 뭐 이른바 앵커 매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앵커샵이라고 하면 네. 모든 매장 중에서 이 서울 갤러리점이 좀 핵심 거점 매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 거점 매장이기도 하면서 모든 제품을 다 가지고 있는. 와. 이 제품을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뭐는 여기 있고 뭐는 저기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다 있는.
1: 다 있는.
0: 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뭐 네. 해치굿즈, 브랜드굿즈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콜라보굿즈. 네. 그리고 뭐 그 박물관 굿즈들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굿즈라 이름하고 있는 이제 모든 굿즈를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또 그 서울 갤러리 안에 뭐 키즈 라운지라고 해서 약간 키즈 카페 같은 공간도 있고 책방이나 로봇 카페도 있어요. 다채로운 편의 시설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네. 뭐 근처에 지나가실 일 있을 때 겸사겸사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아까 잠깐 듣긴 했는데 가장 최근에 열었다는
0: 네,
1: 지점이
0: 그게 여섯 번째 매장이 네. 강남역점이고요.
1: 소개해 주세요.
0: 강남역 지하 상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2번 출구 인근이고요.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문을 열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매장이 다 저희 강북 쪽에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권 첫 매장이기도 하고 사실은 서울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간 첫 번째 매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제가 네. 알기로는 한 지금 연지 2주 정도밖에 안 돼. 네. 굉장히 핫한 매장.
0: 네. 신상 매장인데요. 네. 사실 강남역은 뭐 강남역 한 번 안 가본 사람 없잖아요. 뭐 출근과 퇴근, 뭐 약속, 환승, 쇼핑. 그런 서울의 일상이 모두 겹치는 그런 압축된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강남역 그 숍 역시 뭐 그냥 기념품 숍이라기보다는 서울을 지나치는 매일 지나치는 내외공인 모두를 위한 굿즈 스테이션으로 기획을 하려고 하고요. 네. 좀 트렌드에 민감한 우리 MZ세대와 직장인들 그리고 젊은 관광객들을 네. 타깃으로 하는 뭐 소형 경량 그리고 충동구매.
1: 충동구매.
0: 충동구매를 컨셉으로 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충동구매라고 하니까 굉장히 여기 또 이쁜 것들이 많이 모여있긴 하겠네요.
0: 그럼요.
1: 네.
0: 네.
1: 좋습니다.
0: 꼭 방문을 네,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 기념으로 또 모든 하나만 사도 또 선물을 드려요. 오. 그리고 또 3만 원을 사시면 되게 예쁜 피크닉 매트, 요새 날씨에 어울리는 매트도 네. 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출퇴근길이나 약속 장소로 오가시는 길에 오늘의 서울을 쇼핑하실 수 있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1: 좋습니다. 군이군이 봉님께서 팀장님 이름 대면 할인해 주시나요? 이러는데.
0: 제 이름을 대도 할인을 해주진 않습니다.
1: 오히려 추가 비용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또 브랜드가 잘 나간다 싶으면 팝업으로 운영을 하는 매장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팝업 매장은 또 없을까요?
0: 네. 저희도 팝업 많이 운영합니다. 사실 이렇게 매장이 6개라고 해도 네. 이 시민 여러분들의 동선에서는 또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서울에 주로 주요 행사나 축제를 연계해서 연간으로 꾸준히 팝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만 18번의 팝업을 운영을 했어요. 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딘가에서 이제 팝업으로도 이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얘기이고,
1: 네.
0: 지난 5월 연휴에는 저희가 이제 한강에서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축제와 연계해서 저희가 팝업을 개최를 했었고, 걔는 네. 끝났고요, 아쉽게도. 지금은 서울 숲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1: 아.
0: 박람회 장 안에 저희가 팝업으로 서울 굿즈를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정원 박람회가 10월 말까지 쭉 진행이 되거든요. 서울 굿즈 팝업도 그때까지 함께 하니까 서울 숲을 방문하시게 되면 꼭 한번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1: 네. 그럼 혹시 해외에서도 서울 굿즈를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0: 아직 해외 정규 매장은 없습니다. 정규 매장은 없는데 올 초에 그 프랑스에 있는 김해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1: 네,
0: 네.
1: 김해. 그 저희가 아는 경상도 김해 아니고.
0: 김해 아니고요.
1: 아,
0: 김해.
1: 김해.
0: 김해 박물관이라고.
1: 김해에다가 앞에 하나 더 붙인 거죠. 김해.
0: 김해. 네, 김해.
1: 찾아보십시오.
0: 저도
1: 여러분.
0: 뜻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뮤세 김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아시아의 문화재나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파리의 되게 주요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올해가 한불수교 140주년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한국과 관련된 좀 기획성 같은 걸 준비를 하면서 서울 굿즈를 좀 입점시키고 싶다.
1: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0: 네. 어떻게 네. 알았는지 저희 물건 중에 몇 개 품목을 미리 셀렉을 해서 요청이 왔어요.
1: 갑자기 자부심이 막 생기는데요.
0: 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게 인정받은 것 같고 예술의 나라에서.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이 좀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한 6월 말, 7월부터는 또 파리를 찾는 그런 전 세계 관광객들이 또 파리의 박물관에서
1: 네.
0: 저희 굿즈를 또 만나볼 수 있는 즐거운 또 네, 계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1: 자, 이제 시간이 네. 점점 막바지로 향하고 가고 있는데요. 끝으로 네. 오늘날 이 굿즈가 가지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0: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굿즈, 우리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굿즈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것은 단순히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1: 그래서
0: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에 공감하는지를 가장 조용하게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 말하자면 팬클럽 굿즈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 사람을, 이 스타를, 이 아이돌을 응원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1: 네.
0: 브랜드 굿즈는 나는 이 브랜드의 세계관에 동의한다라는 신호인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 굿즈 역시 나는 이 도시와 좋은 기억을 맺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감이 생겨난다 이렇게 네. 보면 될까요?
0: 네. 뭐 서울 굿즈를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서울 여행이 너무 별로였어. 다시 오고 싶지 않아.
1: 네.
0: 그런데 굿즈를 사진 않을 거잖아요.
1: 아.
0: 나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에너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에 공감한다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공유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뭐 굿즈는 내가 다녀온 지역, 내가 다녀온 도시에 대한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을 자기가 간직하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는 말하자면 물리적인 메모리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지금 네. 1530 권님께서 저 자동차 검사하러 와가지고 앱 TV로 보고 있는데요. 우산이 탐납니다. 혜진 팀장님 얼굴도 고우시고 목소리도 예쁜데 우산 어떻게 안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0: 제가 굉장히 칭찬에 약한 사람이어서
1: 이번 어떻게 드릴까요?
0: 네, 드리고 싶습니다. 얼굴도 곱다는데.
1: 1530 권님 네. 선물 보내드리고 나머지 두 분은 좀 이따가 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희님께서는요. 이 지금 굿즈를 여기 어디죠? 놀이공원. 그러니까 테마파크에서도 좀 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아이디어를 남겨주시기도 했어요.
0: 네. 사실은 이제 네. 저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어떤 이제 놀이동산에서도 작년에 초부터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이제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
1: 네.
0: 저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분량이 한정적이어가지고 일단은 서울 마이 서울 샵.
1: 네. 그리고 네. 검토를 그리고 해보겠다.
0: 여러분들이 네. 많이 구매해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놀이동산에도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지금까지 서울관광재단 관광브랜드팀 이혜진 팀장과 함께 서울 굿즈의 숨은 이야기 그리고 철학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기념품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연출 노경래, 영상 이수미, 기술 여현구 한현, 저는 조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4시에 만나요. 안녕.
2: TBS 캠페인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동호대교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이후 원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밀리고 있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교에서 청담대교 또 영동대교에서 여의도 부근과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1시간 전보다 정체 길이가 부쩍 늘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데 복정교차로부터 탄천일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나고 있고요. 이후로 청담대교 남단까지도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용비교를 조금 못 간 지점에서 4차로를 막고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6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한 시인이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갔더니 뭔가 참을 일이 많은 직업을 가졌냐고 묻더랍니다. 의사는 치아 곳곳에 이를 꽉 물어서 생겼다는 실금을 보여주면서 감정을 참느라 이에 쉼표가 하나도 없네요 라고 말했다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내 몸이 제일 잘 알죠.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을지라도 내 몸은 속이질 못하는데요. 매일 오후 5시 바깥의 소리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가만히 내 몸이 말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이죠.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치과 선생님께서 상당히 그 시인께 시적인 표현으로 답을 해주셨네요. 감정을 참느라 이에 쉼표가 하나도 없어요. 크, 네. 아프니도 스스로 낫지 않을까 이런 대답을 들으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도 평소에 좀 쉼표를 많이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매일 오후 5시 TBS 나선홍의 닥터스 여러분의 건강을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문이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 네 그렇습니다. 치과입니다. 치과.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사람의 치아는 위치와 역할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요. 앞니는 음식을 자르고 송곳니는 찢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게 부수고 씹는 역할을 하는 이 치아. 이 치아는 입 안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맷돌처럼 음식을 으깨 소화를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갈이나 잘못된 양치 습관 때문에 가장 쉽게 닳거나 썩기도 한다고 합니다. 입안 깊숙한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 치아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윗니, 2번 아랫니, 3번 어금니, 4번 윗니 휴스턴. 윗니 휴스턴. 네네. 재미없었나요? 감동도 없고 PD가 저렇게 비웃는 건 제가 처음 제 방송 역사상 저렇게 PD가 MC가 이렇게 보기를 내는데 비웃는 거는 혀를 차고 있습니다. 네. 1번 윈니, 2번 아랫니, 3번 어금니, 4번 윗니 휴스턴. 네. 자, 그 밖에도 뭐 니로 끝나는 거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아, 발음이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감탄하고 있었다고. 아, EFM인 줄 알았습니까? 아, 그쪽으로 혹시 발령 나는 거 합니까? 그쪽으로 가실래요? 정 PD.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연습 많이 하고 지금 한 거예요. 네. 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좋아서 하는 밴드입니다. 잘 지내니? 좀 어떠니?

0: 살다 보면 사소한 행복이 참 크게 다가올 때가 있죠. 바삭한 치킨 한 입, 또 질겅질겅 씹는 오징어, 그리고 마음껏 웃으며 나누는 대화까지. 이 모든 즐거움의 시작이 바로 치아 건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프기 전까지는 치과를 떠올리지 않죠.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씹는 즐거움을 지켜주는 조금은 특별한 치과 의사. 개그감까지 장착한 유쾌한 전문가 강남 레옹 치과 김영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삼 원장님은 사실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개그맨 네, 네. 출신이시죠.
1: 어릴 때 어릴 때 철이 없어가지고
0: 아 제가 우리 김영삼 원장님의 그 그때 생중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1: 뭐 하도 오래전이라 그런데 뭐 녹화 방송 아니었을까요?
0: 아 그랬을까요? 네. 그때 아주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1: 감사합니다.
0: 네.
1: 쑥스럽습니다. 네.
0: 아니 예. 그 요즘도 좀 그 알아보는 환자들이 있습니까?
1: 네 많이 알아보시죠.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 네,
0: 아 그래요?
1: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방송했던 것보다 그 유퀴즈나 안은영님 네. 최근에 나간 것들 그런 거 보신 분들이 더 그렇죠, 많으시죠. 그렇죠. 네. 요즘 네. 분들은
0: 옛날 거 말고요.
1: 네. 네. 네. 옛날 거는 뭐. 네.
0: 예. 네. 양희성 씨, 그.
1: 잘 알죠?
0: 예.
1: 저희 KBS 1년 선배.
0: 아, 그래요?
1: 네네.
0: 양희성 씨가 이제 저랑 방송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네. 우리 김영삼 원장님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1: 저희 병원 지금도 오세요. 어머니도
0: 아,
1: 오시고,
0: 네. 오. 네. 자기는 갈 일 없다고, 치과 갈 일 없다고.
1: 어, 형님, 와요.
0: 네. 아, 그래요? 네.
1: 이모도 오시고, 아마. 가족들 많이. 네.
0: 아, 다행입니다.
1: 네네.
0: 네네. 그 발치하고 예. 돌아가는 환자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신다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1: 사실은 주의사항을 설명을 할 때 네. 제가 이제 주의사항을 설명을 하기 좀 바쁘잖아요. 그리고 네.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0: 네.
1: 빼는 건 사실 금방인데 설명하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네. 영상 찍어가지고 그 링크로 이렇게 많이 보내주고 했었죠. 오래 전에 했었는데
0: 네네.
1: 지금도 보내주나 모르겠네요. 새로 찍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못 찍고 있어요.
0: 하루 종일 진료를 보시는 거죠?
1: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0: 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TBS 이렇게 생방송에 나오시죠.
1: 이렇게 한번 불러주셔야 좀 이 핑계로 좀 쉬고 그러지.
0: 아, 그래요?
1: 네네.
0: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놀란 게
1: 네.
0: 그 한글 사랑. 그러니까 치과에 가면 전문 용어들이 많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이걸 한글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셨다면서요?
1: 뭐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타상에 젖어서 덜하는 것 같기도 한데
0: 옛날 자료를 네.
1: 지금 아니 근데 지금도 하긴 하는데요. 약간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프랑스를 그냥 프랑스라고 부르면 되는데 굳이 그걸 불란서라고까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0: 그렇죠. 네네네.
1: 그러니까 치과 용어도 중국과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한자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그냥 치아도 그냥 다들 마이크 놓으면 아나운서님도 다. 이 이빨이라 그러잖아요.
0: 아 이제 뭐 이빨 아 이빨 그쵸? 이빨 상했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죠.
1: 그런데 꼭 치아라고 해야 된다.
0: 치아라고 사실은. 해야 되고 이제 뭐 동물은 이빨이고 그쵸. 사람은 이다 뭐 이렇게
1: 그런 내용들도 많고 막 다 용어들이 너무 한문 씹는 면 그러면 되는데 꼭 교한면.
0: 아.
1: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일본 말에 가까운
0: 네네.
1: 저 일본에서 쓰던 것들을 막 많이 번역한 그런 말들이 많아서 좀 불편해서 그냥 말 그대로 씹는 면. 그러니까 전치 말고 앞니.
0: 아.
1: 뭐, 요런 식으로 많이 쓰려고 했죠.
0: 아, 그렇군요. 저희 아나운서 이제 신입 때 교육받을 때는 네. 이제 그 부장님께서 이 사랑니, 앞니 뭐 이렇게 뭐 네. 어금니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금니 이렇게 네. 하면 안 된다. 어금니.
1: 아, 그래요?
0: 앞니 이렇게 네. 발음해야 되는 그거는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1: 네네네.
0: 네네. 네. 알고 계셨죠?
1: 저희는 그냥 그렇게 안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하루 종일 정말 바쁜 그런 시간을 쪼개서 오늘, 우리 닥터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나와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로도 지금 생방송 생중계가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3번 카메라. 네네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치과도 혹시 계절을 타는지 저는 좀 이게 궁금했어요. 물론 방학 때는 좀 학생 그쵸, 선생님도 그쵸. 많이 있겠죠.
1: 예전에는 계절을 더 많이 탔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요즘은 뭐 다 시설이 좋아졌잖아요. 네네네. 에어컨도 있고 뭐 난방도 잘 되고 하니까 비교적 덜 타긴 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이제 과마다 다른데 뭐 노인분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별로 안 탈 거고
0: 네네.
1: 농촌에 계신 분들은 농번기 타겠죠.
0: 그렇죠.
1: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보는 데들은 또 많이 탈 거고요.
0: 네.
1: 교정과다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니까 방학 때
0: 이제
1: 예, 주말에 미어 터질 거고. 네.

0: 네, 그런 게 많이 영향, 오히려 그 계절이 치과 위치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1: 아.
0: 저 사랑니 많이 빼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아주 성수기죠. 학생들 많이 오니까.
1: 네네. 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계절별로 만약에 늘어나는 어떤 치과 질환도 따로 있습니까? 이게 뭐
0: 예전에는 특히 많았는데 요즘은 사실은 너무 시설이 좋아졌잖아요. 아. 겨울 되면 당연히 찬물 먹고 차가운 거 뭐 시린 거 많이 당연히 이랬을 텐데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사실 겨울이나 여름이나 거의 다 실내에 있고 좀 덜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겨울에 이 시리고 조금 풍치 이런 것도 좀 심할 수는 있겠죠.
1: 아, 그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치과 가면은 좀 무서웠어요. 네. 그런데 우리 김영삼 원장님의 치과 가면은 왠지 원장님부터 뭔가 나를 좀 재밌게 해주실 것 같고 뭐 그런 분위기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꼰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좀 타성해졌는 느낌? 좀 제가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합니다.
1: 아.
0: 제가 이제 요즘 환자들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나 어릴 때 병원 가면 그 나이 먹은 의사들이 이렇게 반말 찍찍하고 조금 이렇게 툭툭 던지고 그런 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는데. 내가 나이 들면서 약간 나한테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합니다. 약간 뭔가 너무 오래 하니까 좀 타성해졌는 느낌?
1: 아. 네, 그럴 때 이렇게 닥터스에 한 번씩 나와주셔가지고.
0: 아이, 그럼요.
1: 네.
0: 신선하게
1: 좀 신선한 산소 공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치과 상담 해드리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이제 치과하면 아파서 찾는 그런 환자분들도 이제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미용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다.
0: 그럼요. 요즘은 정말 많죠. 이 하얗게 하는 거나 또 요즘은 이제 막 라미네이트 같은 이 전체적으로 앞에 뭐 살짝 붙여서 모양이나 색깔 바꾸는 것도 되게 많이 하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특히 젊은 애들한테서 심지어는 저희 딸도 고등학생인데 라미네이트 이런 걸 물어봐요. 왜 그러냐? 네가 무슨 이런 거 관심 있어? 그러면 그냥 광고 이런 거예요. 워낙 광고를 많이 하니까 요즘 치과들이 그런 것들에 오히려 더 많이 노출되는 거예요.
1: 아, 원장님 치과는 광고 안 합니까?
0: 저희는 또 나름
1: 직접 나오시는군요.
0: 아니 이제 저는 저희는 이제 막 환자가 없어서 그런 치과는 아니고 이제 25년 똑같은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 환자들 많이 보는데 젊은 원장님들 많이 광고 많이 하죠. 저희는 아예 안 하진 않지만 거의 안 하는 편이죠.
1: 그런데 이제 그 광고 중에 최근에 제가 그거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보면은 임플란트는 어느 치과는 가격이 이 정도의 가격으로 한다고? 아니 나는 100만 원 넘게 이 가격을 줬는데 뭐 이런 그 가격의 어떤 차별 이런 거를 우리 소비자 뭐라 고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자분들
0: 국민 여러분 환자분들이죠. 저도 안 믿겨요. 그런 가격을 보면.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스마트폰이 참 이상한 게 임플란트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다 듣고 이제 광고를 많이 해주잖아요. 농담으로 임플란트 상담했으면 바로 수술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환자분 집에 가시는 길에 이제 스마트폰이 임플란트 듣고 임플란트 광고만 계속 보여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당연히 임플란트 얘기 많이 하니까 제 스마트폰도 임플란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임플란트 광고가 되게 많이 나와요.
1: 그렇죠. 알고리즘.
0: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저도 그 가격이 믿겨지질 않아요. 근데
1: 그렇군요.
0: 이제 광고를 보면 진짜 광고가 비싸거든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근데 싸다고 돈 들여서 광고까지 한다는 거는
1: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0: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정말 가면 뭔가 바가지가 있겠죠. 그 정상적으로 불과해 광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1: 그렇군요.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서 오늘 이 방송
0: 저는 확실한 건 잘하는 치과는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렇죠.
1: 네, 그 점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0: 그렇죠.
1: 네. 자, 치아 건강이 사실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다. 저는 여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제 원장님께서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0: 우선은 먹는 즐거움이죠.
1: 그렇죠. 씹는
0: 나이가
1: 즐거움이죠.
0: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번 연구 결과가 있어요. 90세 이상 노인들 설문조사. 가장 뭐가 즐겁습니까? 먹겠어요. 맛있는 거 먹는 거죠.
1: 잘 드시는 거.
0: 그렇죠. 노인분들로 갈수록 특히 이제 그게 건강한 것도 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1: 그렇죠.
0: 좋은 사람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게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1: 최고의 행복이죠.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씹는 치아 중에 아픈 게 하나 있어서 잘 못 씹는다. 아니면 사실은 내가 틀니를 끼는데 좀 불편하고 안 한다. 이게 어떤 식사 자리나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1: 그렇죠.
0: 누군가를 만날 때 네네. 화장실 가서 빼서 닦아야 되고 막 그죠? 그런 거 보면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그 즐거움, 그 건강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1: 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삶의 질을 높여주시는데 상당히 일조하고 계시는 네. 우리 김영삼 원장님과 오늘 치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저희가 또 도는 치과 질환에 관련해서 네네네. 이렇게 놀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네. 건지 잠깐 짚어보고 가는 네네.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치과 상식 오해와 진실 OX 시간입니다. 원장님 앞에 OX 팻말이 네네네. 있는데요. 네, 저기 3번 카메라 보시고 맞으면 못 틀리면 X 들어주시면 네네네.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답변은 다 끝난 후에 저희가 자세한 설명 듣도록 네네. 하고요. 자,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치아가 깎여서 약해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세모 X, 세모 X. 아, 네, 뭐 정도.
1: 세모 X. 네, 네, 네. 세모로 하겠습니다.
0: 네. 네.
1: 자, 두 번째입니다. 껌을 씹으면 양치 대신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1: O군요.
0: 네. 네. 네. 안 하는 것보다야.
1: 네, 네. 자, 세 번째.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더 튼튼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그냥 강하기로만 하면 튼튼하죠.
1: 그렇군요. 네. 궁금했습니다.
0: 너무 튼튼해서 문제죠.
1: 네네. 자, 네 번째. 임플란트는 한 번 하면 다시 교체할 일이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이건 아니죠.
1: 아, 네. 네. X.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게만이 아니라 씹기, 소화, 영양, 섭취, 자존감, 전신 건강까지 연결되는 핵심 요소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당연하죠.
1: 아, 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스케일링 자주 하면 치아가 깎여서 약해진다. 세모 그러셨어요.
0: 네네.
1: 저의 경우에도 좀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좀 네네. 약간 시린 듯한 느낌이 처음에는 있더라고요.
0: 네네. 네. 왜냐면 어쨌든 치아를 감싸고 있던 것들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네. 뭐 목욕하면 좀 춥나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지금은 아니지만 정말로 때가 많았던 사람은 예전처럼 막 한 달에 한번 목욕하고 이러면은 목욕하면 쉬울 수 있죠. 네네. 그런 것처럼 치아를 당연히 감싸고 있던 찌꺼기들을 제거했으니까 치아를 감싸고 있는 찌꺼기가 있을 때는 네. 당연히 외부로부터 자극이 막아주잖아요. 그것들이.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어쨌든 더럽더라도 걔가 막아주는 건 네. 막아주는 거니까 당연히 덜하겠지만 제거가 되면 시릴 순 있죠.
1: 네.
0: 다만 정상적으로 잘 스케일링 했다면 정상적인 치아 조직은 상하게 하지 않고 찌꺼기만 제거하는 거니까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정상적인 범주인데
1: 네.
0: 정말 뭐 잘 못하면 정말 좀 손상될 수도 있겠죠. 네네. 드물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모라고 했습니다.
1: 네. 그 이제 우리가 이 스케일링 하는 이유가 치석 네. 제거잖아요.
0: 예예.
1: 네. 치석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게 치석이 자주 끼는지 이제 그것도 궁금하고.
0: 네네네.
1: 네.
0: 그러니까 입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플라그 이렇게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치아 긁어보면 하얗게 나오지 않습니까?
1: 하얗게 나오죠.
0: 그렇죠? 그게 보통 한 48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쁜 세균들이 많아지고
1: 그렇군요.
0: 한 2주 지나면 거기 이제 입안에도 뭐 칼슘도 있고 이런 무기질 성분도 많으니까
1: 네.
0: 거기 계속 끼면 그게 이제 단단해지면서
1: 굳어지는군요.
0: 그렇죠. 치석이 되는 거죠. 그동안 칫솔이 한 번도 안 지나간 거죠.
1: 네네.
0: 그 자리에.
1: 네,
0: 그러면 이제 굳어지는 건데 이제 그게 굳어졌으면 칫솔을 제거하기엔 너무 딱딱하니까
1: 네네.
0: 치과 가서 기구로 제거를 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게요. 어느 치과에 가면 그 간호사분께서 네네. 아프지 않게 잘해주시는 네네. 데가 있더라고요.
0: 네네.
1: 근데 어떤 데 가면 또 많이 아프고.
0: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살을 너무 보편적이니까
1: 네. 네,
0: 너무 대충해서 안 아플 수도 있고 너무 잘해서 안 아플 수도 있겠죠.
1: 둘 중에 하나군요.
0: 그렇죠. 네. 너무 잘해서 너무 신의 손 탁 찌꺼기만 없애고 안 아프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뭐 너무 대충해서 그럴 수 있죠.
1: 근데 이제 뭐 대충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0: 그렇죠.
1: 네, 네. 네.
0: 그렇지만 이제 또 양쪽은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죠. 뭐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는데
1: 네.
0: 막 잇몸 밖에 있는 치석 정도라면 거의 불편하진 않겠죠.
1: 네. 네. 언제부턴가 이 그 스케일링 받는 게 네. 그 국가에서 검진으로.
0: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1년에 한 번입니다.
1: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내지만 무료로 이렇게. 네.
0: 무료까지는 아니고요.
1: 무료는 아니고.
0: 한 본인이나 15,000원 정도.
1: 본인 부담이 조금 있고요.
0: 네네네. 15,000원 1년에 한 번.
1: 네네.
0: 근데 사실은 뭐 정말 안 좋아서 가면 6개월에 한 번도 가능하고 다 하고 요즘 치과들은 어지간하면 네. 뭐 좀 내가 불편하다, 잇몸이 아프다, 피난다 이러면은 네. 어지간하면 다 보험 처리. 해줍니다. 건강보험.
1: 아, 그러시군요.
0: 처리해주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 그냥 네. 스케일링하러 왔어. 아, 나 그냥

0: 그냥 1년 한 번으로 왔어. 네. 그래도 보험 되는 거는 1년 한 번.
1: 아, 그렇군요.
0: 근데 뭐 잇몸이 붓고 피난다 아프다 이러면 언제든지 다 보험 되고요.
1: 네네. 네. 네. 자, 우리 원장님.

0: 여름방학, 겨울방학 피해서 네. 이렇게 연중에 그쵸, 그쵸. 이럴 때
1: 저희는 건강검진도 네. 이제 좀 여름, 가을에 받아요. 12월쯤 가면 네. 너무 바쁘잖아요, 검진센터도. 그죠?
0: 네, 네. 그래서. 좋은 팁을 또 네네네. 알려주셨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껌을 씹으면 양치 대신 도움이 된다. 오, 그러셨어요?
1: 네. 아니, 아. 이를 닦는 게 제일 좋죠, 무더운. 네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0: 아, 그렇죠.
1: 네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특히나 이제 무설탕 껌이다. 네. 그럼 당연히 씹으면서 또 씻기는 것도 있고 침이 계속 분비되니까 네. 훨씬 더 좋은 거죠.
0: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일리톨.
1: 그렇죠. 뭐 그런 거나 네, 무설탕 껌.
0: 아, 무설탕 껌. 네. 네.
1: 다만 이를 닦는 게 제일 좋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0: 안 하는 것보다는 그쵸. 이게 나을 수 있다.
1: 네, 훨씬 좋죠.
0: 네, 가끔 껌을 씹으십니까?
1: 저는 그냥 이를 닦습니다. 없으시죠? 네, 저는 이를 닦습니다. 이를 닦습니다. 네.
0: 네. 자, 세 번째.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더 튼튼하다. 네네. 오, 그러셨어요.
1: 네네. 네. 아니, 너무 튼튼해서 문제죠.
0: 그렇죠.
1: 너무 튼튼하죠. 뼈에 네. 완전히 딱 붙어 있으니까. 근데 자연 치아도 원래 튼튼하지만 나이 드시면 이제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네. 임플란트는 빠지기 직전까지는 전혀 안 움직입니다. 아. 너무 튼튼해서 문제죠. 네. 안 움직이고.
0: 아. 네. 네. 이게 이제 툭 빠지시는 분들은 네. 뭐.
1: 이제 뭐 크라운만 빠지는 경우는 붙여놓은 게 빠지는 거니까 다시 네네. 붙이시면 되겠지만 임플란트가 빠지는 건 이제 풍치처럼 똑같이 임플란트도 아,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0: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 있죠. 안에 무슨 나사처럼 생겼잖아요.
1: 그렇죠. 네. 그 나사가도 치아처럼 염증이 네. 생기면 뿌리가 녹아요. 아, 그럼 빠질
0: 그렇군요.
1: 수 있죠.
0: 네네. 네네. 아. 자, 네 번째입니다. 임플란트는 한번 하면 다시 교체할 일이 없다. X 그러셨어요.
1: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한 네. 30년, 40년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네.
1: 그러니까 집, 건물도 아무리 잘 지어도 네. 뭐 이거 500년, 1000년 못 가는 것처럼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네.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이거 평생 쓸 수 있냐고. 아니, 환자분이 80세다 그러면 제가 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네네. 하겠지만 환자가 30살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예, 가끔 농담으로 임플란트부터 오래 사시길 바래요.
0: 아, 요럴 때 약간 쓸 수 있는 단어는 반영구적이다.
1: 반영구적이다고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네네.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요.
0: 좀 다르고.
1: 네, 너무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크라운이라도 교체를 해 주는 경우도 많죠. 왜냐면 임플란트는 너무 튼튼한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의 안 움직이고 그대로 딱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면 치아는 조금씩 다 움직이거든요.
0: 네.
1: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임플란트는 그대로 있지만 다른 치아들은 조금씩 아, 움직이기 이동을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틈이 생길 수도 있고 할 수도
0: 아,
1: 있죠.
0: 그렇군요.
1: 네네.
0: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또 뭐.
1: 그렇죠. 그렇죠.
0: 크라운만 교체할 수도 있죠. 있고요. 네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평균 어느 정도나
1: 보통 저도 이제 개원한 지가 25년 됐는데요.
0: 네.
1: 그냥 그때 하시고 지금까지 계시는 분도 계세요.
0: 연락이 없으신.
1: 연락도 네네. 없고 그냥 오셨는데도 또 그냥 그대로 20년째 네, 저는 이제 환자분 임플란트 한 지 20년 되시는 환자분들 오면 꼭 기념사진 찍거든요.
0: 아, 그러세요?
1: 선물 드리고 씨름 안 찍으셔도 되는데 네네. 선물을 좀 좋은 거 드리면 다 찍으시더라고요.
0: 아, 아 그러시고.
1: 이제 찍으시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뭐 5년도 안 됐지만 불편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네네네. 당연히 그렇죠.
0: 네, 네, 그렇군요.
1: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열에 여덟, 아홉, 뭐, 아홉 분 정도는 뭐, 10년 정도의 사이에서는 크게 불편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0: 네. 네. 이 임플란트를 좀, 오래 쓰고 싶다. 그런 네. 분들께 좀 팁을 드리자면, 네. 뭐,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1: 우선, 잘 하시는 치과에 가서 잘 받으셔야죠.
0: 예, 예.
1: 네. 진짜 광고 많이 하는 이렇게 저렴한 치과들 가서, 보통 이제 그런 치과 저희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이 가격에 이게 되나. 보면 광고도 얼마나 비싼지 저희들은 알잖아요.
0: 네네.
1: 가서 보면 뭐 매주 경찰 출동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고.
0: 아.
1: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보통 동네 앞에 치과 좀 그래도 좀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안 움직이고 잘 있는 치과다.
0: 네네.
1: 오히려 그런 데 가서 하시면 아하. 예, 대부분 다 좋은 진료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됩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치아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게만이 아니라 네. 식기, 소화, 영양 섭취, 자존감, 전신 건강까지 연결된 핵심 요소다. 네. 오, 그러셨어요?
1: 그럼요. 네. 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뭐 살다 보면 지인분들 중에 그런 부탁을 좀 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친동생인데 돈은 정말 없고 꾸준히 내가 몇 년을 내겠다. 그런데
0: 아.
1: 지금 친동생이 이가 안 좋다 보니까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2: 굉장히 우울해진 상태.
1: 근데 너무 안 좋으니까 견적을 내면 이제 막 너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방치한 건 이제 자기

0: 잘못이겠지만
1: 네.
0: 그런 부분들 오히려 그냥 일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사람 살려달라고 데려오는 거죠.
1: 아 그런 경우가
0: 당연히
1: 있군요.
0: 당연히 사람도 안 만나겠죠. 네네. 밥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그저 썩고 막 냄새나고 이러다 보니까
1: 네.
0: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선 초기 들어가고 이제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서 한 분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1: 네.
0: 사람이요 6개월 지나면 표정이 달라져서 와요.
1: 아
0: 그럼요. 되게 밝아져. 그럼요. 정신증까지 밝아져. 그렇죠.
1: 아 네.
0: 우선 사람 만나는 거가 가능하니까 네. 냄새 없어지고
1: 그렇죠.
0: 미용적으로 개선이 되고 기능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뭐 그런 분들은 1년 2년 치료가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1: 네.
0: 완전히 달라져서 오죠.
1: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으로 아 조금 내가 차츰 이렇게 좀 갚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좀 너그럽게 해주시나 보죠.
0: 근데 이제 그런 걸 부탁 드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 저는 또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부탁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좀 넘어갔는데
1: 연예인 DC 이런 거.
0: 아 근데 저는 이제 아 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
1: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0: 지금은 그냥 일체 딱 아, 그냥
1: 그래요.
0: 룰을 지켜야죠.
1: 그게 좋은 겁니다.
0: 네, 안 그러면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1: 아 힘들죠.
0: 아 뭐 출소했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1: 아 정말요?
0: 예, 그래서 오. 이제 처음에는 했는데, 아, 이제 그러면 저도 못 살 것 같고.
1: 아,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일을 많이 또 당하셨고.
0: 예, 예. 그래서 아. 지금은 일체 네, 하지 네, 않습니다.
1: 네, 그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1: 그런 뭔가.
0: 이제 오히려 이런 것도 있죠. 이제 돈 문제가 아니라
1: 네.
0: 수술이 부렵고 치과가 무섭고 해가지고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분들 막 오히려 어른분들도 제가 막 꾸짖어서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막 치료하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치료 딱 끝났어요.
1: 네.
0: 열심히 맛있게 잘 드시고 6개월 뒤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때 오셔가지고는 안아주는 분도 계시고.
1: 아.
0: 근데 그 이유는 설득해줘서 고맙다.
1: 아,
0: 내가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1: 그렇죠.
0: 진작에 했지. 뭐 이런 분도 계시고
1: 미션 몰랐던 것을 이제 원장님 그쵸. 덕분에 네. 또 그렇게 살게
0: 그게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사람을 만나는 거나 사회생활이든가 자신감 이 완전히 다 드는 거죠.
1: 네. 네. 그래서 모든 게 연결되는 핵심 요소다.
0: 그렇죠.
1: 네, 당연한 얘기죠.
0: 요즘은 이제 조금 제가 오버해서 얘기를 하면 췌장암, 치매 뭐 당뇨 이런 네. 것들도 이 입안의 세균이나 염증하고 연관이 많이 있다는 연구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1: 네, 많이 들었습니다.
0: 네,
1: 네네.
0: 정말 많아서 어허. 심지어 요즘 당뇨 같은 경우는요 거의 그냥 저희 치과 의사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1: 네.
0: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당뇨 때문에 이가 안 좋으셨는데
1: 네.
0: 당연히 당뇨가 있는 사람은 이가 안 좋아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가 안 좋은 사람이 당뇨가 있어.
1: 아.
0: 오히려 최소한 쌍방이다.
1: 네, 네, 네.
0: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이가 안 좋다가 아니라 최소한 저로 주고받는다 쌍방이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런 얘기가 정말 많고요.
1: 네네.
0: 이 잇몸 질환하고 췌장암과의 연관성 관련된 논문도 정말 많고요.
1: 아, 그렇군요.
0: 치매하고도 정말 많아요.
1: 치매 얘기가 최근에 저도 많이
0: 정말 많습니다.
1: 네. 네. 네.
0: 왜냐하면 이게 씹을 때 머릿속에 자극이 되고 이런 부분도 되게 많아가지고.
1: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네. 치아가 좋지 않으면
0: 네.
1: 좀 그 딱딱한 거 잘 못 드시고
0: 네네.
1: 고기나 이런 거 잘 못 씹으시고
0: 예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한 것들
0: 예.
1: 예를 들어서 뭐 두부라든가
0: 예예.
1: 뭐 그런 것들만 드시다 보니까 이게 뇌에 또 영향이 있다고.
0: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딱딱딱 심지어는 자연 치아로 씹는 게 제일 이 치매에도 좋고
1: 아.
0: 심지어는 틀니로라도 씹는 것도
1: 네네.
0: 좋고요. 뭐 일본에서는 이런 실험도 있어요. 막 쥐를 가지고 이를 깎아놓고 막 다 하고 하면 확실히 뇌 인지 기능에 약과가 많다는 얘기가
1: 아,
0: 정말
1: 그렇군요. 네. 네, 그 치아만 좋다면 어르신들도 껌을 좀 씹으시는 것도
0: 나쁘지 않죠.
1: 네, 네.
0: 껌 씹고 이런 것도 자극적으로
1: 네.
0: 좋으니까요. 고스톱치라고 하는데 고스톱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은 껌 씹고 그 네. 확실히 씹는 느낌으로 자극이 되는
1: 아.
0: 거는 확실하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1: 네네.
0: 내용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중요한 것들을 많이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0: 네네.
1: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영삼 원장님 모시고 여러분의 치과 질환 관련해서 상담을 2부로 넘어가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일단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치아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치과 전문의 김영삼 원장님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한 유쾌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친절한 진료실 열어볼까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원장님께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시다면.
2: 네. 네. 그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그런 방송을 하면 이런 네. 질문을 하면 제가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말했어요. 꼰대가 돼간다. 아,
1: 꼰대가 돼간다.
2: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지금도 가끔은. 네. 내가 이걸 30년 했는데. 뭐가 새롭겠냐. 세상에 새로운 환자가 어디 있고 그렇죠. 기억이 남을 게 뭐 있겠냐. 네네. 이미 내가 처음 보는 건 없다.
1: 그렇죠.
2: 처음 하는 건 없다. 농담으로 네. 이제 그런 농담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억에 남는 것들은 젊을 때
1: 네.
2: 젊었을 때 막 환자 한 명 한 명이 새롭고 신선하고 했을 때 그런 환자들이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1: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뭐 원장님 그 치과에 가면은 네. 누구나 네. 원장님을 또 좋아하시니까.
2: 네.
1: 좋아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시죠.
2: 오히려 이제 20년, 30년째, 20년째 다니는 환자들 있죠.
1: 네.
2: 그런 환자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래 다니는.
1: 단골 고객들.
2: 그쵸, 그쵸. 네, 그냥 치료할 거 없어도 오고.
1: 그쵸, 이렇게 그냥. 관리
2: 멀리
1: 받으시고.
2: 지방으로 이사 갔는데도 1년 한 번씩 오고 이런 분들.
1: 정말요.
2: 그런 분들이 제일
1: 네,
2: 좋죠.
1: 네, 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치과는 다니던 곳, 한
2: 그쵸.
1: 곳을 잘 꾸준히 다녀야 된다.
2: 그렇죠. 예.
1: 아,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보면 요즘도 보면 쇼핑하는 환자들 많잖아요.
1: 네.
2: 쇼핑하러 여기저기 막 다른 데서 찍은 엑스레이 들고 다니면서 엑스레이도 새로 안 찍을 거고 이것만 보고 얘기해 주세요. 딴 데도 가서.
1: 아, 그럼도 계세요?
2: 딴 데도 가봐야 되니까 오. 엑스레이 새로 안 찍을게 이거 보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저는 가시라고 해요. 그런데.
1: 아, 정말요? 네. 오, 그런 분들 또 계시는군요.
2: 그렇죠. 아이, 네. 나 믿고 잘해달라고 해도 지금 볼까 말까 한데 지금 뭘. 지금.
1: 네. 네. 확실히. 또 확실하게 솔직한 걸 좋아하시는 우리 네네네. 김영삼 원장님이십니다. 자, 오늘 지금 문자가 쇄도하고 있어서 네네. 일단 문자 이제 저희가 친절한 진료실 내려보겠습니다. 자, 6607번님. 골다공증 약 먹는 사람은 치아나 잇몸 치료하면 안 되나요? 그러셨어요?
2: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1: 아, 그래요?
2: 저희가 한 15년, 20년 전에는
1: 네.
2: 이유 없이 이 골다공증 약의 기전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라는 건데
1: 네.
2: 뼈가 이제 골다공증이 심하는 이유는 뼈를 만드는 거 이제 그 뼈를 없애는 거 있잖아요.
1: 네.
2: 근데 그거는 뼈를 없애는 거를 조금 늦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2: 그런데 이제 이를 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을 새로 하려면
1: 네.
2: 빨리 없애고 철거 먼저 하고 그렇죠. 새로 쌓아야죠. 그런데 철거가 늦게 되는 거예요.
1: 아.
2: 그러니까 회복이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네네.
2: 그래서 이유 없이 턱뼈가 괴사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1: 아,
2: 막 치과 같은 데 너무 떨었죠. 너무 떨었는데 지금 이제 오래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떨 필요는 없다.
1: 아.
2: 너무 떨 필요는 그러니까 천명 중에 한 명 뭐.
1: 천명 중에 한 명.
2: 한 명 정도 네. 생길 수 있다 뭐 그렇게 놓고 보는데 약을 먹는 분들 중에
1: 네.
2: 그래도 조심하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담당 약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1: 네.
2: 그러니까 뭐 그 기간도 많고 그래서 주치의한테 받아오라고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선진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1: 네.
2: 골다공증 약을 주기 전에 치과 치료할 거 있으면 다 하고 와요. 그래요.
1: 아, 먼저 치과 치료를 받고.
2: 네, 이제 최근 이제 그러니까 쉽게 환자분들한테 3-4매우라고 해요. 3년 이상 먹은 분들. 그다음에 최근 3개월까지 먹은 분들이 조금
1: 네.
2: 더 그나마 확률이 높다.
1: 아, 높다.
2: 그러니까 3년 이내로 먹거나
1: 네네.
2: 끊은 지 3개월 이상 됐다 그러면 확률이 좀 낮다. 그러니까 평균 네. 뭐 1,000명에 1명이라고 쳐도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약 종류가 많으니까
1: 네.
2: 이제 주치의한테 소견서를 써달라고 보통은 하죠.
1: 네. 네.
2: 그렇지만 그렇군요.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
1: 조심은 해야 된다.
2: 그리고 드실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1: 네.
2: 이왕이면 치과 치료할 건 다 이왕이면 빼고 하는 게 낫잖아요.
1: 그렇죠.
2: 네네. 네,
1: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쵸. 이제 네. 골다공증.
2: 우리나라도요. 요즘 조금 센스 있고
1: 네.
2: 좀 선진국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그냥 막 약 주지 않고 이제 그게 왜냐면 이제 급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넘어지거나 이러면 할머니들 막 뼈 그렇죠. 부러지고 이럴 그렇죠. 수 있으니까
1: 네네.
2: 이제부터는 드시면서 관리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긴 하니까 우선 치과 치료 급한 거 문제는 좀 받고 오시죠.
1: 받으시고.
2: 예, 요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네.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4916번님. 얼마 전 길에서 넘어져 앞니를 크게 부딪혔습니다. 흔들리는 느낌도 있는데, 에, 치과에 갔더니 엑스레이 상으로는 부러지지 않았으니, 일단 좀 지켜보자고 하시네요. 네. 앞니 색도 살짝 변해가는 것 같은데, 네. 색이 변하는 거 안 좋은 건가요? 흔들리는 건 시간 지나면 자리 잡는다고 남편이 그러던데, 얼마나 지켜봐야 할까요? 그러셨어요.
2: 나이가 궁금한데 남편이라고 하셨으니까 최소한 서른 이상은 되셨다고 보고요. 색깔은 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부러지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는데 네. 이제 이렇게 안에서 뇌출혈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색깔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 나중에 이제 신경출하고 씌울 수도 있고 네. 그냥 앞에만 이쁘게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우선은 지켜봐야죠. 흔들리는 건 거의 좋아진다고 봐야죠. 아, 안 부러졌다면.
1: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흔들리는 건 시간 지나면 자리 잡는다. 이게 맞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2: 네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2894번님 어금니를 뺀 남편이 음식 씹는데 지장 없다고 임플란트를 안 하네요. 질문입니다. 어금니가 빠지면 발음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셨는데.
2: 발음에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이왕이면 좀 하시죠.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둘 다 같이 먹고 살게. 예.
1: 네. 그 뉴스하는 이제 아나운서들이라면 몰라도
2: 네네네.
1: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뭐 발음에
2: 크게
1: 문제가
2: 차이는 없죠. 이제 어금니도 없죠. 어디 어금니냐 문제겠지만 네네. 요즘 임플란트 얼마 하지도 않는데 안 하면 옆에 치아들도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 제가 그렇구나. 어느 치아인지는 모르지만
1: 네네.
2: 그냥 얼마 하지도 않는데 요즘
1: 네.
2: 하나 하시죠.
1: 네.
2: 네네네.
1: 아, 저기, 그, 보내실 때, 문자 보내실 때, 구체적인 위치도 한번 이렇게 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4179번님. 저는 치아가 약한 편인데요. 가끔 치아가 아프고 양치를 하다 보면 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네. 때면 겁이 나서 양치를 못 하겠어요. 피가 나도 양치를 계속 해야 하나요? 그러셨어요.
2: 피날수록 거기를 더 열심히 닦아야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 이제 잇몸에 질환이 그렇죠. 생겼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2: 피난다는 건 염증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1: 염증이 있다는
2: 거기를
1: 얘기.
2: 피하면은 플라그가 더 생긴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오히려 정반대로요. 물론 이제 치석이 있거나 그러면 치과에서 제거를 하셔야죠. 피 네. 나고 그러면 최근 6개월, 1년 동안 안 가셨다 그러면 갔다 오시고
1: 네.
2: 그 뒤부터는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저는 이제 잘 닦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사실 조금 바쁘고 이런 날에 조금 이렇게 안 닦기도 하고 좀 그러잖아요. 자다가도 잇몸이 이렇게 욱신욱신 거릴 때 있어요.
1: 아.
2: 저도 가끔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1: 네.
2: 그러면요. 저도 두렵잖아요.
1: 아, 원장님도 피가 납니까?
2: 아, 그때 저도 좀 피곤하고 지금 약간 감기 걸려있는데.
1: 아, 네네.
2: 그러면요.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칫솔로 거기를 막 쑤셔요, 열심히.
1: 아.
2: 깨끗이 닦아야죠.
1: 네네.
2: 그러면 다음날 안 나요.
1: 아, 그렇군요.
2: 그렇죠. 옷이 더 오히려 더 열심히 닦아야죠.
1: 네, 오히려 더 열심히 닦으시고. 네. 그거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2: 네네. 그러니까 네. 이미 사이가 벌어져 있거나 그러면 치간 칫솔. 그런데 뭐 젊은 분들은 칫솔 위주로 저는 권장을 하는 편이고요.
1: 칫솔 위주로.
2: 칫솔 위주, 칫솔로 거의 다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1: 아,
2: 있어요.
1: 네네.
2: 치실도 꼭 필요한 사람만 쓰고 칫솔로 거의 다 해결된다.
1: 아.
2: 다만 나이 드신 분들 잇몸이 내려가가지고 치아 사이가 이미 뚫린 분들 있잖아요.
1: 네.
2: 그런 분들은 칫솔로 열심히 닦지만 안 되면은 치간 칫솔 좀 주라.
1: 네,
2: 보통 네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치간 칫솔도 이게 굵기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2: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철사 위에 있기 때문에 좀 아주 젊은 분들은 굳이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데 사이가 있는 건 본인이 아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네. 쩝쩝했을 때 뭔가 물이 통한다. 그 정도라면 치간 칫솔 쓰셔야죠.
1: 네. 네. 자, 2311번님 임플란트 시술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병원마다 가격 천차만별. 혹시나 시술 후에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걱정이 많이 돼서요. 그리고 시술은 한 번에 몇 개까지 가능한지도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2: 사실 저희가 하는 얘기인데 치과 의사 실력은 치과 의사밖에 모른단 말이 있습니다.
1: 아,
2: 사실
1: 그렇군요.
2: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 어디 누구 지역에서
1: 네.
2: 치과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지만 사실 그 사람 실력은 잘 모르는 경우도 좀
1: 없죠.
2: 있잖아요.
1: 네네네.
2: 그러니까 그만큼 치과 의사들도 혼돈하는데 환자분들이 인터넷 광고 같은 거 보고 알기는 어렵죠.
1: 근데
2: 다만 그냥 그래도 평균적으로 제 경험상 이렇게 보면 우선 광고 많이 하는 치과 피하시고
1: 네.
2: 예, 잘한다고 뭐 광고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
2: 광고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1: 그렇군요.
2: 생각보다 네네. 아주 비쌉니다.
1: 네.
2: 그러니까 좀 한 자리에서 꾸준히 오래 있었다. 그게 제일 믿을 만한 게 아닌가 생각이
1: 네네.
2: 돼요. 저는.
1: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2: 평도 중요하고
1: 평이나 이런
2: 그쵸?
1: 거.
2: 그렇죠. 한 자리에서 오래 있었다는 건 어쨌든 검증이 된 부분이잖아요.
1: 네. 네네. 지금 그 임플란트 시술을 몇 개까지 해도 안전한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2: 이것도 이제 뭐 부위마다 다른데 네. 그러니까 부위 네 군데인데 네 개를 다 다른 걸 연달아 네 개도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 네, 그렇지만 환자분의 건강 상태 봐가지고 네. 좀 시술 방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하나를 해도 너무 복잡한 수술이 있을 거고 네 개도 사실 간단한 부분이 있을 거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저는 환자 건강 상태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인데 시간 내기 어렵고 네. 같은 쪽인데 그러면 좀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아. 나이 드신 분인데 뭐 오히려 약 같은 것도 한꺼번에 많이 맞는 것도 불편할 수도 있고 오래 누워있는 것도 불편할 수 있고 그러면 네네. 좀 나눠서 하기도 하고. 네.
1: 지금 좀 비슷한 질문인데 9254번님이 어머님 연세가 80이신데 네. 임플란트 권유를 받으셨대요. 네. 그래서 연세가 있으셔서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그러셨는데 이 고령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네. 경우 원장님은 어떻게 결정하세요? 이 임플란트 결정할
2: 저는
1: 때.
2: 저는 개인의 의지로 봅니다. 그렇지만 아. 80은 요새 많은 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예. 아, 제가 네. 이제 가끔 80 하나 이런 분들이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그렇지만 한 70대 중반 그 정도 어른들이 아예 나이 먹어서 무슨 임플란트야 그러면은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른들한테 혼납니다.
1: 그렇죠.
2: 네, 무슨 75세가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지금 네네. 혼나요 어른들한테. 네. 그러니까 보면 오히려 제가 말리는 분도 계세요. 85세 넘어가고 이런데도 아, 나 그냥 몇 년을 쓰든 상관없어 그냥 할게 아,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 많죠. 그리고 정말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실제로 60대라도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막 다 많으신 분들 계시고 네. 80대라도 약 하나 안 드시고 건강하시고 고혈압, 당뇨도 없고 이런 분들은 수술 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 나이는 아. 숫자에 불과하다. 네. 다른 전신 건강 상태 뼈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고 네. 봅니다.
1: 보통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그럼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2: 그러니까 80대인데 하자고 했으면 네. 사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다 많은데 뼈도 네. 없어. 수술도 커야 돼. 그러면 뭐 그냥 네. 지내시는 거죠.
1: 권유하지 않으셨겠죠.
2: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있는 상태의 만족도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틀니를 쓰시는데 틀니가 너무 편하신 거예요, 이분은. 네. 나는 좋아, 틀니가. 그러면 그냥 지내시는데. 네. 틀니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아. 그러면 사실 고생하시더라도 임플란트
1: 하셔야죠.
2: 네, 그런 네. 부분까지도 같이 봐야죠.
1: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어린이들 관련해서 이제 또 질문이 네. 좀 들어왔는데. 5184번님. 5학년 딸이 구강검진 하다가 과잉치가 발견됐대요. 네네. 대학병원을 가라고 하던데 알아보니 수술을 해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네네. 정말 수술로 빼야 하는 건가요? 그러셨어요.
2: 과잉치도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이제 네. 위, 앞니 가운데 사이에 있는 게 제일 흔하고 네네. 그다음에 작은 어금니 부분이 제일 흔합니다. 근데 그게 치아가 나는데 방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빼는 게 좋고요.
1: 빼는 게 좋고요.
2: 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그래야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인 위치로 갈 거니까 네네.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면 지켜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판단은 치과 의사가 해봐야 되겠죠.
1: 그렇군요. 꼭 대학병원에서 해야 됩니까?
2: 아니 뭐 대학병원이 사실 약간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긴 해요. 네. 대학병원 좀 너무 좋아요.
1: 아 그래요?
2: 그렇죠. 너무 좋아해죠. 아니 대학병원에 있다가 네. 거기서 하던 사람이 나와서 다 개원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한테는 안 가고 그 규모가 큰 오히려 대학병원은 외국 같은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대학병원이 제일 싸요. 네네. 왜냐면 이제 전문적인 교수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교육 연구 기관이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졸업해가지고 얼마 안 된 배우는 선생님들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더 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병원 규모를 좋아하셔가지고 네네. 대학병원 가서 오히려 더 비싸게 하는 경우도 좀 있죠. 그냥 요즘은 전문의 제도도 많이 시행되고 네. 본인이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밖에서 잘하는 분한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경험도 많고.
1: 그렇군요. 네.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4488번님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가 맵다고 어른 치약 쓰기를 너무 싫어하네요. 아직도 어린이 치약을 쓰는데 계속 써도 될까요? 이러셨습니다.
2: 네, 안 쓰는 것보다야 써야죠.
1: 아, 네, 그렇죠.
2: 근데 어른 치약이 매운가요? 저희는 네. 하나도 안 맵게 느껴지는데.
1: 아, 네. 네. 또 어린 치약을 쓴다 그래서 뭐 이게
2: 아니, 그럼 전혀 왜냐면 네. 뭐 어른 치약이라고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뭐 잇몸 성분에 좋다고 하지만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1: 네네. 네. 아직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네네네. 어린 치약 쓰고 네.
2: 무조건
1: 어른이 네. 어린 치약 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밖에 PD가 오는데 참 저 네. 질문이 좀 그러네요.
2: 네, 질문이 그렇긴 한데 예. 사실은 치약은
1: 만약에 없어 예. 치약이 없어 급하게 써야 되면 쓸 수 네. 있는 거죠.
2: 근데 치약보다 제일 중요한 건 칫솔질이다. 아, 그러니까 칫솔. 제일 중요하죠. 네.
1: 네. 여기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칫솔질은 보통 이제 위아래로 하는 게 좋다라고 네네네. 저는.

0: 이제 상식적으로 네네. 알고 있는데 그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1: 그러니까 안 닦는 것보다는 옆으로라도 닦는 게 좋고 그죠? 네. 제대로 닦으려면 어쨌든 치아는 결이 위아래로 돼 있지 않습니까?
0: 아, 네.
1: 근데 사이사이로 잘 닦으면서 낀 걸 빼내는, 그러니까 저는 마룻바닥을 제일 많이 비유해요.
0: 아, 마룻바닥.
1: 마룻바닥. 어쨌든 네. 틈이 있잖아요. 치아 사이마다.
0: 그렇죠.
1: 저 마룻바닥도 보면 옛날 마룻바닥 지금처럼 네네. 막 틈없이 만들어진 거 말고.
0: 네.
1: 그러면 당연히 그 결로 닦는 게 아무래도 닦는 데는 가장 효과가 좋긴 하겠죠.
0: 그렇죠.
1: 네네.
0: 마룻바닥. 아, 이해가 확 네네. 오네요. 네. 청취자분들이 오늘 시원시원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 잘해주셔서 참 재밌다고.
1: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뭐 답변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도 새로운 게 없어요. 네.
0: 문자를 주십니다. 자, 6109번님은 4학년 어린이가 유치가 다 빠지지 않은 상태인데 치열 교정해도 될까요? 이러셨어요.
1: 아, 그거는 이제 그것도 진단은 사실 소아치과에서 교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0: 네네.
1: 아, 이게 참 그래요. 왜냐면 이게 참 조금 더 기다리면 좋겠지만 네네. 사실 누가 옷 사러 왔는데 좀 이따 사세요. 그렇게 쉽지 않죠. 아,
0: 그래서
1: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네네. 치과 가서 양심을 믿어 봐야죠. 그러니까 네네. 꾸준히 다니는 치과가 있고 꾸준히 다니는 치과가 있고 주치의가 있고
0: 네.
1: 그렇다고 하면 그 치과 원장님은 어차피 내가 이 환자가 계속 내가 주치료할 것 같다면 굳이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0: 네네.
1: 근데 그냥 막 쇼핑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0: 안 되겠죠.
1: 또 내가 놓치는지 그냥 네. 지금 하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0: 아하.
1: 분명히 어릴 때 해서 좋은 건 분명히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그 또 너무 일찍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너무 오래 하는 경우도 좀 있겠죠. 근데 그 판단은 또 치과 의사가 해야 되겠죠.
0: 아직 어리니까요.
1: 네네. 네. 부모님도, 어릴 때 네. 방향을 잡아주거나 조금 가이드를 해주면 좋은 경우도 좀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쵸?
0: 네네. 네.
1: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조금 더 늦게 성장이 좀 끝날 때쯤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한데.
0: 보통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요.
1: 케이스마다 좀 다르죠.
0: 네. 자, 3697번님은 잇몸은 한번 내려가면 올라오기는 힘든가요? 이러셨어요.
1: 올리는 뭐 수술이나 방법이 아주 많긴 한데
0: 네.
1: 쉽진 않죠.
0: 쉽진 않군요.
1: 네, 쉽진 않죠. 아. 그리고 이제 뼈가까지 내려간 거는 더 쉽진 않고요.
0: 네네. 네,
1: 더 어렵죠.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지키는 건 그보다는 쉽습니다.
0: 지키는 거요?
1: 네. 있는 걸 지키는 거 쉬우니까 지금부터 네. 열심히 잘 닦으시고 잘 치과 잘 가시고.
0: 네. 그렇군요. 아, 그거 궁금했습니다. 칫솔질을 이제 할 때 양치할 때 식후 바로 하는 게 좋습니까? 조금 있다 하는 게 좋습니까?
1: 저도 그런 얘기 치료 아니 3분 안에 하면 오히려 이제 뭐 너무 일찍 하면은
0: 네, 너무 무슨 법칙이 있더라고요.
1: 그렇죠. 뭐 333 있는데 네. 333 법칙이 전 세계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0: 아, 그래요?
1: 우리나라에밖에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냥 외계 쉬우려고 또 3자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또 이름이 김영삼이라 좀 그렇긴 한데
0: 네, 네.
1: 3을 좋아하고 뭔가 법칙 만들고 이런 걸 좀 우리나라에
0: 그런 걸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1: 외국 가면 네. 대부분이 투투입니다.
0: 아, 투투.
1: 2분.
0: 2분.
1: 그리고 하루 두 번.
0: 하루 두 번.
1: 네, 333. 아예 못 지키느니.
0: 네.
1: 아예 못 지키느니. 그거라도 해.
0: 아.
1: 사실 외국 사람들 보면 점심 먹고 일하는 사람 저는 많이 못 봤어요.
0: 아,
1: 치과 같은 데는 좀 낫긴 한데.
0: 네.
1: 쉽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0: 바쁘니까.
1: 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많이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많이 닦을수록 좋긴 한데. 네. 333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네.
0: 그래도 그거라도 지키는 게 어디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1: 그러니까 333을 하다가 보면 너무 안 지, 그러니까 식후 30분의 약 먹기라고 하지만 네. 그것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0: 아, 그렇군요.
1: 식후 30분의 약 드세요.
0: 아, 그래요?
1: 네.
0: 처음 알았네요.
1: 네. 식후 30분의 약 드세요. 까먹고 안 먹을까봐 바로 드시죠.
0: 네, 바로 먹죠.
1: 그렇죠. 사람들은 네네. 다 마찬가지죠.
0: 보통 요즘은 그냥 바로 드세요.
1: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식후 30분에 다 까먹거든요.
0: 네네.
1: 예,
0: 네,
1: 마찬가지로 3분 뭐, 아유, 그냥 바로 닦으세요. 네네. 생각날 때. 네.
0: 아,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1: 아이고, 네. 이런 안타깝습니다.
0: 아니, 저기, 김영삼 원장님은 앞으로 모실 때
1: 네.
0: 두 시간을 좀 터서.
1: 아, 네. 네.
0: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퀴즈 내드렸는데 정답, 네, 정답은 3번 어금니였습니다. 유산균 받으실 분 7691번님, 2894번님, 3808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2775번님, 이렇게 네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칫솔은 부드러운 게 좋은가요? 뻣뻣한 게 좋은가요? 이런 질문이 좋았네요.
1: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뻣뻣한 거를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0: 네네네.
1: 잘 닦으라고.
0: 아, 부드러운 건 그냥
1: 조금 이제 잇몸 좀 아프고 그럴 때 네.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이 너무 네. 부드러운 걸만 닦다 보면 그나마 부드러운 것도 처음은 좀 괜찮은데 조금만 네. 닦으면 또 너무 흐물흐물해진다고 그러나 저는 좀 구석구석 열심히 잘 닦아주기 때문에 일반 네. 모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뻣뻣한 게 좋습니다.
1: 네네. 시원시원하게.
0: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치아 건강 지키는데 꼭 필요한 습관 하나. 그 방금 말씀하신 거네요.
1: 저는 그냥 무조건 틈 날 때마다 네. 구석구석 잘 닦자.
0: 구석구석 잘.
1: 구석구석
0: 닦자.
1: 칫솔이 구석구석 잘 닦자. 네. 1년에 한 번씩 치과 가서 꼭 스케일링 하자.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엄청난 환자들이 몰리는 그런 치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닥터스를 위해서 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시원시원하게 네네. 네 숨김 없이 네네.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오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강남 레옹치과 김영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3: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4: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5: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4: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0: 반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꼬리 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은데요. 이렇게 당분간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으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근 시간대라 도로 곳곳의 작업은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고요. 지금은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돌발 상황도 계속됩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데 기름램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데는 한남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근 차량도 많아서 마포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1도, 습도는 38%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K-닥터스 재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새로운 프로그램 우두에 열린 진료실 K-Doctors의 진행자 박수연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주변 분들께 물어봤습니다. 병원 갈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뭔가요? 돌아온 대답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진료실 들어가면 긴장돼서 잊어버려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싶어서 그냥 나와요. 인터넷에는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이 많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증상인데 어떤 곳은 수술해라, 어떤 곳은 안 해도 된대요. 뭐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끄러운 질문도 사소해 보이는 질문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요. 진료실 문턱은 낮추고 여러분의 궁금증은 높이는 시간. 의사 가운을 벗고 편한 대화로 만나는 의료정보. 그것이 모두의 열린 진료실 K-Doctors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오늘은요, 기념비적인 첫 시간인데요. 우리 몸의 중심축, 척추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목이 뻐근하고 팔이 저려서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저려서 쉬었다 가야 한다. 뭐 이런 고민 혼자 안고 계셨죠? 오늘부터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두의 열린 진료실 K-Doctors 시작해볼까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K-닥터스의 진행자 박수연입니다. 오늘이 첫 방송이라 솔직히 좀 떨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굉장히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함께 나누고요. 전문의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병원 가는 용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불안을 덜어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실되게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들 익숙하시죠? K-pop, K-drama, K-food 등등등 마찬가지로 우리 프로그램의 이름은 K-doctors, K-

0: 코리아를 뜻합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죠. 특히 척추 분야는 수술 기술과 치료 성적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훌륭한 의료진들을 모시고요. 우리 건강과 관련한 정보들을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청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두의 열린 진료실 K-Doctors는 TBS와 성공 213의 공동 제작으로 이뤄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FM 95.1MHz TBS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채널 K-Doctors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골뱅이 KDRS213 골뱅이 KDRS213을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K-Doctors가 모두의 열린 진료실인 만큼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방송 중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질문은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유튜브 라이브를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골뱅이 KDRS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몸의 중심축인 척추,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누구랑? 바로 이분입니다. 박영목 신경외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예.
0: 처음 뵀는데요. 오늘 주제가 척추예요. 사실 저도 요즘 이 자세가 엉망이라 이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하루 종일 거의 의자에 앉아 있고요. 아침부터 5시까지 9-to-5. 그래서 뭐 컴퓨터를 오래 보기도 하고 주변 동료들도 뭐 목 디스크, 거북목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이런 어떤 일상적인 불편함 그리고 통증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1: 대부분이 그런 증상으로 오시게 됩니다. 뭐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일하다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현대인들은 척추 질환이 보통 일상생활 하다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직업적인 요인이나 생활 습관이 굉장히 많은 원인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시고요.
0: 네.
1: 실제로 뭐 디스크가 실제로 우리 뭐 디스크 터졌다 그러잖아요.
0: 네.
1: 목 디스크든 허리 디스크든 실제로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 오셨지만 크게 다쳤다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그냥 가벼운 뭐 삐끗함 이 정도로 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일상생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척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데 잘못 관리하면 몸 전체가 무너진다고도 하죠.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뭐 허리 디스크 하면 중장년층의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20대, 30대도 허리나 목 디스크로 병원을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젊은 층에서도 척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긴 걸까요?
1: 젊은 층에서 척추 뭐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는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의외로 이제 척추 질환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인들이 옛날과 생활하는 게 많이 바뀌었다고는 해도 실제로 이 척추 질환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0: 네.
1: 너무 어린 나이에 생기는 경우 뭐 10대 후반이나 아니면 뭐 20대 뭐 이런 경우에 생기는 경우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허리가 안 좋거나 척추가
0: 네.
1: 안 좋은 경우들을 꽤 많이 봅니다. 그건 이제 모든 질병은 유전이랑 이제 가족력은 조금 다르긴 한데 유전병이라는 거는 뭐 부모가 그 병이 있으면 무조건 걸리는 걸 대부분 유전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족력은 굉장히 많죠. 뭐 혈압이 많은 집안은 혈압이 많고 뭐 유방암이 많은 집안은 유방암이 많고 그래서 얼굴 생긴 거나 뭐 키나 뭐 다 닮는다 그러는데 병도 닮습니다. 그래서 뭐 혈압, 당뇨도 다 닮는데 척추질환도 역시나 가족력이 있습니다. 뭐 정확한 퍼센트는 뭐 연구가 뭐 정확하게 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확실히 가족력은 있다고 느껴집니다.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특히 젊은 층에서 유난히 젊은 층에서 생기는 경우는 왜냐하면 특별히 뭐 직업을 뭐 10년, 20년, 30년 같은 일을 반복한 40, 50대 중장년층이 네. 아닌데도 생기는 경우는 이제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운동선수들. 약간 운동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좀 몸을 좀 혹사시켰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분들이 오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좀 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흡연도 좀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했거나 그런 흡연량이 많거나 그러면 네. 젊은 나이에 이제 디스크 질환 발병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0: 네. 아, 저는 척추 질환에도 가족력이 있는지는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1: 그러니까 가족력이라고 이제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40% 가족력이 있다, 60%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퍼센트들은 뭐 연구 결과마다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진료실에서 실제로 만나보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40, 50대나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 생기거든요.
0: 네.
1: 근데 유난히 나이에 비해서 또 건강하신 분들도 있어요. 막 60대, 70대인데 40대, 30대의 척추 건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0: 와,
1: 그래서
0: 네.
1: 그 느낌적으로 계속 여쭤봅니다. 여쭤보면 네. 부모님 중에 한 분이나 뭐 다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0: 네. 네. 저희가 좀 실제 사례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뭐 이래서 30대 직장인인데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가 뻣뻣하고 다리가 뭐 찌릿찌릿한다든지 추간판 탈출증 이라고 있어요. 이게 사실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추간판이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이게 디스크인 건가요?
1: 그렇죠. 그게 디스크입니다. 네. 디스크는 질병명이 아니라 추간판이 원래 이제 디스크죠. 영어로는 네. 디스크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말로는 추간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은 이제 디스크 터졌다라는 거죠. 탈출. 그러니까 디스크가 제자리에서 탈출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 네.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0: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뭔가 이 디스크가 충격을 흡수하는 일종의 쿠션이라고 보면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이게 디스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터졌다 하면은 이 디스크가 빠져나와서 주변 신경들을 뭐 건드리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0: 네.
1: 우리가 척추는 이제 몸의 기둥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척추뼈는 이제 뭐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라디오 방송 특성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추체라고 하는 척추뼈가 있습니다. 가장 큰 뼈가 있고 그 뼈랑 뼈 사이에 아주 큰 그 원형의 그 연골판이 있습니다. 그 연골판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요.
0: 네.
1: 이제 겉에 이제 그 말 그대로 충격 흡수를 해주는 그 수액이라고 하는 그 말랑말랑한 그런 재질의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싸고 있는 그게 다른 데로 이동하면 안 되니까 아주 짱짱하게 뼈랑 뼈를 연결하면서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게 섬유 조직이 싸고 있는데 그걸 이제 섬유륜이라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 같은 구조로 하고 이해하시면
0: 네.
1: 되는데요. 디스크가 터진다는 건 일단 섬유륜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수액이라는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튀어나온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이제 척추뼈의 그 뒤쪽으로 신경이 주로 다 지나가기 때문에 뒤쪽으로 튀어나왔을 때 이제 방사통이라고 하는 그 다리까지 내려간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신경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증상이 동반이 되는 거고 디스크는 무조건 앞뒤 어디로 찢어져도 허리는 아픕니다.
0: 네. 네,
1: 디스크를 아까 말한 섬유륜이라고 하는 그 겉에 그 껍데기 역할을 하는 그 부분 표면에 엄청나게 많은 통증을 느끼는 센서들을 같은 그런 신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충격을 받거나 찢어지거나 압력이 올라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여러 가지 컨디션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고 그게 이제 대부분 허리만 아프죠. 그런
0: 네.
1: 경우는 그 디스크가 손상된 부분에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0: 그리고 다리까지 찌릿찌릿할까요?
1: 다리까지 찌릿하려면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신경적으로 디스크가 밀려 나오고

0: 나오면서 네. 다리로 가는 신경을 건드려야 다리까지 나오, 아픈 거니까 다리가 같이 아프면 좀 심각한 상태의 디스크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 저희가 네. 지금 자세가 안 좋은 얘기를 제가 앞서서 잠깐 했었는데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할 때 우리의 허리에 가장 큰 부담이 가는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0: 일단은 허리는 모든 자세가 일단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부렸다 폈다 하는 플렉션 익스텐션이라 그러죠.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도 디스크가 그 섬유륜이라는 게 찢어질 수 있는 컨디션이 되죠.
1: 네.
0: 그러니까는 과하게 뒤로 젖히면 앞이 찢어질 것이고요. 앞으로 과하게 숙이면 뒤가 찢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좌우로. 너무 심하게 돌리면 옆방향으로 찢어집니다. 또 옆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불신이라 그러는데 측방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 것도 과한 힘이 가해지면 찢어지겠죠. 스트레칭이랑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그 방향에 너무 과하게 하거나 너무 반복적인 운동. 예를 들면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를 지금은 다 좀 삼가하라고 하죠. 우리 어릴 때 했던 체력장에서 네네. 했던 거. 그게 복근을 단련하기보다는 디스크를 망가뜨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아이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는 너무 과하게 같은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면 이 섬유륜이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1: 네.
0: 스트레칭은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만 하는 그쵸. 거죠. 네, 몇 번만 해서 하는 거고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보통 매트 운동이라 그래서 왜 대표적인 게 플랭크가 있겠죠.
1: 네.
0: 플랭크 운동이 코어 머슬 운동할 때 허리 쪽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운동입니다. 다만 이제 어깨나 이런 데가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무리가 따르겠지만 그래서 자기 몸 컨디션에 맞춰서 운동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뭐든지 과하면 역시 좋지 않군요. 디스크 터지면 끝난다고 진짜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가요? 이걸 사실 참는 이 통증을 참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좀 모든 병이 그렇듯 그냥 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기 진단, 조기 발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0: 그러니까 이제 척추는 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척추뼈라는 거는 이제 관절이자 신경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신경 쪽에서 보면 뇌랑 똑같이 중추신경계에 들어가고요.
1: 네.
0: 굉장히 중요한 신경계는 이제 우리가 이런 팔다리를 지나가는 말초신경계랑 이제 뇌랑 척추인 중추신경계로 나눠지죠. 중추신경계의 특징은 재생이 안 된다는 거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심해지면 중추신경계인 척수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또 병원에 계속 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통증도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척추는 무릎이나 어깨나 이런 데처럼 또 관절 계통이기도 하죠. 관절이 같은 관절이 굉장히 많이 연결된 구조물인 거죠. 그러니까 뭐 허리는 5개, 뭐 등은 12개, 목은 7개 이런 네네. 식으로 관절들이 쭉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절에 또 한 마디당 디스크 말고도 뒤쪽으로 등 쪽으로 후관절이라고 두 개씩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디에 관절이 세 개씩 있는 아주 복잡한 구조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1: 네.
0: 관절 자체에 병도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관절통도 있고 근육통도 있고 신경통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허리 쪽이 아프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허리만 아프냐 아니면 방사통이라고 해서 엉뚱한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간혹 뭐 허리는 전혀 안 아픈데 방사통만 있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두 개가 같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방사통이 일단 동반이 되면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좀 체크를 받으셔야 되고 허리만 아프다, 목만 아프다 이런 경우는 관절통일 수도 있고 근육통일 수도 있고 뭐 옛날 말로 담결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며칠 쉬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서. 그래서 아픈 증상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1: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사통은 어떻게 알죠?
0: 방사통이라는 거는 이제 팔다리로 전달되는 통증이죠. 그러니까 목 디스크는 팔로 전달이 되고요. 대부분 뭐 다리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 네.
0: 허리는 이제 엉덩이랑 발 다리 쪽으로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서 엉치라 그러죠. 이 네. 엉덩이 뒤쪽이 같이 아픈. 심하면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타고 내려옵니다. 찌릿하게. 아. 그러면서 뭐 표현은 되게 다양하세요. 욱신거린다, 쑤신다, 뭐 저리다.
1: 그렇죠.
0: 뭐 시리다. 뭐 표현은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걸 다 통틀어서 방사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사통에 동반된 요통은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로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8555님이 안녕하세요. 저희 초5 아들과 함께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디스크 터지셔서 수술하신 뒤 1년이 넘었는데요. 허리 보호대를 착용 안 하시면 생활하시기 힘들다고 하세요. 착용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불 깔고 주무시는데 침대를 사드리는 게 더 좋을까요?
0: 굉장히 어려운 질문.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에 따라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조기를 오래 차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 네. 후에나 아니면 허리에 골절이나 이런 외상이 심한 경우에 저희가 보통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고 아니면 짧으면 2주 정도 이제 보조기를 착용을 시키는데요. 네. 그거는 우리 몸에서 관절이든 어디든 손상을 받으면 이 휴식이 무조건 필요하고 손상된 조직이 다시 만들어지려면 2주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일단 안정을 시켜주는 거죠. 안 쓰게 만드는 겁니다.
1: 네. 예,
0: 그래서 근데 단점이 있죠. 안 쓰면 무조건 근손실이 옵니다.
1: 그쵸.
0: 아, 근손실이 오는데 그 근손실보단 환자가 그러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원래 근육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연세가 한 80 뭐 이렇게 되셨다 그러면 운동한다고 근육이 잘 만들어지는 연세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제 보조기가 없으면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너무 굽거나 뭐 이제 노인성 척추라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제 근육이 못 버티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하려면 허리에 뭐 나사 수술이라 그러는데 유압 수술이라 해서 큰 수술을 받아 허리를 필 수는 있으나 너무 위험하고 득보다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보조기를 운동하거나 외출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간헐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계속 차고 계시는 건 추천하진 않고요. 어디 좀 걸어가거나 어디 좀 외출하거나 이럴 때는 차시는 게 나으실 때도 있습니다.
1: 연세가 아. 74세시라고 합니다.
0: 74세인데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원래 굽은 등이 좀 있거나 네. 그러시면 보조기를 간헐적으로 차시는 게 활동하시기 편하다 그러면 운동할 때 차거나 이제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두 번째 질문도 저는 궁금한데 이불을 깔고 주무신데요. 침대를 사드리는 게 더 좋을까요? 라고 지금 질문하셨거든요.
0: 일단은 척추 의사들은 우리나라 관절이나 척추를 보는 의사들은 바닥 생활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침대에서 일어나서 침대에서 누웠다 일어나서 사람이 일었을 때까지의 동작과 바닥에 누웠다가 일어날 때까지의 동작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1: 네.
0: 아무래도 어깨부터 이렇게 다 밀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지탱을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서 쓸 때는 이제 자는 자세 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뭐 내가 편한 데서 자면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침대라는 거는 이제 그 불필요한 동작들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바닥에 앉는 거를 굉장히 제일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1: 무리가 갈 수밖에 없군요.
0: 그렇죠. 옛날 뭐 사극에서 보는 그런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네. 한반 다리로 앉아 있는 게 뭐 고관절부터 무릎이랑 허리에 다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 생활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855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잠깐 쉬고 올게요.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0951 단문 50원 장문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라이브 저희 그 골뱅이 KDRS213을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TBS 캠페인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0: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1: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

0: 모두의 열린 진료실 K-Doctors.
1: 네, 지금 K-Doctors 그 첫 번째 시간 지금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척추를 주제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실제 사례를 좀 하나 알아봤는데요. 허리가 뻣뻣하고 다리까지 찌릿한 이런 그 증상에 대해서 잠시 이제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이제 사연도 저희가 받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편하게 저희 그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샵 095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허리에 이어서 지금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젊은 분인데 손가락이 찌릿찌릿하고 새끼손가락 쪽이 찌릿찌릿하고 팔에 힘이 안 들어간대요. 최근 들어서 팔에 힘이 빠지고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증상인가요?
2: 새끼손가락이 찌릿찌릿하다.
1: 네, 새끼손가락이 찌릿찌릿하고 네. 팔에 힘이 빠지고
2: 네.
1: 네. 그리고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좀 허리 쪽에 문제가 좀 많았다고 해요.
2: 일단은 가장 먼저 팔 쪽으로 저리고 아프고 힘이 빠진다 그러면 가장 많은 거는 목 디스크가 맞습니다.
1: 아.
2: 경추 질환이 제일 많고요.
1: 네.
2: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뭐 팔꿈치에 병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마디마다 신경이 지나가면서 걸려드는 그 좁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 네.
2: 왜 우리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팔꿈치에 병이 좀 생기면 주로 새끼손가락 쪽으로 저린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1: 네.
2: 손목에 병이 생기면 주로 새끼손가락은 좀 잘 안 저리고 이 전체 손바닥 전체적으로 저리고 그러니까 눌린 신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증상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1: 네.
2: 또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름도 어려운데 뭐 흉곽 탈출 증후군이라 그래서 그 목에서 어깨로 지나가는 그 터널이 있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목 디스크가 근데 압도적으로 많죠.
1: 네.
2: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 가시면 목부터 검사를 합니다. 목부터 검사를 해서 그 증상과 매칭이 된다고 하는데 그 증상을 유발하는 병변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검사상에서 확인이 되면 이제 그게 원인이 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건 목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다른 것들을 막 뒤지죠.
1: 네.
2: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뒤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검사들을 한 번에 다 하는 거는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1: 그쵸.
2: 가장 환자를 이제 왜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그래도 이제 해야 되는 거냐면 요새 뭐 워낙 AI한테도 물어보면 어느 정도 알려주기
1: 네.
2: 때문에요. 근데 이게, 이런 증상을 가졌을 때, 어떠한 증상을, 환자 A라는 증상을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이 보통 타다다닥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하나씩 찾는 거죠.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1: 네.
2: 그래서, 그분도 목일 가능성이 가장 많죠.
1: 지금 여기 또 어려운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경추 추간판. 탈출증.
2: 네.
1: 이건 뭐죠?
2: 그게 목 디스크입니다.
1: 아, 그게 목 디스크군요. 네.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특히 요즘 현대인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하잖아요.
2: 네.
1: 젊은 친구들도 나 거북목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일자목이 있고 거북목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2: 비슷한 겁니다.
1: 네.
2: 크게 그게 뭐 근데 이제 거북목은 아예 이 어깨 중심, 어깨 라인에서 원래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1: 그쵸.
2: 사람 몸이 귀랑 어깨랑 엉덩이의 중심이 쫙 선을 쫙 옆에서 봤을 때 바른 자세가 딱 되면 이게 딱 맞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자목은 봤을 땐 괜찮은데 엑스레이를 딱 찍었더니 척추가 일자로 딱 서 있는 원래 C자 모양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후만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1: 후만 상태요.
2: 아니, 전만 상태라고
1: 네.
2: 하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국말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C자 모양이 돼야 되는데
1: 네.
2: 그게 안 되고 일자로 딱 서 있으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디스크에 무리가 오는 그 뼈의 그 모양이라고 보는 겁니다.
1: 네.
2: 밸런스에서. 근데 거북목은 아예 이렇게 앞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0: 어깨보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거잖아요. 이렇게 네. 빠져가지고 거북목은 대부분 일자목을 같이 동반하죠. 아. 그러니까 더 조금 더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1: 그러니까 일자목이 좀 더 안 좋아지면 거북목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0: 꼭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러니까 자세가 거북목은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냥 거북목에 가장 뭐 어느 정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중에 이제 왜 라운드 숄더라 그러죠. 이렇게 계시는 건 이러면 네네. 당연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가 거북목이다 일자목이다 했을 때 목을 뭐 뒤 위를 쳐다본다고 낳는 게 아니라 어깨를 펴야 됩니다. 네. 가슴을 내미는 거죠. 약간 이렇게 내미는 건데 그거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른 머리의 위치를 잡아주는 데는 내가 이걸 들어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슴을 내미는 네. 게 가장 1차적인 자세 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앉아 있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1: 네, 그렇죠.
0: 이렇게 되면서 머리가 앞으로 쑥 빠져서
1: 저도 지금
0: 이렇게 뭔가 하게 됩니다. 네. 이 자세가 처음에는 근육이 이완된 자세이기 때문에 편한데 이대로 있다 보면 디스크에는 무리가 오죠.
1: 네.
0: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년 계속 그렇게 쌓이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여기 문자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애니팡95님이요. 계속 엉치가 뻣뻣해지고 또 풀어지고 하는 증상은 괜찮을까요? 약 복용은 약하게 하기도 하신대요.
0: 나이대가.
1: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엉치가 뻣뻣해지고 또 풀어지고 하는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둘 다 안 좋지만 어떤 게 더 위험한가요?
0: 빈도는 허리 디스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만 네. 이제 그 잠재적인 위험성은 목 디스크가 위험한 경우들이 더 있죠.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척추는 중추신경계이기도 하는데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무서운 건 마비죠. 그러니까 중풍처럼 우리가 왜 다쳐서 사고로 척추 골절이 돼서 신경이 같이 손상을 받으면 사지마비가 네.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허리랑 목이랑 신경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디스크가 터졌을 때 사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목 디스크가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성이 좀 더 많은 게 목 디스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척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계신 분은 신경외과 전문의 박영목 선생님이십니다. 아까 그분 애니팡팡구호님은요, 60세라고 하세요. 네.
0: 엉치가 아픈 원인은, 크게 두 개밖에 없죠. 고관절의 문제거나, 허리의 문제거나, 보통 엉치라고 하면 뒤쪽이니까요.
1: 네.
0: 엉덩이 쪽 뒤쪽이 아프신 경우는 허리가 원인인 경우가 좀 더 많고요. 앞쪽 사타구니 쪽이라 그러죠. 이 고관절을 이렇게 앞뒤로 봤을 때 네. 뒤나 옆쪽이 아픈 경우는 허리인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원인이 오히려 그리고 앞쪽에서 그 앞쪽과 사타구니 쪽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고관절인 경우가 관절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환자분들을 처음에 뵈서 여쭤볼 때 어디가 아프시죠? 뭐 그리고 뭐 할 때 아프시죠? 뭐 몇 가지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엉치가 아프다고 물어보신 분도 이게 뒤쪽이겠죠. 뒤쪽이면 이 엉덩이 아래쪽이 아픈 건지, 그 다음에 위쪽이 좀 아픈 건지, 옆인지, 뭐 이런 게 또 어느 정도 중요하고 왜 그러냐면 네. 이 엉덩이 근육 자체의 문제로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뭐 병원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좀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름도 어렵죠.
1: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0: 이상근 증후군. 근육의 이름이 이상근육입니다. 이상근.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인데 그게 이제 엉덩이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 고관절하고 그 천골을 연결해 주는 근육인데 이 근육 바로 뒤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좌골신경이라는 큰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좌골신경은 또 허리에서 나와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의 이름인데
1: 네.
0: 이제 그 신경을 압박하면서 이제 엉치가 뭉치고 아프면서 다리까지 아픈 증상을 만들거든요.
1: 그러니까 네.
0: 디스크랑 거의 비슷한 증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생겼을 때 엉치가 뭉치는 증상을 첫 번째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뭉쳤다 풀렸다 하면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0: 덩치가 뭉치고 뻣뻣하고 아프면서 허벅지나 종아리까지 내려가는 증상이 있는지
1: 네.
0: 그러면은 대부분 허리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양반다리라 그러죠. 이렇게 고관절을 네네. 이렇게 옆으로 했다 안 했다 외전 내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걸 해봤을 때 아프다 그러면 고관절 문제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자가 진단하기 쉽지는 않으신데
1: 그러네요.
0: 그래서 원인이 허리인데 엉덩이 쪽에 주사 맞고 물리치료 해봤자 안 났습니다.
1: 네.
0: 허리에 주사를 맞아야 낫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그쵸. 그래서 엉치 통증이라고 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원인이 허리에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네.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싶네요.
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선생님 여기 유튜브에 알라이 TV님이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스크가 살짝 있었고 치료해서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살려고 유지하는데요. 아직도 저에게 맞는 베개와 매트리스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허리를 잘 받쳐주는 매트리스가 좋은지 베개는 최소 이런 각도는 하지 말거나 뭐 목은 받쳐야 하거나 이런 기준이 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0: 일단은 중립 자세라 그러죠. 중립 자세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중립 자세요?
0: 그렇죠. 중립 자세라는 건 척추를 중립 자세라는 건 앞에서 봤을 때는 일자로 쭉 내려가야 되죠. 네. 그리고 옆에서 보면 S라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잘 때도 그 모양이 나오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1: 네.
0: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결국엔 내가 옆으로 자냐 똑바로 자냐 엎드려 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자는 사람들은 매트가 너무 딱딱하면
1: 네.
0: 너무 물렁물렁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 S라인이 그 중심 그러니까 중립 자세가 만들어져야 제일 편하게 자고 깨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매트가 좀 쿠션이 너무 물렁물렁한 사람들의 뭐 수면 자세에 따라서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딱딱한 데가 난 자고 일어나면 더 편해라고 하면 그게 본인의 수면 습관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1: 네.
0: S라인도 사람마다 각도가 조금씩 달라요. 정상 각도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요추 전만이라고 그러죠.
1: 아까 네.
0: 이제 휘어 있잖아요. 목도
1: 네.
0: 그렇고 그게 어떤 사람은 50도 정도 되고 어떤 사람은 30도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어떤 침대가 제일 좋다라기보다는 제일 좋은 건 체험을 해보고
1: 네.
0: 구입을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1: 중립 자세가 중요하다.
0: 그러니까 그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는 똑바로 자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나는 똑바로 자요. 그럼 베개가 높으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0: 너무 낮아도 안 좋고 이렇게 해놓고 자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고 자도 안 되죠. 근데 옆으로 주로 자는 사람들은 베개가 너무 낮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1: 그쵸.
0: 내가 왼쪽으로
1: 머리가
0: 놓으면
1: 떨어지죠.
0: 떨어지죠.
1: 네.
0: 또 너무너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옆으로도 잤다 똑바로도 잤다 뭐 엎드려 뭐 뱅글뱅글 돈다 그러면 이제 그런
1: 이거
0: 건데
1: 이거 뭔가 정답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0: 없어요. 네. 정답이 없어서 저는 진료실에서 많이 여쭤봅니다. 그러면 제일 좋으면은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갔어요.
1: 네.
0: 여행을 갔는데 어떤 호텔에서 잤는데 너무 다음날 아침에 편하다. 그러면 그 브랜드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 강도가 자기한테 딱 맞는 거죠.
1: 그렇군요.
0: 내 수면 습관이랑 내 체형에 맞는 거라서
1: 네.
0: 모든 거에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일단은 내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뉴트럴 포지션, 그러니까 중립 자세가 만들어지는 게 일어나서도 제일 편하겠죠.
1: 이거는 좀 테스트를 좀 해보셔야겠네요.
0: 네.
1: 네.
0: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1: 네. 잘 들으셨나요? 이런 사례도 또 있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해서, 반복하는 분들. 이건 60대신데요. 5분 이상 걷기 힘들대요. 네. 그래서 이 가다 서다를, 굉장히 어려운 말로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하나요?
0: 네.
1: 네. 뭐가 문제인 거죠?
0: 원인은 파행증이라고 하는 가다 서다, 가다 쉬어야 되는 경우는 원인은 두 개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협착증인 신경이 막혔거나 그거 둘 다 이제, 원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를 신경성 파행이 이제 척추가 원인인 경우에 신경성 파행 이렇게 부르고 혈관이 막혀서 그런 경우는 혈관성 파행이라고 합니다.
1: 네.
0: 두 개를 구분하는 집에서 그냥 뭐 병원에서도 하는 건데요. 두 개를 구분하는 거는 이제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에 자전거 타듯이 다리를 몇 번 계속 움직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가 원인인 경우는 돼요.
1: 아, 네.
0: 그냥 누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혈관이 막힌 거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좋은 거면 근육은 쓰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증상이 걷지 않았는데도 금방 나타납니다. 그러면 보통 혈관성 파행을 의심을 하고.
1: 아, 그렇군요.
0: 그거는 잘 되는데 걸을 때만 그렇다. 그러면 이제 신경성 파행, 허리가 원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100%는 아닌데 이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의심을 처음에 하는 거죠. 그렇게. 네. 여쭤보고.
1: 선생님, 척추관 협착증은 무언가요?
0: 그 척추관 협착증의 주 증상이 아까 여쭤보신 그 파행증입니다.
1: 네.
0: 이제 협착증이란 병은 디스크,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스크 파열이죠. 이제 디스크 파열은 급성 질환으로 분류를 합니다. 연골이 찢어지면서 갑자기 생기는 거니까요. 네. 협착증은 서서히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추관이라고 하는 거는 척추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이게 나이가 들면 조금씩 좁아집니다. 뭐 인대가 두꺼워지고 뼈가 자라나고 디스크도 조금 부풀고 하면서 그 통로 자체가 좁아지는 상황을 협착증이라고 통틀어서 말합니다.
1: 그럼 그러니까 걸을수록 뭔가 신경이 계속 눌리는 건가요?
0: 이제 그 협착증이 생기면 우리가 정상적인 척추 모양, 아까 말한 허리 같은 경우는 전만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전만이 되면 신경이 더 눌리게 됩니다. 걸으려면 무조건 전만이 돼야 되니까요.
1: 네.
0: 그래서 협착증이 오신 분들이 조금 더 걸으려면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걷습니다. 똑바른 바른 자세로 걸으면 5분밖에 못 걸으면 허리를 약간 숙여서 걸으면 10분 이상 걷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앉아서 쉴 때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네. 일시적으로 신경이 풀리면서 다시 저림증이나 통증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5분 걷고. 협착증은 이제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 그 원인은 뭐예요?
0: 노화죠.
1: 노화.
0: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관 주변에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뼈가 자라나거나 뭐 디스크가 좀 돌출된 게 만성화되거나 하면서 통로 자체가 좁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을 하는 거고
1: 네.
0: 증상이 서서히 옵니다. 대부분이. 네, 그래서
1: 선생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허리를 쫙 펴면 걷기가 힘든데 조금 구부리면 증상이 살짝 호전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죠. 저는 궁금하거든요.
0: 그러니까는 그 신경이 지나갈 때 네. 그 여긴 지금 그림이 없으니까 네.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척추 구조상 그 허리에서 허리를 이렇게 쫙 피는 그러니까 전만을 쫙 유지를 하는 자세가 되면 신경은 무조건 더 눌립니다. 구조상.
1: 네.
0: 해부학적 구조상 신경이 더 압박되는 소견을 보여요. 신경 통로가 다 좁아집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그리고 그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 그게 다 벌어지면서 신경 통로가 조금씩 다 넓어져요. 그러면서 심하지 않은 협착증은 일시적으로 증상이 풀리죠.
1: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모두의 여인진료실 K-닥터스에서는 척추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문자 보내주세요. 샵 0951 단문 50원 장문 50원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희 잠시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모두의 열린 진료실 K-Doctors.
1: 네, 오늘 박영목 신경외과 전문의 나와 계시고요. 바로 다음 메시지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3463님이요. 170cm, 85kg 정도의 56세 남성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왼쪽 발바닥까지 찌릿한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요. 병원은 아직 안 가고 있는데 평소에 어떤 운동이나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될까요?
2: 그러니까 디스크 질환이
1: 네.
2: 악화되는 시기에는 운동을 쉬어야 됩니다.

0: 그러니까 모든 병은 급성기 때는 쉬는 게 가장 좋은 치료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운동을 해서 이거를 극복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운동을 하거나 생활 습관은 내가 병이 호전된 다음에 이거를 최대한 오래 유지를 하려는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급성으로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아픈 경우는 일단은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이 증상이 나타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쉬어보는 게 제일 좋은 치료가 될 거고. 그러니까 병원에 네. 갈 정도로 아프진 않다 그러면 휴식을 취해서 한 2주 정도? 1주에서 2주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일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네. 누워 계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 네네.
0: 근데 만약에 증상이 좀 몇 달 됐다 그러면 몇 달 됐다는 거는 우리 몸의 자연 회복력을 넘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자연 회복력으로 치유가 안 될 정도로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일단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좀 안 좋은 상태인지 확인을 받으시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증상이 호전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를 악화시키거나 협착증을 악화시키는 운동이나 일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허리 환자들이 제일 허리 환자한테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가장 쉽게 얘기하는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확실히. 근데 걷는 게 이제 바른 자세로 걸어야죠.
1: 네, 그렇죠.
0: 그래서 등산이나 이런 거는 추천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 특히 내려갈 때 여러 관절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은 이제 걷는 게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만 걸어도 웬만한 병은 다 극복된다고 하죠. 그래서 허리도 똑같습니다.
1: 네.
0: 근육을 더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유지는 해줍니다.
1: 아.
0: 그래서 걷는 운동을 일단 1차로 하시고 허리 자체 운동을 하려고 할 때는 이제 헬스장에서 하는 뭐 데드리프트 이런 거는 의사들이 진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허리 근육을 키우겠다고 과한 스쿼트나
1: 네.
0: 데드리프트는 저희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8182님이요. 허리 나사못 고정한 사람이 견인 치료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1: 네.
0: 일단은 하시고 나서 1년 이상 지나서 안정화가 됐으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안정화가 안 됐거나 그러니까 허리 나사목 고정술은 유합 수술이라 그래서 위아래 뼈를 붙이는 수술인데 그 유합이 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합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이제 한 1년 이상 지나서 안정화가 돼서 이제 유합이 끝났다. 그러면
1: 네.
0: 이제 다른 마디 쪽으로 또 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1: 네.
0: 척추는 여러 마디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견인 치료하셔도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허리 디스크 이야기도 좀 나눴고, 목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등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진단을 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각각 언제 필요한지도 궁금하고 이게 사실 저는 대충만 알지 MRI와 CT의 사실 그 차이를 자세히는 잘 모르거든요. 뭐 찍으면 나오는 게 아닌가 약간 이 정도. 그리고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도 하시는데요. 증상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다고 계속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병원 가기 전에 셀프 체크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시기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렸다고 다 병원에 가서 약을 받진 않죠.
1: 네.
0: 똑같습니다. 허리 아픈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체크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아픈 기간과 아픈 강도와 동반된 증상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사통이라 그래서 이제 허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팔다리가 아프다. 이거는 심한 단계로 의심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디스크나 협착증 증상이죠. 학생들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일시적으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조금 느낌은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그러면 1, 2주 정도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휴식을 취하고 뭐 간단한 뭐 소염 진통제 같은 거 복용하면서 경과를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디스크가 살짝 트어져도 네. 그런 증상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느 정도 다 자연 회복력이 있어서 디스크가 찢어져도 잘 낫습니다. 잘 낫는 사람은 잘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에서 2주 정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꼭 병원에 바로 가셔야 되는 경우는 마비입니다. 그러니까 뭐 힘이 빠지는 증상이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갑자기 생겼어요. 네. 그러면 가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골든타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방치하면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1: 너무 그렇게. 오래 방치하는 게 어느 정도 방치하는 걸까요?
0: 일단은 뭐 중풍처럼 6시간 골든타임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네. 며칠 안에는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봤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응급은 아니지만 준응급 상황에 들어가죠. 그래서 마비가 심하면 빨리 가셔야 됩니다. 진짜. 네. 근데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하루 이틀 보실 수는 있겠죠. 근데 저절로 풀리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의학적 표현으로 진행하는 마비, 그러니까 진행하는 신경학적 이상 증세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은 약간 뭐 조금 힘이 없나 좀 먹먹하나 그랬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더 안 움직인다 그럼 바로 가셔야 됩니다.
1: 네.
0: 그날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그런 증상들은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아프면 당연히 빨리 가시게 되죠. 네. 꼼짝도 못하게 아프면 병원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적당히 아픈데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 2주 정도 그냥 우리가 대증적 치료라고 하죠. 그러니까 증상을 좀 완화시키면서 쉬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 낫듯이 낫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1: 그렇기 그렇군요.
0: 때문에 견딜만하다 그러면 1, 2주 정도 보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근데 이제 점점 나빠진다. 한 1, 2주 봤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며칠 동안 봤는데 점점 나빠져요. 그럼 빨리 가시는 게 나아요.
1: 알겠습니다. 네,
0: 그래서 저도 환자분한테 여쭤보는 게 아픈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여쭤봐서 일주일 됐어요? 라고 하면 그 다음 질문이 점점 좋아지시나요? 똑같나요? 더 아파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 네.
0: 점점 좋아져요? 그러면 좀 지켜봅니다. 근데 더 아파요? 그러면 검사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거는 더 아파진다는 사람을 빨리 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집에서도 체크하는 포인트가 되시겠죠.
1: 네. 선생님 그리고요. 영상 검사와 실제 통증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0: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이제 척추,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픈데요.
1: 네.
0: 통증은 실제 기계적인 충격에 의해서도 아프죠. 딱 맞으면 아픈데 이제 상처가 나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상처가 났고 또 하루 지나서 더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그런 전달 물질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더 아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MRI나 엑스레이는 되게 안 좋은데 환자는 나 안 아픈데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몸이 적응을 해서 염증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통증을 느끼는 통증을 더 악화시키거나 유발시키는 염증이나 이런 다른 컨디션이 그 정도 통증을 안 만드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별로 안 심한데 되게 아파하면 그게 심하다고 보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대다수는 일치합니다. 심한 사람이 더 아파하는데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1: 네. 다양한 치료 옵션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대부분은 비수술 치료로 호전이 되나요?
0: 병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요.
1: 네.
0: 아까 이제 자연치유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연치유가 가능한 거는 디스크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에 한해서 얘기하는
1: 네.
0: 겁니다. 그래서 터져 나온 디스크나 찢어진 디스크는 자연이 흡수되거나 아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디스크의 구조상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처 난다고 다 붙는 것도 아니고
1: 그렇죠.
0: 뼈가 부러졌다고 다 붙지 않잖아요.
1: 네.
0: 붙는 사람들이 많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퍼센트는 뭐 연구마다 너무 달라서 그런데 보통 이제 자연 치유가 이제 가능한 단계를 20% 내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 디스크가 터졌을 때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거나 뭐 수술까지 가는 확률은 한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네. 20, 30% 내외로 보.

0: 보시면 되는데요. 협착증은 또 다릅니다. 협착증은 네. 자연치유가 안 되는 병이거든요. 협착증은 자연치유가 안 되고 계속 진행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좁아질 뿐이지 넓어지진 네네.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협착증은 절반 이상의 수술을 받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1: 아,
0: 그리고 네. 수술을 안 받는 사람도 계속 아파요.
1: 네.
0: 계속 아픈데 이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뭐 물리치료를 받거나 해서 증상이 좀 완화되는 시기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한동안 안 아프다가 아프면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좀 괜찮아지고 이거를 반복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1: 네.
0: 디스크가 터진 거는 한번 그게 없어지면 끝나는 건데
1: 네.
0: 재발할 때까지는 그냥 쭉 나가는 거고요. 이제 협착증은 평생 가지고 가는 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노화가 또 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0: 그쵸?
1: 네. 네. 그럼 특정 나이 어느 부위에서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느 정도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갖고 계신 건가요?
0: 그렇죠.
1: 네.
0: 대부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수술은 언제 고려해야 될까요?
0: 수술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통증 호전이 안 될 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아프면 하는 거고요.
1: 네.
0: 아까 말한 것처럼 신경학적 이상 증세, 마비가 오면은 보통 수술을 빨리 해줍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한 시간이 나갔는데요.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0: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1: 뭐, 늘 하시던 거 아닌가요?
0: 아, 뭐 진료실이 아니니까.
1: 네, 저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좀 알게 되어서 좀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설명도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이었죠. 모두 열린 진료실 K-닥터스 첫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자고요. 네, TBS와 성공 23 공동 제작 모두의 열린 진료실 K-닥터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수연이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조금 전 오후 6시 기준 서울 전 권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더운 날씨도 계속되겠으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난이 됩니다. 불법 소각 금지, 산림지역에서의 불씨 취급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산불을 내면 징역 등 처벌의 대상입니다. 한편 고속도로 중에 서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비봉 부근 1,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 3차로만 통행이 가능해서 뒤쪽으로 많이 혼잡하고요. 팔탄 분기점부터 사고 지점까지 3km 정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4도, 습도는 4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엄마, 빨리 빨리.
1: 어, 그래, 가자. 어, 잠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0: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1: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0: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1: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0: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2: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3: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서 덥겠고요.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도 크겠으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까지 인천과 경기 남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작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 쪽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

안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C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 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로 고가차도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 하부 경찰청 앞 교차로 시청에서 충정로 방면으로 직진이 금지됐고요. 아리스본부학 교차로 서소문로에서 청파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가차도가 전면 통제되면서 고가 하부도로는 운영되고 이 공사는 오는 7월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워

0: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5: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4: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어휴,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운명이란 단어가 있지요. 운명은 무엇일까요? 정해진 운명이 있을까요? 내 운명은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운명은 정해진 건가? 아니면 여러분의 운명은 또 어떤 건지? 정해진 운명 안에서 살고 있을까요? 운명의 운자. 움직일 운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다이어 스트레이트, 브라더 인 암스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첫 곡은 문계이저님께서 전쟁도 그만, 핵폭탄도 그만, 괜한 트집도 그만 이러면서 TBS 음원 데이터베이스에 소중하게 저장된 다이어 스트레이트의 브라더 인 암스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소중하게 저장된. 네. 고마워요. 오늘 여름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흔히 운명이라고 하면은 정해진 거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친구들이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운명이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또는 네 운명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싫습니다. 우리 새벽 공감 식구분들도 그런 운명 뭐 이런 얘기에 휘둘리지 말죠. 운명에 관련해서 또 재밌는 사연 있으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도 드려요.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반 헬렌, 점프, 넥백, How You Remind Me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MHKIM3068번님 출첵합니다. 완료. 이렇게 보내주셨고 3983님 안녕하세요 순디. 금요일인 오늘은 하늘이 참 맑았네요. 순디 마음처럼요. 우와. 불금이라 바쁘지만 놓칠 수 없는 공감 시간 출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보내주셨네요. 순디 마음처럼 하늘이 참 맑았네요 라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좀 맑게 살고 싶어요. 예, 3984님 이 문자에 힘을 입어서 또 오늘부터 또 한번 맑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사연 주신 분들 모두 고마워요.

러브홀릭, 러브홀릭. 아유,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이 노래 참 좋지요. 우리나라의 모던 락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좋은 그 락의 노래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가끔은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런 훌륭한 보석 같은 락 음악 계속 찾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1085님,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반가운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맞아요. 지금 TBS가 낮 시간 빼놓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주로 음악만 나오는 시간이 많이 있죠. 그 방송 들으시다가 갑자기 밤 12시에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피아입니다. 소용돌이.

0: TBS 캠페인
1: 도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터널. 터널 안에 사고가 나서 화재로까지 이어지면 정말 위험한데요. 터널 화재 시 입구에 내려오는 진입 차단 장치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미 터널 안에 있다면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차를 이동하기 힘들 땐 갓길로 옮긴 뒤 엔진을 끄고 열쇠를 놓아둔 채 대피하고요. 젖은 수건이나 물티슈로 코와 입을 막고 반드시 연기를 등진 채로 유독가스를 피해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포이즌. Every loss has its sun. 7985님께서 신청하신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또 이어서 6556번님. 안녕하세요. 역시 선곡 최고. 목소리도 건강도 꼭 잘 챙기시길 바라봅니다. 신청곡은 Hall and Oates Kiss on My List.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Hall and Oates는 1970년대 초반에 데뷔를 한 밴드죠. 1980년대 초중반까지 진짜 거의 정상에 있었고, 너무 재밌다기보다는 대단한 건 2020년대까지도 현역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밴드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뭐 장르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블루 아이드 소울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소울이라고 예전에 이제 그런 장르가 잠깐 나왔다 없어진 장르가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 소울을 기반으로 이제 많은 음악을 했던 밴드죠. 홀앤오츠입니다. Kiss on my list.

네, 홀의 No Kiss on My List 들으셨습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 앞으로 25일 뒤에 바른대로 이루어져서 TBS가 정상화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아리아리, 이렇게 보내셨네요. 25일 뒤가 됐던, 15일 뒤든 한 달이든, 아무튼 우리 일산 멋쟁이 주님 말씀처럼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간절히 저도 바라봅니다. 3316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브라이언 아담스, Heaven.

브라이언 아담스 헤븐에 이어서 크리드 하이어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문계이전님, 순우디, 은쟁반의 옷구슬로 다시 만나요. 그리고 아까도 6556번님께서 목소리도 건강도 꼭 잘 챙기시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또 오늘따라 그 제 뭐 목소리 얘기나 건강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그 제가 지난주인가 그 위 내시경 받고 온 날, 다음 날 이제 녹음을 했는데 목소리가 막 이 막 이상해, 막 이런 소리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 목소리 너무 이상해서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다 이제 보니까 그날 보내주신 문자들이었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지금서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 청취자들이 내 건강 걱정을 해주나 그러고 아이고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유 참 감동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 그러면서 문계이전님께서 은쟁반의 옷구슬로 다시 만나요 하시면서 정태춘의 버섯구름의 노래는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우, 저 이 노래 몇 년 전에 그것도 찾아들은 것도 아니고 우연히 한번 들었는데 살짝 좀 개인적으로 충격도 받고 제가 이 정태춘이라는 선배님을 뭐 개인적으로도 잘 알지만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섯구름의 노래를 신청곡으로 이렇게 틀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문계이전님 고마워요. 정태춘 버섯구름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에스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G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무상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엄마 빨리빨리.
5: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4: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5: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4: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5: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4: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6: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7: TBS 교통정보
8: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덥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5도고요.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 3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얇은 겉옷 하나 꼭 챙겨서 나오시기 바라고요.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이고 또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 도봉터널 나와서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는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여의도 부근이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

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0: TBS 캠페인
1: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0: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서울 한낮에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이 더위는 주말과 휴일을 지나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때는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강원도와 속초가 한낮에도 22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 방화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행주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는 여의도 주변, 또 반포 주변과 청담동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강변북로도 구리 방면으로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는 속도가 줄어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 도봉터널 진입부터 도봉터널 나올 때까지 이후로도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내 돌발 상황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서울요금소 광장부 6차로에는 화물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는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가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방면으로는 팔탄 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 세워져 있고요. 주변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는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성휴게소 부근 고장차 세워져 있는 데다가 독립기념 관 부근 13차로에는 버스 관련 사고 있었고요. 지금 처리 작업으로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나들목 사이 2km 구간도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여러분, 고마움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흔히 미움이나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마음의 결이라는 책에서는 당연함을 고마움의 반대말로 꼽았습니다.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이 더 익숙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오늘 하루가 사고 없이 무탈한 것도, 아침마다 창가에 햇살이 비추는 것조차 그저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똑같은 햇살, 똑같은 일상의 편안함인데도 그것이 고마움인지 당연함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그때는 고마웠지만 지금은 당연해진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도 고마운 하루를 지켜줄 경제정보 가득 준비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